네, 오늘 첫 곡. 아침 가족들이라면 꽤 낯이 익은 멜로디이자 오랜만에 들어보신 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Summer Wine, 낸시 시나트라와 리 헤이즐우드의 목소리였습니다. 무럭무럭 열린다는 오프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난달에 망고스틴을 먹고 씨앗을 심었는데요. 싹이 났더라고요. 얘가 몇 년 지나야 열매가 열리나요? 0128님. 망고스틴도 열대과일 아닌가? 집에서 하긴 뭐 더우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특히 식물이나 이쪽으로는. 2488님 댁에도 레몬나무를 들이셨나 봐요. 열매가 맺힌 나무를 구입해서 키우고 있는데 초록 열매가 한 달째 색 변화가 없고 작은 열매들은 하나 둘 툭툭하고 떨어지고 있다고. 색깔이 파란데 떨어진다고요? 예쁘고 건강하게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SNS도 찾아보면서 정성을 쏟고 있는데 아직 익어가는 과정이겠죠?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예. 아무튼 예쁘게 잘.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어머니 댁에 가면 뭐 말씀 이렇게 하시면 듣고 잊어버리고. 장미 하나 기억나요? 장미가 피었다. 걔도 한 일주일 지나니까 없어지던데요. 금방. 아무튼 자, 좀 편안하게 듣고 계신가요?

0: 광고 듣고 1부 바로 이어드릴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어실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어실원스야
5: 싹 한 번에
6: 티어실원스야
5: 무조맨
6: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7: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내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1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1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4: 백조 싱크.
15: 아이고
16: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15: 우리 직원 4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어.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16: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17: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새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16: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15: 좋다!
16: 두루두루 누리라고?
15: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18: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자, 이 BGM이 흐른다면 주말 아침 조금 더 느긋하고 좀 릴렉스하고 싶은 그런 아침 가족들을 위한 코너가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게으른 소파의 노래. 이게 어제부터 이제 주말 1부에 새로 배치한 코너인데요. 자, 오늘 만약에 처음 듣는 아침 가족들이 계시다면은 뭐 이런 푹신한 소파 같은 편안한 음악을 들으면서 주말 아침을 좀 즐겨보자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자, 게으른 소파의 노래. 오늘 첫 곡은 Kings of Convenience의 Miss Red라는 곡인데요. 뭐 국내에서도 한때 편리왕이라는 별칭까지 불리울 만큼 팬층이 두터운 노르웨이 출신 듀오죠. 2000년대 중반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카페에서 틀기 좋은 음악으로 입소문을 얻어서 광고에도 쓰이고 예, 지금의 인기를 얻게 됐는데 한동안 좀 활동이 뜸한가 했는데 다시 앨범 내고 공연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한 10년 전에 내한 공연 갔다가 와, 사람들이 노래를 다 따라 불러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가을쯤에 이제 국내 공연 소식도 있고요. 자, 그럼 미스 레드에 이어서

네, 들으신 곡 저희 새로 시작한 주말 코너 게으른 소파의 노래 제목과 좀 어울리는 분위기셨나요? 네. 주앙 질베르투 칭칭 폴 칭칭이라는 곡이었어요. 뭐 두 말이 필요 없는 보사노바의 아버지시죠. 질베르토 그 아내분이 아스트루드 질베르투라고 이제 바시아가 불렀던 아스트루드라는 노래의 주인공이시기도 하고 또 두 분의 따님이 베베우 질베르투 그것 빼면은 앞에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도 그렇고 조아옹 질베르투도 그렇고 베베우 질베르투도 그렇고 제가 그 공연을 많이 다니는 사람은 아닌데 다 봤어요. 어떻게 네 아스트루드님 빼고는 다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공연장 칭칭 포르 칭칭이 내용이 이게 내가 준 편지랑 반지 다 돌려내 나도 보내줄게 가사는 이런데 아무튼 노래는 경쾌하기까지 하네요. 자 이어서 우리 노래 중에서 시원한 노래 좀 준비해봤어요. 모노의 파라다이스. 이건 이제 우리 데이브레이크도 데이브레이크가 리메이크한 건 넌 언제나 그죠? 그 모노의 명곡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파라다이스 그리고 조원선 씨의 나의 사랑 노래 이렇게 두 곡 이어드립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폭염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밤사이 첫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대구 경북을 비롯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까지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도 35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34도까지 오르겠고 대전, 전주 35도, 부산은 36도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덥고 습한 남서풍이 계속 유입되고 있어서 체감온도는 더 높아지겠고요. 밤에는 열대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 더위는 주 중반까지 계속되겠고 내륙에는 국지적으로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습도는 더 높아지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시 비가 내리면서 폭염은 다소 주춤하겠습니다. 김유정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네, 매주 주말에 가능한 토요일과 일요일에 함께하는 노래 코너인데요. 주제를 하나 정해서 어울리는 노래를 들려드리고 또 같이 들어보면 좋은 곡을 하나 더 얹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어제부터 이제 시작에 어울리는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었는데요. 오늘 첫 곡은 가왕의 노래입니다. 1990년에 발표된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사실 이 곡의 가사를 막 고민하시던 박주현 작사가의 모습이 기억이 나요. 너무 데모를 듣고 감동을 하셔서 노래 발표되기 전에 이미 저는 글을 보고 있었답니다. 근데 아무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곡이 이렇게 사랑받는 곡이 돼서 역시 노래의 힘은 다 운명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여기 이어드릴 곡이 정승환의 앞머리라는 노래인데요. 이 곡

없이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의 작사가 박주현 씨의 글이에요. 두 곡의 나이 차이가 35년인데 자 어떤 느낌일지 그러면은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앞머리 두 곡 들어보시죠.

자, 시작이라는 주제로 두 곡 원 플러스 원 들었습니다. 조용필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정승환의 앞머리였고요. 자, 이번에 준비된 곡은 동갑내기 두 곡이에요. 하나는 자우림의 헤이 헤이 헤이라는 어두운 날들이 안녕. 근데 이게 벌써 97년이면 거의 뭐 30년이 됐다고요? 믿어지지 않지만 그렇군요. 델리 스파이스도 바로 이때 요 무렵 차우차우라는 곡이 큰 사랑을 받았죠. 둘 다 인디 밴드로 시작을 했는데 자우림은 뭐 거의 이제 메이저 성공,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고. 자, 그럼 동갑내기 같은 97년생 헤이 헤이 헤이 차우차우 원 플러스 원으로 이어드릴게요.

0: 한관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관토이.
1: 한관으로 끝내주는 해커스토이. 한관토이. 해커스토이. 한관으로 끝내주는 해커스토이. 한관토이. 해커스토이. 한관으로 끝내주는 해커스토이.
0: 토익은 해커스.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에 날뛸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에 날뛸 타임.
2: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6: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8: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9: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1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4: 자, 일요일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0300님이 이 더운 여름에 깁스를 한 달 동안 하고 있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드디어 다음 주에 풉니다. 기분이 날아갈 듯 기뻐요. 행복한 아침이에요. 얼마나 고생을 하셨으면. 저는 깁스까지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 또 왼손에 중지 인대가 조금 찢어지는 바람에 깁스 같은 거를 주셨는데 너무 귀찮아서 지금 큰 탈이 나지 않을 거면은 안 하려고 되도록 안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고통을 그래서 제가 100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러브홀릭의 그대만 있다면 듣고 3부에 바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자, 3부 첫 곡으로 들려드릴 때는 이 곡들은 한 주 동안 들려드린 곡 중에서 가장 많은 하트를 받은 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 화요일날 들려드렸을 때 하트가 엄청 눌러졌습니다. 3774님 이소라님 목소리가 오늘 아침과 너무 잘 어울리네요. 그럼 좋으셨겠어요. 지난주에 한 주 동안 2시의 데이트 이소라 씨가 진행해 주셨으니까 오늘도 진행하시는지는 이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소라 언니 너무 좋아하는 50대 중반의 청취자입니다. 신청곡 너무 좋아요 라고 5686님 들을 때마다 마음이 위로가 되는 노래라고 3159님도 다 이렇게 감상 평까지 다 달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3부 계속 이어드릴게요.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효소에 대한 그래.

0: 검색창에 그레이넌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여러분, 저 했어요. 짐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0: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짐특가 이벤트.
2: 편도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0: 7월 7일부터 14일까지
2: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3: 제주항공 짐.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네, 들으신 곡은 Keep It Up 이라고 하는데요. 렉스 오렌지 카운티. 원래 오렌지 카운티는 LA의 유명한 동네인데 영국 아티스트입니다. 4001번님의 문자. 매일 운동 끝나고 집 가면서 라디오를 들어요. 좋은 목소리와 정말 좋은 노래들만 나와서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지는 마법에 걸렸답니다. 4001번님께 청취율 문자, 뭐 전화 같은 게 갔어야 될 텐데 이렇게 편을 들어주시니 송구합니다. 로봇 청소기가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그래가지고 하나 장만하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마실 나갔다 오면 집이 깨끗해져 있다고 상상하니까 벌써 행복하네요. 3256님. 하긴 요즘에는 그 문지방 그거 넘어 다니는 애들도 있고 막 계단 올라가는 애도 있고 그러던데, 아무튼 저도 고민을 하다가 집에 문마다 그 문턱들이 좀 있어가지고 혹시 제 값을 못하는 일이 생길까 써보시고 알려주세요. 다음 주에 엄마랑 이모 모시고 제주 다녀오기로 하셨다는 5966님. 5년 만에 어르신들하고 같이 가는 제주도라 뭐 감은 잘 안 잡히지만 하셨는데, 아유, 함께 가시는 그것만으로도 좋은 시간이죠. 자, 행복한 여행 되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크리스티안 쿠리아의 노래입니다. 이분은 캐나다 출신 미국인 R&B 싱어송라이터인데요. Losing You라는 노래예요.

야, 이 노래가 국내 FM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나오던 시절이 생각나네요. 가제보의 I Like Chopin 2125님의 신청곡으로 들어봤습니다. 잠을 잘못 잤는지 목이 안 돌아가신다는 4722님. 아, 좀 괜찮아지셨나요? 아무래도 한의원 가서 침 맞아야겠죠. 침 맞는 거 너무 무서운데 목은 안 돌아가고. 아, 네. 보통 이럴 때 정형외과 안 가고 다 한의원에 가는 것 같아요. 보면. 네, 진짜로. 결리거나 그럴 때는 부쩍 쾌차하시고요. 박인수님,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살고 있는 60대 청취자입니다. 매일 혼자 들었는데 최근에 딸이 건강 문제로 잠시 일을 쉬고 있어서 집에 같이 있는데 딸이랑 같이 들으니까 더 좋아요. 근데 우리 딸 빨리 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합니다. 라고. 아, 아프신 분.

분들 진짜 빨리 쾌차하시기를 응원드리고요. 또 이럴 때 따님하고 또 추억을 만들어 놓는 걸 테니까, 네, 조금만 더 있다가 완전히 쾌차하시기를. 학창 시절 너무 좋아했던 노래 신청합니다 하고 0892님이 오, 진짜 이 노래도 추억이 돋는. 그 외에도 꽤 많은 분들이 그동안 신청해 주셨는데요. 2086님, 또 허마리아님도 그동안 신청하셨었어요. 조지 벤슨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폭염 경보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를 기해 경북 경산과 포항에는 최상위 단계인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와 경북 상주, 대전을 비롯한 전국 많은 지역에서도 11시를 기해 폭염경보로 격상된 곳들 많겠습니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야외 활동은 자제해야겠고요. 물을 자주 더 충분히 섭취해야겠습니다. 현재 무더위는 두 개의 고기압이 겹친 열돔 현상에 남서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까지 유입됐기 때문인데요. 기온도 높고 습도까지 높아서 찜통 같은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낮 동안 강한 자외선과 고농도 오존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도는 어제부터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유정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방 청소를 하다가 옛날 핸드폰을 발견했어요. 충전기도 같이 있어서 켤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연인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그대로 있네요. 그때는 문자함도 용량이 부족해서 일일이 삭제를 했었잖아요. 다른 문자들 지워가면서 그 문자들을 지켰었는데 정작 그때의 인연은 지키지 못했어요. 추억에 잠겨 잠시나마 그때로 돌아갔다 왔죠. 참 다정했던 그 사람, 어딘가에서 행복하겠죠? 행복했음 좋겠네요.

40자 안에 마음을 그렇게 꾹꾹 눌러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아니까 휴대폰 바꾸기 전까지 지우지 못하는 문자도 있었죠. 어딘가에서 행복하겠죠? 라고 하셨는데 SNS상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가 봐요. 근데 이렇게 추억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분은 이미 행복한 분이 아닐까? 예. 그나저나 추억에 잠겨있어서 청소, 방청소 하신다고 했는데 청소 끝까지 다 마치셨는지 좀 우려가 됩니다. 오늘 안에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7월 10일 문득 너에게 답장을 전해봅니다.

제이의 어제처럼. 오늘 5966님 진짜 충전기가 없었으면 그 전화 못 키는 거잖아요. 야, 어제처럼 들었습니다. 6132님 전 남친 이름이 이니셜이 DJ라 DJ 말만 들어도 뜨끔뜨끔 놀랐던 때가 있었어요. 이제 결혼해서 애 둘 엄마가 됐지만 옛 추억이 생각날 때가 있다고요. 제가 YS지 않겠습니까? DJ 다음이 YS였죠. 정확하게 가면은 YSL이죠. YSL은 이브생 로랑입니다. 그래서 아, 마음 편하게 제 그냥 이니셜을 못 써요. 아직도. 그런 고충이 있다는 얘기. 둘둘일칠님, 강원도 양구에 제가 예전에 사귀었던 남친이 있는데요. 그 친구 만날까봐 양구를 못 가요. 그래서 양구는 추억으로 묻어드렵니다. 그렇게 예민할 수,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웃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서로 마주보고. 아닌가? 윤태상님, 4일 전에 드디어 아빠가 되셨다고. 아, 축하드립니다. 이쁜 공주님을 순산했어요, 아내가. 아내도 우리 공주도 건강해서 다행입니다. 어느 때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장거리 출장 다녀오렵니다. 야, 그래도 아빠 옆에 있어야 되는데 4일 전에, 그럼 이름도 아직 못 정해주셨다는 얘기인가? 아무튼 너무 오래 걸리는 출장은 아니길 무사히 잘 다녀오시고요. 얼마나 보고 싶을까 진짜. 고양이 집사 6개월 차라고 하신 3720님. 이제 캣타워를 장만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여러 사이트에서 캣타워를 알아보는데요. 이거를 집사들이 직접 조립하는 거더라고요. 저도 잘 할 수 있겠죠? 모르긴 몰라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몸통들은 다 이렇게 좀 길쭉길쭉하고 아마 그 선반 같은 것들을 좀 달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라테스 그룹 수업으로 듣고 계신 7800번님은 제가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팀에서 자괴감이 느껴져서. 아니 필라테스는 남들 쳐다보면 어떡해요. 본인에 집중해야지. 아마 그 자괴감을 느끼시고 그 남들은 아마 저기 본인 생각만큼 그렇게 안 쳐다볼 테니까. 아, 뻣뻣해서 받는 게 필라테스인데 마음 편히 천천히 몸을 푸시기를. 자, 지은님이 신청하신 김연우의 목소리입니다. 갈색머리.

신청곡 두 곡을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지금 조영희님이 신청하신 고유진 걸음이 느린 아이, 그리고 앞서 김연우 윤건 갈색머리 지은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인형 뽑기에 푹 빠지셨다는 1024님. 잘 뽑지도 못하는데 이게 중독이 되더라고요. 아이러니하죠. 한 번만 더 이제 진짜 뽑을 수 있어 하면서 정말 하루에 5만원씩은 날린 것 같아요. 창피해서 정말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어우 창피해. 이거 좀 창피하시는 톤이 아닌데요. 화내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게 진짜 잘 뽑는 사람들 보면 완전 타짜더라고요. 거의 뭐 그 뽑는 그 크레인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걔를 막 슉슉슉 돌려가지고 처음에 한 툭툭 치고 내 5만 원씩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시지 않을까. 네, 파이팅입니다. 어우, 돈 많이 깨지겠는데. 7763님은 제가 면을 너무 좋아해서 밀가루를요. 밥 대신 면, 떡 대신 빵인데 얼마 전 체질 검사를 했는데 밀가루가 제 몸에 최악이래요. 이럴 수가. 럴수. 근데 대부분 밀가루 좋아하는 분들이 아니다. 밀가루가 몸에 맞아요. 라는 말을 듣는 분이 지극히 적다는 거 아세요? 네. 저도 밥 대신 면이었던 사람인데 아무튼 뭐 과하지만 않는다면. 네. 어쨌든 운동 열심히 하고 먹고 싶은 건 먹어야 될 테니까요. 네. 힘내십시오. 광고 듣고 올게요.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2: 6052님 오늘 마지막 사연이 될 것 같은데 개인 고민 끝에 영어 회화 수업을 신청했는데요. 선생님이 제 이름을 니콜 하고 부를 때마다 심장이 콩닥콩닥 뛰어요. 그래도 입 한번 뻥긋할 때마다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오, 그래도 벌써 영어 이름까지 지으시고 니콜 Have a nice day입니다. 끝곡으로 브루스 혼스비 앤 더 레인지의 The way it is 들으면서 이 노래와 함께 인사드리고 월요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최다니엘입니다. 모든 일에 정답은 없다고 하죠. 심지어 타인의 얘기에 흔들리다 보면 정답에 가까운 길마저 잃곤 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먼저 제 사고방식부터 단순하게 다듬어야 하더라고요.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을 옳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테트리스 블록처럼 정리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만의 기준이 심플하고 명확해지면 어떤 일이든 조금 더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2: 무릎 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 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MBC 생활정보. 여름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수칙을 지키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284명 중 104명이 사망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였는데요.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복통과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충분하게 익혀 먹고 또 피부 상처가 있는 분은 바닷물 접촉을 삼가는 등 각별하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상 속 예방 수칙으로 우리 건강한 여름 보내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목적지보다는 모험하는 과정이 더 오래 기억되고 더 소중하고 아주 귀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설레는 하루를 향해 일요일에 그냥 소소한 모험을 좀 떠나보시겠습니까? 여기는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0: Coldplay Adventure of a Lifetime으로 시작한 안녕하세요 임쌤입니다. 오늘 첫 곡입니다. 이 Coldplay의 이 노래 Adventure of a Lifetime 뭐 일생일대의 모험을 우리가 떠나는 거다. 인생이라는 게 참 모험의 연속 아닌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냥 어드벤처, 모험. 어디 그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꼭 어드벤처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무시무시한 이런 어떤 그 뭐 지나고 또 뭐 이렇게 뭘 롤러코스터 같은 것도 막 타고 그 신세계가 탁 나오기도 하고 또 거기 가서 생각지도 못한 동물들 만나서 으악 무서워 뭐 이런 어드벤처관 같은 그런 거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일상이 하루하루가 모험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예, 치열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하루하루가 모험인 거죠. 오늘이 2026년 7월 12일 일요일 11시 뭐 이 시간을 미리 살아본 사람은 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이런 자잘한 모험이 오늘도 한가득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혜롭게 그 모험의 순간들을 잘 넘어가시죠. 예. 저는 음악을 제공할 테니 여러분 떡을 쓰십시오. 아, 그 얘기 아니구나. 네. 그냥 저는 음악을 제공할 테니 제 어깨에 기대어 휴식의 시간을 마음껏 가지십시오. 한여름 일요일 11시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1: 토익은 해커스.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에 날뛸 때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에 날뛸 때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여러분, 저 했어요. 찜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6: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찜특가 이벤트.
7: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6: 7월 7일부터 14일까지
7: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8: 제주항공 찜.
9: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0: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 지긋지긋 무조맨
13: 티 어실 원스야.
12: 딱 한 번만
13: 티 어실 원스야.
12: 싹 한 번에
13: 티 어실 원스야.
12: 무조맨
13: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4: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0: 차까지 골치아픔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피지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6: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7: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8: 유동 골뱅이.
7: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9: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음악이 쉬지 않고 행복도 쉬지 않는 non-stop the music, music, music, music. 당신의 하루를 음악으로 채웁니다. non-stop the music, music, music. 예. 귀는 즐겁게, 마음은 따뜻하게 non-stop the music 시간입니다. 세 곡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먼저 김동률, 내 사람.

낯설지 않은 귀에 익숙한 음악들을 듣고 계십니다. 시카고, You are the inspiration. 예, 당신이 나의 영감이에요. 뭐 영감 마누라 할 때 그 영감 아니고 당신이 내 삶의 이유, 당신이 내 삶의 원동력이고 당신 덕분에 뭐 내가 기쁘기도 했다가 슬프기도 했다가 그냥 예, 당신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지, 당신이 나에게 얼마나 큰 영감을 주는지 모르신지요? 뭐, You are the inspiration, 시카고의 연주와 노래, 그 전에 들으셨던 빅 룽가의 Listening for the Weather, 김동률, 내 사람, 이렇게 세 곡을 들으셨습니다. 아, 밝고 건강하게 리듬을 좀 바꿔서 한번 또 이번에 소개를 해드리는 Non-Stop the Music, Music, Music, Music. 그 여름에도 결혼식 뭐 많이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얼마 전에 7월 3일이니까 며칠 안 됐죠. 그 미국의 그 미식 축구 선수 중에 아주 스타 중에 스타인 트래비스 마이클 켈시하고 성대한 결혼식을 했어요. 어쨌든 최고의 뮤지션과 최고의 스포츠 스타의 만남, 예,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러브 스토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러브 스토리. 넌 나의 왕자님이 되고 또 난 너의 공주님이 되는 거야. 이건 우리의 사랑 이야기야. 진짜 자신들의 사랑 이야기대로 결혼을 그렇게 하고 있네요. 테일러 스위프트 러브 스토리였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이 음악은 제발 틀어주세요. DJ 예, 한 아티스트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는 그 시간, DJ에게 음악을 틀어달라는 오늘의 주인공은 과연 누굴까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현재 경기도 양주 은현면의 기온이 36.2도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과 경산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돼 있고요. 수도권과 충청 이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그 밖에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밤 서울에도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경기 남부와 강원도 남부 곳곳에는 열대야 주의보도 확대됐습니다. 또 제주에는 어제부터 비가 내리고 있는데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강풍특보와 함께 밤까지 최대 80mm의 비가 내리겠고, 전남 남해안과 경남 서부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김유정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5: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여름은 청춘의 계절, 젊음의 계절, 불타오르는 계절. 그렇죠? 이제 한 20대 중반쯤에서 30대 초반, 한 90년생들, 90년대생들은 지금이 뭐 한참 청춘이겠죠. 절대입니다. 예. 자, 이 음악은 제발 틀어주세요, DJ. 오늘 함께할 아티스트는 예, 청춘입니다. 청춘들. 92년생 원숭이띠 친구들이 모여서 만든 청춘 그룹 사운드. 잔나비 되겠습니다. 잔나비. 아, 보컬의 최정훈, 기타의 김도형. 이렇게 두 청년이 이끄는 2인 체제인데요. 두 사람은 중학생 때 어느 그 국어학원을 다녔었는데 거기에서 만났다 그래요. 그러다가 우리 나중에 영국 웸블리 무대에 같이 쓰자. 뭐 그런 의기투합하고 그런 꿈을 가지고 밴드를 결성했는데 지금의 잔나비가 된 거죠. 야. 옛날 음악들을 너무 좋아해서 비틀즈를 포함해 뭐 사이먼 앤 가펑클, 퀸, 오아시스, 또 산울림, 뭐 고맙게도 이문세, 뭐 시대별로 아주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 하네요. 아주 훌륭한 젊은이들이네. 그래서 초창기 잔나비 노래 들어보면 아, 이 아티스트에게서는 이런 영감을 받아서 이런 노래를 썼구나 하는 그런 게 피부로 딱 느껴지기도 하고, 지금은 점차 이제 자신들만의 색을 잘 찾아가고 있는 그런 잔나비입니다. 자, 오늘 들려드릴 잔나비의 첫 곡은 영원할 것 같았던 사랑도 언젠간 끝이 난다는 걸 알지만 기꺼이 사랑에 속아주려고 하는 그런 청춘의 한 장면을 노래한 곡, 바로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입니다.

레트로의 감성을 아주 풍부하게 갖고 있는 잔나비. 그냥 잔나비 장르가 된 거죠. 1960년대의 음악의 어떤 느낌도 나면서 현대적인 감각도 있고 아주 폭넓은 그런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음악이 탄생이 된 게 잔나비의 음악 세계가 아닌가 싶어요. 대표적인 잔나비의 그 시그니처 노래라고 할 수 있는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들으셨습니다. 이 최정훈 씨가 잔나비 음악의 대부분을 다 그 가사를 혼자 다 쓰는데 어떻게 이렇게 애절한 사랑 노래를 혹시 경험담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창작력의 그 원천은 바로 책, 예, 독서라고 합니다. 독서광이기도 하죠. 그때그때 빠져있는 책과 그리고 작가, 뭐 시인에게 영감을 받기도 하고 또 살아가면서 들었던 그 생각들 가사와 멜로디로 이제 풀어낸다는데 그 능력이 참 탁월하다. 잘하고 있다. 그러니 좀 쭉 좋은 음악을 많이 만들어달라. 이렇게 응원을 해

주고 싶습니다. 이 음악은 제발 틀어주세요, DJ. 오늘 이번 주는 잔나비 아티스트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잔나비가 어느 가을밤에 든 그런 생각을 담아서 만들었다고 하는 가을밤에 든 생각. 그리고 또 한 곡은 다비치의 강민경 씨하고 함께 듀엣으로 부른 우린 그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두 곡입니다.

0: 하비치의 강민경 씨와 함께 부른 우린 그렇게 사랑해서 를 들으셨습니다. 잔나비는 뭐 작사 작곡 편곡 그 다음에 연주 뭐 이런 걸 뭐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밴드이기 때문에 다른 아티스트들과 협업도 참 많이 합니다. 저도 그 잔나비의 신인 시절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이 친구들이 본인들의 두 번째 앨범을 쓰려고 만든 곡을 진짜 저한테 아낌없이 다 보내줬다는 걸 알고 아주 정말 고맙기도 하고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같이 작업하고 최종훈 씨가 퓨처링한 그 노래가 제 노래 중에 길을 걷다 보면이라는 곡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소라 씨의 러브콜을 받아서 최종훈 씨가 이소라의 신곡 너의 얼굴 다 잊을게 이 노래를 또 작곡하기도 했죠. 이렇듯 뭐 잔나비는 참 무궁무진하게 자신들의 음악 세계를 잘 뻗어나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작전명 청춘이라는 제목의 노래. 이 노래 들으면 약간의 그 뭐랄까 한편의 뮤지컬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를 닮은 그런 난장이 펼쳐지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자, 잔나비 작전명 청춘 들어보실까요?
1: 어릴 적 내겐 큰 꿈이 있었지 전장을 이끄는 영웅이 되는 꿈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유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두유 제조기,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 갈갈이 박준형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이 음악은 제발 틀어주세요, DJ. 잔나비 편이었습니다. 잔나비, 참 매력 있는 젊은이들이죠. 음악도 좋고 성품들도 참 좋고. 자, 이제 끝곡으로 준비한 곡이, 이게 제목이 길어요. 42자나 되는 곡입니다. 사랑하긴 했었나요? 스쳐가는 인연이었나요? 짧지 않은 우리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꾸 내 마음을 가둬두네. 뭐 이거 줄이면은 사스가라고 합니다. 사스가. 자, 이 곡을 전해드리면서 이제 잔나비하고는 인사를 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예, 월요일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이문세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봉합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신앙고 김신앙입니다. 1250번님의 사연입니다. 인터넷에서 기가 막힌 명언을 봤어요. 내가 맞았을 땐 아무도 기억 못하는데 내가 틀렸을 땐 다 기억한다.

암요. 그래서 제가 잘했을 때 미담 자판기, 잘못했을 때 빠른 사과, 요건 바로예요. 예, 뭐든지 내 입으로 하는 게 마음 편하다라는 팩트 날리며 정화의 만곡 출발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정화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일요일 들으신 첫 곡은요. 바로 아이브의 IM. 그렇죠. 오늘 오프닝 내가 맞았을 때는 아무도 기억 못하는데 내가 꼭 틀렸을 때는 기억을 잘해요. 예. 내가 잘했을 때도 기억을 못해요. 내가 못했을 때도 그걸 또 이렇게 기억을 잘하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누구를 놀리는 거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 예. 그리고 그 댓글도 우리나라 그 분들만큼 댓글을 재밌게 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댓글로만 만들어진 컨텐츠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위트가 우리는 있는, 예, 정말, 예, 거의 뭐 해악과 풍자, 예, 요거는 뭐 우리가 탑이다, 예, 말씀드리면서 오늘 정화의 망고, 예, 2부부터는요, 정의 공식 비장의 무기, 일요일의 비타민, 댕이댕이 최유정 씨와 정화의 망고 탑 15 함께 할 테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라면서 광고 듣고 올게요.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8: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7: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8: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7: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8: 제조원
9: 현대 오피스.
10: 지긋지긋 무조맨
11: 티 어실 원스야
12: 딱

0: 스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권 토이.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1: 토익은 해커스.
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3: 워킷 워킷 안전화.
5: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6: 영월이래요.
5: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6: 영월이래요.
5: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6: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5: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0: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 시간이 늘어나고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과 습관이 필요한데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누군가의 말을 검증 없이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금융투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넥스트레이드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1: 오, 사요나라, 베이비.
12: 언제 또 만날지 모를 귀한 손님들 그냥 보내기 아쉬워서 음악으로 한 번 더 뒤풀이해보는 시간 애프터 송 파티. 유난 떠는 건 아니지만 저희 정호의 망곡에 워낙 탑스타 분들이 많이 출연하잖아요. 근데 그분들 또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악으로 한 번 더 바지끄라기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애프터 송 파티 오늘의 손님 모셔볼게요.
13: 여러분은 지금 쌍문동 천재 기타리스트 쌍천기 정모도 사랑하는 최고의 라디오 정호의 희망곡을 함께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혁정모의 프로듀서이자 기타리스트 정모입니다. 이번에 저희 이혁정모의 새 앨범 더 맨이 발매되는데요. 수록곡을 쭉 들어보시면 제가 작곡한 곡이지만 기타 사운드가 정말 끝내주거든요. 자, 저희 타이틀곡 You Are Mine 포함해서 총 5곡 정말 상남자의 진한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진한 락 사운드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또 정화의 희망곡 청취자분들을 위한 제 추천곡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추천드릴 곡은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입니다. 네, 지금처럼 무더운 이 여름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들으면서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여름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6월 마인으로 돌아온 이혁정모의 기타리스트 정모였습니다. 생유!

사랑하는 라디오 정호의 희망곡을 함께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신곡으로 돌아온 가수 솔비입니다. 올해 제가 데뷔 20주년을 맞은 기념으로 썸머송 홀리데이를 발매했는데요. 작사에도 제가 참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여름과 잘 어울리는 청량하고 신나는 록앤롤이니까요. 홀리데이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번엔 정의 청취자분들을 위한 제 추천곡도 들려드릴게요. 저의 추천곡은 이제 작년에 나왔던 타이푼의 퐁당푹인데요. 바다에 가면 퐁당 빠지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번 여름이 퐁당 사랑에 많이 많이 빠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퐁당푹 추천드리고요. 그럼 제가 추천해드린 노래와 함께 기분 좋은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솔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전은 계속된다. 다음 주를 꽉 채워줄 주인공은 니규. 기대하시라. Who's next? 여기 상암을 꽉 잡고 있는 라디오 정오의 희망곡을 찾아온 손님들이 있다. 7월 13일 월요일 무대 장인 퀸들이 돌아왔다. 아이들의 미연, 우기, 쇼와 7월 14일 화요일 11년 만에 다시 뭉쳤다. 원조 꽃미남 밴드 클릭비. 7월 15일 수요일 대한민국의 락의 전설 김종섭까지. 다음 주 정오의 희망곡 기대하시라. 커밍 순.

튀는 트렌드 음악들을 쏙쏙 잡아내는 차트 인기 급상승 뮤직 In The Mew. 끈적끈적하고 덥고 지친 여름이지만요. 인기 급상승 뮤직, 임금뮤 그리고 저 유정이와 함께 에너지도 급상승 해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로 만나볼 곡은요. 에이티즈의 Bad.

이다. K-POP이 글로벌 시장을 휩쓰는 요즘 아주 기쁜 소식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에이티즈가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요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와우, 이 차트에서 1위를 하는 게 벌써 세 번째라고 하는데 특히 이 곡 뮤직비디오에서는요 할리우드 한 루키 영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로 유명한 배우 체이스 인피니티가 출연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체이스는 에이티즈의 팬으로도 유명한데요. 예전부터 포토카드를 들고 다닐 정도로 에이티즈를 향한 팬심이 아주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곡이 화제가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바로 멤버 최산 씨 덕분인데 최산 씨 파트에서 안무가 공개 직후부터 화제가 되더니요. 알고리즘이 점령됐다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요. 민소매를 입고 오른 무대가 화제가 돼서요. 팬분들이 당분간은 활동복을 민소매로 고정해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곡은요. 소지섭의 소풍입니다. 이 곡은 2013년에 발매된 곡이에요. 유나 씨가 피처링을 했는데요.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요. 소지섭 씨의 힙합 사랑이 또 대단하거든요. 앨범만 무려 9개를 와우 발매했을 정도인데 이 곡도 직접 작사까지 참여하면서 또 열정을 불태웠다고 해요. 그리고 소지섭 씨가 요즘 또 출연 중인 드라마 김부장의 화제성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시청률이 20%를 넘길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고 있는데 소지섭 씨의 화려한 액션 씬을 두고 한국판 존윅이다 라는 극찬이 후후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가 흥행하는 이유 중 또 하나는 바로 영화 팬들의 보은이라고 해요. 소지섭 씨가 영화사 찬란의 투자자로 사비를 들여가면서 다양한 해외 작품을 수입해오고 있거든요. 많은 시네필들이 소지섭 씨 덕분에 다양한 작품을 볼 수 있다. 빛과 소금, 희망 같은 분이라고 외치면서 찬양을 해왔는데 이번 김부장의 시청률로 은혜를 갚겠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본방사수 동료, 재방송 정보까지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지섭 씨가 오랜만에 TV에 등장하면서 그동안 발매했던 노래들도 재조명되는 중이라고 하네요. 자, 그럼 오늘의 임금뮤! 에이티즈의 빌보드 200 세 번째 1위를 축하하면서 에이티즈의 Bad 그리고 힙합을 사랑하는 한국의 존윅 소지섭의 소풍 이 두 곡 듣고요. 저는 신디랑 같이 정우의 희망곡 탑 15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자꾸만 거울을 보게 돼. 낯설은 내 모습 때문에 아무도 없는 밤인데 또 따뜻한 기분이 드네. 요즘 많이 웃는 것 같단 말 들어. 습관들이 바뀌어버렸지 말투도. 궁금한 게 많아졌어. 너 지금 뭐 할까? 밤이 늦었는데 전화를 할까 말까. 자꾸만 소심해져. 나 화끈한 성격인데 나답지 못한 날 싫어할까봐 걱정이네. 이 감정은 따뜻한 커피 식지 않았으면 매일이 즐거운

0: 두근거리진 네 생각으로도 너는 대답해줘 내 말에 휘파람처럼
1: MBC FM for you.
2: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

0: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경북 경산구와 포항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이고 동해안 일부를 제외한 전국에 폭염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더위 대비 중요하겠습니다. 야외 활동은 되도록 자제해야겠고요.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오늘 자외선과 오존 농도까지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포항의 공식 기온은 37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가 36도, 서울은 34도 예상됩니다. 오후부터는 일부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 내일까지 제주도에는 최대 80mm, 전남 남해안과 경남 서부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김주정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듣기만 해도 최신 트렌드가 머리에 쏙쏙,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최신 인기 차트 정화의 만곡 탑
1: 15.
0: 함께할 분 1170번님의 문자로 소개합니다. 유정씨 책임져요. 저희 딸 요즘 하루 종일 엄마 큐큐큐 이거 부르고 있어요. 덕분에 저도 중독됐잖아요. 중독성 끝판왕, 한 번 봐도 푹 빠지는 겸댕이 댕이댕이 최댕이 최유정씨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엄마 큐큐 유정입니다.
0: 아, 예. 유정씨가 요즘에 진짜 바쁘게 활동을 합니다. 지금 제보 문자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냐면요. 유정씨가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죠.
1: 네, 1899님. 유정씨, 양세찬씨 유튜브 모먹TV 나온 거 봤는데요. 양세찬씨를 너무 좋아하던데요. 모질이 흉내 왜 이렇게 잘 내요? 보내주셨어요.
0: 양세찬씨의 매니아예요?
1: 제가 진짜 이 모질이를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예전에 프로그램에서부터 하셨잖아요.
0: 옹이 아버지.
1: 네, 그것도 그렇고. 네. 그냥 계속해서 그 뒤에 막 헤헤헤 이것도 그렇고.
0: 맞아요. 예.
1: 그 투명인간 코너도 있잖아요. 그것도 재밌게 보고 너무 좋아했는데 만나서 너무 행복했어요.
0: 그리고 이수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SNS 파랑새 프로필 사진도 이걸로 바꿨다.
1: 네, 맞습니다. 야. 바꿔놨습니다. 저희 어머니 근데 프로필 사진도 이거예요. 그 톡 사진도.
0: 톡 사진.
1: 네.
0: 어머님도 여기 너무 귀여운 거지.
1: 네. 마음에 드셨나 봐요.
0: 마음에 꼭들지까지도 말씀드리고. 잠시만요. 우리 9080번님. 뮤직뱅크 보니까 유정 씨 칼퇴하려고 무대 끝쪽 칼퇴존에 있더라고요. 이거 신디한테 배웠나요? 라고. 아니, 왜 이렇게 칼퇴존에 계셨던 거예요?
1: 원래 본능이잖아요. 네, 인간의 본능.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절대 사람이 더 들어와도 안쪽으로 가진 않고 뒤로, 같은 구역 뒤로.
0: 그리고 약간 가로로 움직이는 척 해야 돼요.
1: 맞아. 네,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되고.
0: 안 되고 그러면은 이제 또 FD님이 앞으로 와주세요 이게 나오거든요. 네. 손은 이제 앞으로 와주세요 하니까 이제 좌우로 계속 움직이는 척 네. 해가지고 앞으로 후배들 앞으로 가자.
1: 네. 그러니까 후배분들이 그렇지. 계속 저한테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여서 네. 아니 괜찮아요.
0: 괜찮아요.
1: 아니 앞으로 가요.
0: 왜냐면 제일 빨리 나오는 동선이거든요.
1: 맞죠.
0: 예, 슉 하고 나가요.
1: 맞아요.
0: 예.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요. 엘베 안 타요. 비상으로 내려갑니다.
1: 그 언니 덕분에 알았잖아요. 그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를 지금 저도 거의 10년 활동하면서 처음 알았잖아요.
0: 그렇죠. 거의 비상구 엘리베이터.
1: 몰랐어요. 그거 있는지.
0: 저는 그런 것만 생각합니다.
1: 예. 대박이야.
0: 빠른 퇴근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고. 유정 씨, 예, 차트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지금은 퇴근하면 안 돼요.
1: 네, 그럼요.
0: 예, 소개해 주시죠.
1: 네, 정호의 희망곡 탑 15. 양대 권위 있는 음원 차트와 음반 판매량 차트를 합친 점수 50%, 그리고 MBC 라디오 온에어 차트 순위 점수 50%를 더해서 만들어집니다.
0: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차트 소개하기 전에 차트박 퀴즈 한번 만나봐.

0: 봐야죠. 문제 주시죠.
1: 7월 1일 김건모 씨의 신곡 어디쯤 가고 있을까가 나왔습니다. 무려 10년 만에 발매하는 신곡이라 많은 분들이 반가워했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중 김건모 씨의 노래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잘못된 만남, 2번 흔들린 우정.
0: 자, 문자 48,000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활짝이 열려 있습니다. 추첨 통해서 저희가 건강 유산균 보내드리면서 저 유정 씨의 추천곡을 한번 또 들어봐야죠. 예.
2: 아 오늘 수록곡을
0: 그렇지
2: 하려고 예 하는데
0: 저기
2: 스틸 큐트.
0: 맞아요. 스틸 큐트.
2: 네.
0: 스틸 큐트로?
2: 네. 스틸 큐트로 오늘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0: 갑수다!
2: 갑수다!

0: 정우의 음악 탑
1: 15
0: 차트 만나보기 전에 정답 알려드려야죠.
1: 네, 보기 중 김건모 씨의 노래가 아닌 것 정답은요 2번 흔들린 우정이었습니다.
0: 그렇죠. 건강유산균 받으실 분들 방송 후 게시판을 꼭 확인해 네. 주시고요. 15위 바로 시작합니다.
1: 우후, 15위부터 가볼게요. 제 노래입니다. 최유정의 비장의 무기.
0: 컴온. 와.

0: 좋죠. 좋네. 예, 중간에 그 쫄깃한 랩 부분.
1: 네.
0: 정말 킬링 파트입니다.
1: 아하, 예. 쫄깃한 랩 부분.
0: 제가 음방, 네. 예, 음악 방송을 다 샅샅이 뒤져봤는데.
1: 그러니까요.
0: 왜 립싱 안 해요? 아, 그거 해줘야죠. 연기 해줘야죠. 윤기 들어가야죠.
1: 아, 나름 하고 있는데. 아...
0: 들어가야지. 제가 네. 립싱크 전문가수잖아요. 저희는 마이크가 없었어요.
1: 아, 너무 어려워요, 립싱크.
0: 해야지. 큐큐 할 때도 땅땅땅땅 이게 막 튀기는 네. 그 춤이 또 있고.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사실 우리 지금 최혜정 씨의

0: 퍼펙트 타겟 이 비장의 무기가
1: 네.
0: 만드니이자 불운이에요.
1: 그렇습니다. 네,
0: 작곡, 작사, 편곡까지 네. 참여를 했는데
1: 맞습니다.
0: 어떻게 1타 강사처럼 포인트를 좀 알려주시죠?
1: 아 일단 그 레파트라고 하면 네. 진짜 친구한테 말하는 것처럼
0: 전화해가지고
1: 왜냐면 만들 때도 제가 만들기 전에 너무 제가 요즘에 동표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
0: 네, 동동표
1: 네, 근데 또 표 또 동표가 예? 이제 전화를 하면서 우리 등산을 가자 그런 요즘 이제 거기 가서 기운 받고 오는 게 유행이다. 네네네 그때 그 시즌에 한창 그 때.
0: 예예 관악산.
1: 네 그때 얘기하다가 아 그러면은 그래 좋아 날짜 맞추자 하는데 날짜가 죽어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곡을 만들어 갔어요. 그날 네? 이제 2절을 만드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때 아 재밌는 거 더 뭐 해야 웃길까 하다가 그러면 말하듯이 해볼게 이렇게 한 다음에 하게 됐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같이 등산을 갈라 했는데 날짜가 죽어도 안 잡혀 어떻게 막 이러면서 했어요.
0: 잘했다.
1: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진 파트예요.
0: 또 동표가 나왔네. 그래요. 네, 덕분에 네, 네. 아니 그리고 또 유정 씨 그 요즘에 SNS 보면은
1: 네.
0: 아 저 깜짝 무슨 청룡이에요. 청룡.
1: 너무 감사해요.
0: 배우 공민정 씨, 김선호 씨, 옹성우 씨.
1: 네.
0: 예. 아니 이걸 어떻게 이렇게
1: 이제
0: 또 정다빈 씨는 정다빈입니다.
1: 네, 정다빈 예, 씨도 예. 그리고 이세영 선배님도 맞아요. 함께 촬영해 주셨거든요.
0: 낯가림런데. 그,
1: 예, 낯가림런데 예? 감사해도 다 저희 회사세요 모두가.
0: 아이고 너무 네. 좋죠. 회사가 그렇게 또 예, 좋은 네. 사람 있으면 예.
1: 지원 사격을 또 나와주셔가지고 덕분에 예. 촬영을 했는데 찍을 때는 사실 너무 어색해서 제가 계속 아, 네 그냥 너무 감사해요. 그저 너무 감사해요 이러면서.
0: 한마음 한뜻으로 가는 거예요.
1: 네, 뭐 허리를 예. 몇 번을 숙였는지 모르겠어요.
0: 사실 같은 회사여도 노 할 수 있어요.
1: 맞아 맞아. 네,
0: 정말 노 할 수 있는데 네. 유정 씨가 그나마 잘 살아온 거예요. 예, 그동안 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하다. 예, 퍼펙트 타겟도 예, 비장의 무기 조금 더 올라오자. 네. 화이팅!
1: 화이팅!
0: 예, 말씀드리고 14위 갑니다.
1: 네, 바로 V8의 싱어송입니다. 이 세븐틴의 새로운 유닛이에요, 그렇죠?
0: 맞아요.
1: 버논 DH가 뭉친 팀이고 또 이름을 V8로 예, 버논 DH 해가지고 이렇게 또 나왔는데요.
0: 네.
1: 8곡 꽉 채운 미니고 이번 앨범은요 전자음악에 집중을 해서 8곡을 다 전자음악으로 다양하게 변주한 곡으로 채웠다고 합니다.
0: 그리고 지금 참여한 제작진 라이브업이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미 어워즈 14관왕에 빛나는 아티스트죠. 펄 윌리엄스.
1: 이야.
0: 또 이제 걸센보이스 이 작업에 허? 또 참여를 했습니다. 이번 노래의 이제 수록곡이죠.
1: 네.
0: 와 잠깐만 그리고 요즘에 한국 전자음악계를 지금
1: 와 진짜
0: 귀 흔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키라라도
1: 너무 좋아하는데
0: 미아라는 곡에 또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보면 아이돌 분들 중에 진짜 음악을
1: 네.
0: 많이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1: 맞아.
0: 예. 그리고 맞아. 세븐틴 버논 씨가 키라라 씨에게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가지고
1: 우와.
0: 취준력 이렇게 있어야 돼요.
1: 진짜 대박이다. 네.
0: 키라라.
1: 우와. 이렇게 또 성사가 됐구나.
0: 저는 일단 펄을 예, 우리 펄 윌리엄스. 아, 제가 너무 좋아하죠. 예.
1: 언니는 만약에 정말 이렇게 개인 SNS까지 해서
0: 예?
1: 하고 싶은 아티스트가 있어요? 작업해보고 싶은?
0: 하, 저요? 음악 네. 작업이에요? 아니면 영화예요? 아니면.
1: 아.
0: 또 이게 분야마다 또 달라요.
1: 음악.
0: 아, 음악. 저는 알리샤 키스 갑니다.
1: 오!
0: 네, 알리샤 키스. 예, 알리샤 키스가 얼마나.
1: 우와.
0: 이 트롯에 대한 이 이해도가 깊은지.
1: 오~
0: 네, 저는 김답이 알리샤 키스.
1: 오~
0: 이렇게 가야 돼요.
1: 너무 네. 좋다.
0: 예, 네, 그러니까 디바다라고 살짝 발음 비스크리하게 해가지고 답이다.
1: 답이다. 디바 답이. 답이다.
0: 예, 알리샤 키스. 예, 네, 난 키스 매니아. 그렇기 때문에 알리샤 키스. 그러면 유정 씨.
1: 저요. 저는 이제 장르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0: 일단 댄스.
1: 댄스. 아 저는 아 어떡해.
0: CL이지 뭐.
1: 그러니까요. 내가 또 얘기했는데.
0: 또 CL. 예. 그리고
1: 진짜
0: 발라드.
1: 발라드. 저는 인디 음악을 너무 사랑해서 제가 너무 너무 좋아하는
0: 네?
1: 데이먼스 이연님께
0: 데이먼스 이연님
1: 요청 드려보고 싶어요.
0: 싶고 그 다음에 네. 힙합.
1: 힙합.
0: 네.
1: 힙합.
0: 시엘이지 뭐.
1: 네.
0: 그렇지 뭐. 예.
1: 어떻게.
0: 다 느낌에 왔다.
1: 아, 사실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아요. 그분이 제 네. 실물을 한번 눈으로 보면
0: 제리 씨에 한번 연락 좀 주세요.
1: 눈물 날 것 같아.
0: 예, 부탁드리고. 아 맞아. 아, 나도 지금 새벽 3시에 끝나요 집에. 시엘한테 4시에 전화할 수는 없잖아요.
1: 시간이 예. 없어.
0: 부탁드리고. 아 제가 어떻게든 예 올해 안으로는 이분들 만나게 해드리도록
1: 아니요, 제가
0: 하겠습니다.
1: 살아있는 중에 한 번이라도 꼭
0: 언니
1: 언젠가.
0: 살 때 내가 먼저 갈 수 있어요. 99년생 83년생 꽤 나이 많다 또 말씀드리고 저희 노래는 최유정의 비장의 무기 그리고 V1의 싱어송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나는 정화의 명곡 TOP 15. 자, 다음 곡 어떤 곡이죠, 유정 씨?
1: 네, 13위 에반의 Ride or Die입니다. 우와, 에반 씨가 절대 음감이래요. 근데 이걸 알게 된 계기가 되게 독특하다는데.
0: 네?
1: 어릴 때 아버지의 방귀 소리를 듣고
0: 어?
1: 아, 잠깐만, 이거 소리인데? 이렇게 생각했대요.
0: 아, 잠깐만. 에헤이.
1: 그래서 그때 아, 내가 절대음감이구나 이렇게 알게 됐다고 합니다. 진짜 본인 피셜로.
0: 아, 진짜로?
1: 네, 그렇다고 하고.
0: 예?
1: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소리에 예민하니까.
0: 예, 예.
1: 음정이 안 맞으면 어머, 몸이 아프대요.
0: 아.
1: 그래서 라이브 무대를 할 때.
0: 네?
1: 음이 흔들리면 그거를 너무 잘 알아차려서
0: 스트레스 받는 거야.
1: 어, 예, 확 그냥.
0: 네, 이건 스트레스예요. 이게 신경성이에요, 신경성.
1: 대박이다.
0: 아, 근데 아버지 방구 꽤 높으신데요, 솔. 예. 네. 알아요, 이런 거?
1: 몰라요.
0: 아.
1: 저 완전 상대.
0: 어?
1: 상대 음감.
0: 아, 상대 음감. 저도 약간 절대 음감이 좀 있죠. 네, 예. 절대 음감이 있죠. 예.
1: 그렇구나.
0: 왜냐면 이렇게 노래할 때 더블링을 해야 되잖아요.
1: 네.
0: 똑같이 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대요. 살짝 내려주세요.
1: 아.
0: 화음을 제가 못 합니다.
1: 그거 맞아. 좀 라이브 감이 들리려면 또
0: 아, 그럼.
1: 약간의 그런 흔들림이 있어야 티가 더 나는데.
0: 살짝 내리거나 살짝 올려야 되는데 똑같이 해요.
1: 어.
0: 예. 예.
1: 근데 그런 거 할 때 곡 만들 때 진짜 좋은데. 더블링 그렇죠. 같은 거 할 때
0: 네, 네.
1: 너무 좋잖아요.
0: 너무 좋죠.
1: 기계 더 작업 안 해도 되고.
0: 기계 작업을 안 하는데 그래도 기계가 조금 만져 줘요.
1: 그렇죠. 그 필요는
0: 예,
1: 하죠.
0: 예. 떨어지면 누나 이 다시 찍을게요. 네. 이 오케이 됐습니다. 가 찍을게요. 가 아니야 가 오케이 예, 됐습니다. 이렇게 된다.
1: 잘한다.
0: 기계야 고마워 말씀드리고요. 어, 정말 에반의 라이드 올 다이 이 노래 듣고요. 3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어느 작가의 15살 아들은 어딜 가자고 할 때마다 이런답니다.
2: 가서 뭐해?
1: 가기 싫은데 혹시 가면 뭐 특별한 게 있냐는 투. 그렇게 떨떠름한 아들을 데리고 한강 산책을 하는데 문득 젊은 날의 내가 떠올랐답니다. 그래, 지금 난 별일이 없는 게 좋은 나이지만 어릴 땐 뭔가 짜릿한 일이 있어야 좋았지. 그땐 이렇게 오래 걸으면 마냥 다리만 아플 뿐이었어.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따라 나서준 것만 해도 고마웠답니다. 내가 저 나이 때는 어땠나 수시로 떠올려보자고 다짐했답니다.
0: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4: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숨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 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김신영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정화의 만곡 탑
1: 15.
0: 중독성 최고 비장의 무기 퍼펙터 다이다운. 우리 유정 씨와 함께 하고 있고요. 차트 순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려주시죠.
1: 네, 정화의 만곡 탑 15. 양대 권위 있는 음원 차트 그리고 음반 판매량 차트를 합친 점수 50%, MBC 라디오 온웨어 차트 순위 점수 50%까지 더해서 만들어집니다.
0: 그렇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12위.
1: 맞습니다. 바로 라이즈의 Do Your Dance 퍼펙터입니다. 오, 라이즈 앤톤 씨가 데뷔하게 된 계기 중 하나가요.
0: 네.
1: 작사가 김이나 씨라고 해요. 김이나 씨가 윤상 씨의 오랜 팬인데,
0: 맞아요.
1: 그 윤상 씨와 한번 만났다가 아들이 너무 잘생겼다면서 SNS에 사진을 올렸는데 그게 화제가 되면서 뉴스에도 나왔다고
0: 어머나.
1: 하고요. 심지어 그때는 앤톤 씨가 연습생도 아니었는데 SNS 팔로워 수가요 만 명이 넘게 늘었다.

0: 라고 합니다. 그래서 윤상 씨가 그때 이나 너 때문에 우리 애가 바람이 들었다 라면서 좀 원망도 하셨다고.
1: 그런 거 있어요.
0: 네. 네. 어머.
1: 맞아. 아, 이게 김이나 씨 SNS였구나.
0: 근데 정말 많이 닮았다.
1: 많이
0: 아버지를.
1: 닮았어요. 예, 그리고 어머니 심혜진 씨도 배우분이시잖아요. 굉장히 예뻤어요. 예, 지금도 미인이시고. 그럼 혹시 유정 씨 주변에서 네. 연예인 아이돌 하고 싶다 좀 조언 좀 해달라라고 하면은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0: 왜 하고 싶냐?
1: 갑자기 티가 되네.
0: 네, 이럴 땐 또 티예요.
1: 어릴 때부터 꿈이었어요. 저 춤추고 노래하는 게 너무 좋아요. 이러면요?
0: 진짜 그러면은 진짜 죽을 때까지 해도 하고 싶어요? 이렇게.
1: 그럼 네.
0: 진짜? 그럼 이제 옆에 만약에 애기면은 어머니한테 네. 어머니 진짜 진지하게 생각이 있는 건가요? 막 이렇게.
1: 믿어주는구나.
0: 네. 네.
1: 저는 네. 그런 거 없어요.
0: 하지 마라.
1: 안 된다. 공부해야 된다.
0: 일단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1: 책펴라 얘기해. 책펴라 많이 얘기해. 책펴라. 예. 맞아요. 막내 동생이 저와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진짜 길거리 캐스팅을 많이 당했거든요. 제 동생이.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이사님의 명함이었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0: 대박.
1: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 아니야.
0: 진짜로.
1: 안 돼. 이렇게. 예.
0: 진짜.
1: 굉장히 예. 그래서 책표. 그때도 책표. 네 꿈 모르겠고 공부해야 돼. 아, 뭐 얼마나 힘든 줄 알아라고 얘기를 하면 동생들이 약간은 좀 더 마음이 아파할까봐 얘기를 안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바로. 안 돼. 책펴. 공부해.
0: 그냥.
1: 예. 네. 뭐 살아보니 그래라는 말 자체를 저는 안 합니다.
0: 어허.
1: 예. 네. 입이 시구어서 안 돼요.
0: 네. 시구어서.
1: 입이 시굽다. 예. 네. 말씀드리면서 저희 광고 듣고 올게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써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캡슐.
4: 닥터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여러분, 저 했어요. 짐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1: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짐특가 이벤트.
0: 편도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1: 7월 7일부터 14일까지
0: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2: 제주항공
0: 짐.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모두의 마음을 탕탕탕. 예, 노래는 이 음이 뭐죠?
1: 탕타랑.
0: 탕타랑.
1: 네.
0: 오케이.
1: 예. 탕타랑.
0: 알타랑, 알타랑?
1: 네. 탕타랑입니다.
0: 탕타랑, 오케이.
1: 맞습니다.
0: 자, 우리 유정 씨와 정우의 방곡 탑
1: 15!
0: 달려보고 있고요. 11위는요?
1: 네, 바로 Boy Next Door의 바이럴입니다.

0: 유빈 씨가 작년부터 반려식물 선인장을 기르기 시작했는데
1: 네.
0: 선인장 이름을요 멤버 이름이랑 똑같은 한태산으로 지었대요.
1: 좋다.
0: 네, 그래서 팬분들이 추천해준 많은 이름 중에 그걸 콕 집어서 골랐다고 하는데 종종 이제 팬분들에게 태산이한테 새로운 머리가 자랐어. 이제 태산이 머리가 네 개야. 이렇게 글을 넘긴다고 하고. 그래서 태산 씨가 이걸 보고 얄미워서요. 네. 본인의 운동화에 이한 씨의 본명인 김동현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1: 아, 여러분, 우리끼리 많이 하는 건데. 예. 어때요, 유정 씨?
0: 네.
1: 그 이름을 붙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기타는 이름을 붙이잖아요.
0: 아, 예. 저는 그런 적 없고요.
1: 없겨요?
0: 없어요.
1: 없겨요.
0: 없어요.
1: 저는 자동차.
0: 진짜?
1: 예예. 예. 붕붕타.
0: 붕붕타?
1: 예, 붕붕타.
0: 왜 예. 붕붕타예요?
1: 일단 좋은 일만 붕붕 생기길 바라겠고 예. 이 차 타면 일단 붕붕 된다. 예.
0: 진짜? 예. 나 그런 거 없었을까? 진짜
1: 붕붕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깔꼬미.
0: 깔꼬미. 예.
1: 돌돌이를 우리가 깔꼬미라고 합니다. 우리 깔꼬미. 돌아볼까 우와. 이렇게.
0: 진짜로?
1: 예.
0: 뻥 안 치고요?
1: 예, 혼자 오래 살면 그렇게 돼요.
0: 난 아직 멀었나 보다.
1: 아직 멀었지. 혼자 저, 살면은 이름 다 붙여요.
0: 제 차 뭐로 할까요? 저도 차 이름 붙여줄래요.
1: 그래요? 눈물이.
0: 왜? 거기서... 자기는 붕붕타하고 나는 눈물이하고. 저는... 내가 눈물인데.
1: 그러니까. 그럼 꺽꺽이에요, 꺽꺽이.
0: 아, 꺽꺽이 좋다.
1: 꺽꺽이.
0: 네, 꺽꺽이.
1: 차에서라도 꺽꺽 물어봐야지.
0: 꺽꺽이.
1: 꺽꺽이.
0: 꺽꺽이.
1: 꺽꺽이.
0: 가자, 꺽꺽아.
1: 꺽꺽이 가자.
0: 네.
1: 자, 이제 10위는 바로 스테이시의 To Love.
0: 예. To
1: Love, I'm falling. 아이사가 알러지가 굉장히 심하대요.
0: 아, 진짜로?
1: 달걀, 우유, 그리고 유제품, 귀리, 닭고기, 파인애플 못 먹고요.
0: 어머.
1: 씨 있는 과일 대부분 못 먹는다고 합니다. 아, 진짜?
0: 아, 약간 그러면 망고 같은 것도 못 먹겠다.
1: 그렇지. 복숭아 뭐 이런 것도 잘 못 먹고. 또 꽃, 동물 털, 나무에도 알러지 이렇게 반응이 있어서
0: 어머.
1: 야외 촬영할 때 약을 가져가는 건 필수래요.
0: 아,
1: 알러지 약. 그 고추 부분, 그 씨 있죠?
0: 네.
1: 거기도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씨를 빼서 먹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일 힘든 게 사실은 관리하는 거잖아요.
0: 맞아,
1: 관리할 때 그 음식 관리하는 건데.
0: 맞아. 그나마 먹는 당이 과일인데 과일도 그러니까. 못 먹으면 너무 힘들었겠다.
1: 아, 토메이로도 예 씨가 많은데.
0: 그니까. 예,
1: 알러지 있어요?
0: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하나도.
1: 진짜?
0: 진짜로 하나도 없고.
1: 저는 고양이 털. 고양이 털이랑 토끼 털.
0: 진짜.
1: 예, 알러지 꽤 있어요. 전 그리고 꿀.
0: 꿀?
1: 꿀 관련된 모든 걸 못 먹어요.
0: 정말요?
1: 목에 좋은 프로폴리스 있잖아요. 그걸 아예 못 먹고 화분이라고 왜 그 3, 4월에 딱 먹는 거 있죠. 건강하라고.
0: 그게 뭐예요?
1: 그 벌꿀 거기 왜 이렇게 조그만한 거 되게 달짝지근한 가루 같은 게 있는데 그거 못 먹고 꿀 자체를 못 먹어요.
0: 진짜로 그. 언니 진짜 에이. 많이 있네요.
1: 허벅지 안쪽이나 팔 안쪽 얇은 살 있잖아요. 그런 데 보면 어김없이 두드러기가 나와 있어요.
0: 대박이다.
1: 맞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감기 걸릴 때 딸기에다가 꿀을 이제 으깨가지고 다들 하는데 저는 조청을.
0: 조청은 또 다르구나.
1: 네, 조청은 내가 너무 좋아하죠. 조청. 엿기름이니까.
0: 꿀꿀한 거죠.
1: 맛있다. 예, 말씀드리고요. 스테이시의 툴럽
0: 듣고 올게요.

0: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정화의 명곡 탑 15. 한 주간 사랑받았던 노래들을 모아 모아서 차트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계속해서 9위죠?
1: 네, 9위 하츠 투 하츠의 레몬탱입니다.
0: 레몬탱.
1: 레몬탱탱탱 너무 좋아요. 오. 6월 22일에 하츠 투 하츠가 신곡으로 컴백을 했는데요. 여름에 어울리는 상큼 청량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새콤달콤해질 수 있어 라고 외치는 곡이고.
0: 귀엽다.
1: 네, 너무 귀엽죠. 그리고 또 이번 신곡을 발매하면서 하트아가 재밌는 이벤트 하나를 또 진행했는데
0: 네?
1: 바로 일산에 있는 찜질방이랑 콜라보를 했어요. 저도 봤어요. 찜질방 안에 있는 그 조격 공간에 네. 레몬탕을 만들었고 구운 계란 그리고 식혜에다가 레몬탱 전용 수건 또 어머. 비누 때밀이 굿즈를 또 증정하는 세트를 판매했대요.
0: 이거 좋다.
1: 너무 괜찮은 아이디어다 이거.
0: 와, 이거 너무 좋다.
1: 오, 너무 귀여워.
0: 일단 목욕탕과 이제 찜질방에 이제 필수 덕목인
1: 그렇죠.
0: 필수 음식이 있어요.
1: 벌써 침 나와.
0: 계란 앤 식혜.
1: 네.
0: 예, 구운 계란이 꼭 들어가야 되고요.
1: 그렇죠.
0: 베네나 우유, 커피 우유.
1: 예.
0: 예, 그리고 미역국, 팥빙수. 아, 그리고 왜 이건 뺐어요? 황태 미역국 플러스 닭발이요.
1: 예. 닭발?
0: 닭발 팔아요. 잠원동에 하나 있어요.
1: 진짜.
0: 거기에 황태 미역국이랑 닭발 팔아요.
1: 미역국은 네. 진짜 어쩜 그렇게 거기서 먹어야만 그 맛이 날까? 진짜.
0: 그 진한 맛 있죠.
1: 네. 네,
0: 그 진한 맛 뭐 이런 맞아. 게 이제 난리가 났지.
1: 근데 네. 저는 사실 그 목욕탕과 찜질방 이렇게 나누는데 목욕탕에서 나왔을 때는 바나나 우유, 커피 우유 이렇게 가고
0: 예?
1: 찜질방에서는 계란, 식혜 그리고 음료 하나 더 감식초 시킵니다.
0: 감식초를 시켜요?
1: 네. 와, 안 드셔보셨어요?
0: 감식초는 많이 안 먹었어요.
1: 찜질방에서?
0: 네.
1: 감식초를 같이 시켜갖고 달달했다가 새콤했다 달달했다 이러면 끝도 없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새우등도 먹어야 돼요.
0: 네?
1: 그 라면.
0: 아, 라면 새우땡?
1: 네. 아, 새우땡.
0: 새우땡 몇 개 먹어요?
1: 새우땡 한 개로 셋이 나눠 먹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이게 맛만 보는 거예요.
0: 죄송하지만 참새세요? 참새?
1: 아니 아니 그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간식으로 하고 미역국 먹으러 가야죠.
0: 아니 근데 그 간식으로 해도
1: 네.
0: 3명이면 3개 시켜야죠. 저 죄송해요. 비둘기세요?
1: 아니요. 그냥 맛만. 의그 맛만.
0: 아니 맛을 보는데 어떻게 3명 수한으로 먹을 수가 있어요?
1: 아니 맛만 보는 거는 진짜 언니 맛만 보는 거예요.
0: 그
1: 하나를 먹으면 식사가 되는 거잖아요.
0: 그게 왜 식사예요? 한 젓갈이에요 그거.
1: 아니 잠깐만 이해가 안 되는데.
0: 잠깐만, 잠깐만 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1: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식 아니에요?
0: 잠깐만 지금 머리가 어지러워.
1: 한 입 먹어야 맛 아니에요?
0: 아니 선생님들 지금 새우탕을 세 명이서 돌아 앉아가지고.
1: 아니 미역국 먹으러 갈 건데?
0: 아니 미역국은 국이고 이건 라면이잖아요. 아 맛을 볼 때는 각 1인분씩 가야 된다. 예 새우땡을 각 1명 예 1인 1컵으로 가야 된다. 예.
1: 잠깐만, 나 바꿀래요.
0: 됐어요.
1: 두 명이서, 두 명이서!
0: 파리 갈게요. 봐봐, 태연의 만찬가. 그 얼마나 좋은 노래예요. 정말. 태연하면 음원 퀸이죠. 예, 태연도 아마 컵라면 혼자 하나 먹을 거예요. 예, 부탁드리고요. 1번, 싱송라. 스키의 노래를 한국어로 번안해서
1: 저 이 노래 진짜 좋아했는데
0: 예, 리메이크를 했고요. 사실 원곡을 리메이크할 때
1: 네.
0: 특히 이제 해외 노래를 번안해서 발매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1: 맞아 맞아요.
0: 왜냐면 이제 원곡의 느낌 그리고 정서도 가져와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색채

0: 있는데도
1: 맞아요.
0: 거기다 플러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1: 맞아 맞아요.
0: 이거 어려운데 그 어려운 일을 해냈다.
1: 진짜.
0: 예. 지금 뭐 원곡 팬들도 너무 만족하고 극찬을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1: 희열이 장난 아니시겠다.
0: 예. 그러니까 SM ANR 팀의 그 인터뷰가 있는데
1: 네.
0: 태연 씨가 이제 노래 부르기 전에 가사를 보면서 내용과 감정을 다 파악을 하고 노래한다.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예예. 예. 이거는 가사를 다 파악하고 그 감정을 그쵸. 알고 해야 됩니다. 예,
1: 맞아요.
0: 예. 아우 SM ANR 팀 너무 저 태연만 본다. 예. 우리도 있는데 그대 먼 곳만 보네요. 바로 내가 여기 있는데 ANR 팀 한번 연락 주세요.
1: 띠링띠링.
0: 예 띠링띠링. 예, 띠링. 예. 내가 만나고 싶었던 저기 하도 이름을 얘기 안 해가지고
2: 누구.
0: 켄지.
1: 아. 예. 언니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0: 예. 아주 올해 조금 죄송하지만 조금 예. 좀 홀대했어요.
1: 왜요?
0: 켄지 홀대했어요. 너무 바빠서. 켄지 미안해요. 예, 혼자서 밀당하고 혼자서 홀대하고 혼자 또 좋아하고.
1: 짝사랑이다.
0: 예, 화이팅. 예, 말씀드리면서 태연의 만찬가 이분도 컵라면 예 하나 드시는 분이세요.
1: 아~
0: 셋이서 모여서 예 참새처럼 좋아 먹지 아, 아니, 않다 말씀드리고요.
1: 그리고 하츠투하츠의 레몬탱 듣고 올게요.

0: FM for you.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 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 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에너지 기초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체험과 일경험, 해상풍력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참여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경북 경산과 포항에는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폭염 중대 경보는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이어진 지역에서 체감 온도가 38도

0: 이상이거나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인 상황이 하루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극한 더위를 경고하고자 지난 1일부터 운영되고 있고요. 처음으로 발령됐습니다. 그만큼 더위가 심합니다.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 물을 자주 마셔야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과 전북 동부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제주와 전남 경남 서부에 내일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고 나면 무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김유정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무대를 휘어잡는 능력자, 셋이서 하나의 컵라면을 먹는 자, 참새 최유정 씨와 함께하는 청아의 만국탑
1: 15.
0: 예, 이제 7위 갑니다.
1: 네, 7위는요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입니다.
0: 아, 생각을 멈추다 보면.
1: 어, 릴렉스.
0: 지금 말이죠. 네. 갓세븐 진영 씨가 네. 유리 씨 그 컨텐츠에 나왔잖아요.
1: 맞아요.
0: 그걸로 인해서 지금 역주행인 거죠?
1: 맞습니다, 맞습니다. 야.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최유리 씨 신곡 막사랑이 나왔거든요. 뮤비에도 또 진영 씨가 함께를 했고 두 사람이 또 어떤 인연이 있나 했는데 진영 씨의 솔로 앨범에 피처링으로 또 유리 씨가 참여를 했고.
0: 아, 이러면은 뭐.
1: 그러니까요. 네. 진영 씨도 엄청 내향인인데
0: 맞아요.
1: 최유리 씨 팬이어서 엄청 용기 내서 피처링을 또 부탁했다고 합니다.
0: 그 생각보다 내향인이 굉장히 많은 연예계예요.
1: 네, 맞아요.
0: 정말로 내향인들 진짜 많고.
1: 진짜 많아요.
0: 그리고 진짜. 최유리 씨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 진영 씨의 진영 그 루틴이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듣는 곡이 유리 씨의 노래.
1: 우와.
0: 그 진짜 찐팬이네.
1: 진짜 찐팬이시다.
0: 그러면 아침에 듣는 노래 혹시 있어요? 가장
1: 아침에
0: 처음
1: 듣는 노래는 사실 많이 듣진 않아요. 아침부터. 근데 이제 차 타면 듣는데 에. 일어나서는 가끔 좀 기운이 안 나면 에? 이제 유튜브에 플레이리스트를 네. 검색합니다.
0: 유튜브 뮤직?
1: 네, 내 아침을 더 신나게 만들어주는 노래 뭐 출근송 이런 거 들으면서 야. 양치하거나 하면 약간 영화 찍는 느낌 나요. 누군가
0: 또 네, F 나셨다 또 감성 괜히, 나셨다
1: 괜히 뭔가 이렇게 뮤비 찍는 척하면서 양치하고
0: 저는 요즘에는 스티비 원더의 썰드 쿨을 들어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따다다 예, 이 신나는 음악을 좀 예, 좀 플러스가 많이 들어가는 노래를
1: 좋죠.
0: 듣는 게 좋다. 맞아, 예, 말씀드리고 6위 갑니다. 르스라핌의 붐팔라. 붐팔라 붐팔라 붐팔라 붐팔라 붐팔라. 이 윤진 씨가 지난 이제 스파게티 활동 때 눈썹 탈색.
1: 그렇죠.
0: 굉장히 화제였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또 그 와중에 너무 잘 어울려서 맞아. 화제가 더 됐는데 그 스타일 할 때 단점이 하나 있대요. 얼굴 인식이 잘 안 됐대요. 맞아.
1: 이럴 수가 있구나.
0: 저도 김다비 했을 때 네. 얼굴이 지식이 안 되는 거예요.
1: 언니 화장 너무 이렇게 또
0: 네, 막 눈썹 하니까. 산으로 되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보면 계속 안 돼요. 그래서 옆으로 돌려봐 얼굴을 돌려봐 해서 하나 더 했어요.
1: 아 그래야겠다. 네, 진짜
0: 김다비
1: 맞아요.
0: 버전으로 하면 김신영으로도 돼요. 김신영으로 하면 김다비 버전이 안 돼요.
1: 저 휴대폰 바꿨는데 혹시 네. 모르니까 하나 더 해야겠어요.
0: 두 개 해놔요.
1: 그 민낯 버전, 메이크업 버전 이렇게.
0: 아, 그 정도는 오퍼스야. 아,
1: 그래요?
0: 잠깐만. 우리 유정 씨. 아! 지금 유정 씨도 한 변신 했거든요. 파격 변신. 네. 골든 템버리.
1: 네. 10년 전에 함께했던 예. 프로그램.
0: 그때가 이제 지코 씨 따라했던 뿌까머리.
1: 맞아요. 맞아요.
0: 이거 뿌까머리 그리고 안나예요. 겨울왕국.
1: 네. 겨울왕국 안나.
0: 약간 뮤지컬 같다.
1: 약간 그렇게 네. 했었어요.
0: 야.
1: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0: 꼬맹수 난리 났네, 진짜. 꼬맹수.
1: 아, 근데 생각보다 요즘 그 이게 뭐지? 시간이 흐르면서 더 조회수가 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0: 말도 안 되게 다시 막 파멸되죠.
1: 네, 네. 그래 가지고 너무 당황했는데 그래도 저는 진짜 저때 내 상태가 어떻고 이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또 했거든요. 와. 그래서 지금 막 그렇게
0: 마이크 잡는 것도 약간 네. 지코처럼 잡았어요. 약간 네. 피오 아니에요?
1: 네, 힙합. 그런데 또 피오 선배님 때는 그 선배님 창법을 해하기 위해
0: 그렇죠, 그렇죠.
1: 확성기를 해서 그 약간 그 막 약간 이런 네. 느낌으로 또 했어요.
0: 아, 또 우리 표준.

0: 씨가 또 참교육에서 예, 또 나와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표배우. 예, 표배우 뭐 하시나요? 표배우 이제 세계적인 스타가 됐네요. 그 근데 또 옛날에 제가 졸던 거였어요. 촬영 중에 졸던 사진을 아직도 관직을 하면서 저한테 지금 주무시나요? 김배우님 이렇게 예,
1: 아 케미가 좋다.
0: 저희는 뭐 서로 예, 물고 뜯는다. 예, 말씀드리고 5위 갑니다.
1: 네, 5위는 악뮤의 소문의 낙원입니다.
0: 아, 너무 좋다.
1: 너무 좋아. 원래 근데 악뮤한테도 인사법이 있었어요.
0: 어, 그래요?
1: 네. 1집 활동 때 안녕하세요 악동 뮤지션입니다. 악동 뿌시 팍 뭐 이런 인사법이 있었고.
0: 어머나, 예?
1: 그 다음 앨범에는 안녕하세요 악동
0: 동?
1: 네 뮤지션입니다. 이렇게 또 동에 악센트를 넣은 인사법을 또 밀었었는데 음악방송 관계자께서 네. 두 사람의 인사법 연습하는 걸 보고 아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는데?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0: 그렇게 하긴 해야 돼요. 그 관계자 네. 말이 맞긴 해요.
1: 네, 그래서 네. 그때부터는 이제 평범하게 네. 안녕하세요, 악동뮤지션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0: 악동뮤지션입니다.
1: 네.
0: 그러면 유정 씨는
1: 네,
0: 예, 아이오아이 할 때도
1: 네,
0: 그 인사법 있잖아요.
1: 네, 둘, 셋, Yes, I love it. 아이오아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0: 위키미키.
1: Let's get crazy. 위키미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저희 이제 IOI 인사법 만들 때 예? 특이하게 하자 해서 예? 하나 한 게 있어요.
0: 뭐요?
1: Yes, I love it. 보통은 안녕하세요 IOI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0: 네?
1: Yes, I love it. IOI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꿨어요. 순서를.
0: 아, 거기서 거긴데.
1: 아, 근데 느낌 좀 달라요. 확실히.
0: 아, 머리를 왜 이렇게 긁적을.
1: 아니, 지금 두피가 가려워. 가려워갖고 머리 긁어서.
0: 예. 저희 셀럽5는 좀 길어요. 파파파파파 셀럽5 우리 좀 키워주세요. 이거였어요.
1: 귀여워.
0: 예. 근데 거기에서도 립싱크하는 멤버들이 있어요.
1: 왜요?
0: 거기에서도.
1: 아니 왜? 인사를...
0: 길어가지고. 이게 길다고.
1: 길어서.
0: 예, 키워주세요. 끼매주세요. 예, 안영미 씨가 끼매주세요 해서 안영미.
1: 끼매주세요?
0: 말이 첫 나온 거죠.
1: 아~
0: 안녕 갑세요처럼.
1: 안녕 갑세요.
0: 좀 끼매주세요. 예, 이거 이게 길다고.
1: 아, 립싱크 해야겠다.
0: 까지도 말씀드리고요. 저희 노래는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이 노래 예 듣고 올게요.

0: 윤정씨와 함께하는 정의만 곡 탑
1: 15
0: 4위 소개할까요?
1: 네, 4위 리센느의 러브어택.
0: 아, 진짜 너무 잘 됐어.
1: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약속, 공약 이런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 게
0: 네?
1: 리센느 메이 씨가 네? 라이브 방송에서 저희가 노래 탑백 안에 들면 네. 제가 서울에서 거제까지 달려가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0: 네?
1: 지금 음원 차트 상위권에 있잖아요.
0: 난리 났잖아요.
1: 네, 회사도 비상에 걸려서 서울에서 거제까지 지도로 또 거리 한번 체크해보고
0: 네.
1: 며칠 걸리나 계산도 해보고 난리가 났었는데
0: 네?
1: 아무래도 또 현실적으로
0: 그렇죠.
1: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0: 예?
1: 대신에 걸음수만큼 기부를 하는 공약을 진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마라톤 기부의 대부 션 씨를 만나서 같이 러닝도 하고 좀 뛰는 법을 배우기도 하더라고요.
0: 맞아. 예. 이게 공약을 진짜 잘 걸어야 돼.
1: 맞아요.
0: 예.
1: 어때요? 신디는 공약 같은 거 잘 거는 편인가요?
0: 제가 공약을 걸었었죠. Say My Name한테 1위 하면 내가 밥 사겠다. 예.
1: 근데 1위를
0: 했어요.
1: 했어.
0: 예, 뮤직뱅크에서 해가지고 고기를 쐈어요.
1: 와우.
0: 예, 그리고
1: 역시 멋있다.
0: 아름답게 빠지는 예 고기를 내 거 다 먹고 난 갈게.
1: 먼저 갈게 얘들아 이렇게.
0: 예. 아니, 너무 어색할 거 아니에요. 너무 어색할 것 같아서.
1: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0: 선배로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갈게 하고 정말 밥만 먹고 그냥 갔어요. 갔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친구들이 말은 하고 싶었으나 좀 식사를 너무 급하게 하시니까 식사를 끝나고 나서 말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우리 신영 선배께서 왕 먹고 이거 먹어봐 저거 먹어봐 하고 왕 먹고 자 그래 이제 난 갈게 모두들 축하해 하고 빠지네.
1: 예. 아 진짜
0: 노센스. 예,
1: 아 진짜 드리고요.
0: 진짜 3위 갑니다. 에스파의 레몬네 레몬네. 에스파면 이거 무조건 두 손으로
1: 맞아요.
0: 예.
1: Yes.
0: 예, 무조건 무조건.
1: 무조건.
0: 에스파 하면 이제 글로벌 스타.
1: 맞죠, 맞죠.
0: 예, 화려하고 멋진 모습만 사실은 떠오르긴 하지만
1: 네네네네.
0: 굉장히 소탈하고 검소하다고 합니다. 일단 윈터가 첫 번째 마라샹 거에
1: 네.
0: 지금 빠져 있어요.
1: 오.
0: 그러니까 배달 시켜 먹을 때 채소, 이제 분모자 당면 이거
1: 네네네.
0: 추가를 하면은 추가 금액이 들잖아요.
1: 그쵸, 그쵸.
0: 그래서 아까워서 분모자를 따로 사뒀다. 이거 좋지.
1: 좋지. 저희 집에도 있어요.
0: 신명나게 먹어야지.
1: 뉴진면도.
0: 저도 당면 추가 안 합니다.
1: 언니 완전 당면이잖아요. 언니가
0: 예.
1: 언니가 키우고 있는 거
0: 그럼,
1: 아니에요?
0: 내 마음의 보석선제. 옥수수보다 더 빨리 자라요. 정말로. 예. 내가 키우는 당면.
1: 그러니까 계속 머리카락 좀 자라나는 거잖아요.
0: 그럼 계속 물을 주고
1: 잘라서
0: 예. 뚝뚝 잘라서 먹고 상추처럼 예. 그렇게 당면을 키운다. 내 마음의 보석선제 말씀드리고 마라탕 좋아하잖아요.
1: 아, 저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어제도.
0: 예.
1: 이제 챌린지 촬영하고
0: 오.
1: 회사에서 구운 치킨
0: 오.
1: 구운 치킨 시켜서 먹었는데
0: 예?
1: 이 전에 이제 탕비실에서 예. 마라탕을 드셨나 봐요.
0: 누가 먹었구나. 네. 그 향이 남았구나.
1: 아 미치겠는 거예요.
0: 아. 아,
1: 근데 또 염분 자제해야 되니까 못 먹고 있거든요 지금.
0: 아니지. 마라탕을 먹고 1시간 내로 바나나를 먹으면 염분을 칼륨이 빼가요.
1: 저는 왜? 그래서 칼륨도 따로 챙겨 먹어요.
0: 바나나를 하나 그냥 딱 든든하게 먹는 게 훨씬 좋아요.
1: 그래요.
0: 덜 부어요. 저도 이제 오랜만에 많이 먹다 보니까 많이 붓더라고요. 그래서 예, 붓 쪽이어가지고 내가 또 알지. 제가 빼보고 쪄본 자잖아요.
1: 그죠, 그죠, 그죠.
0: 예. 빼쪄는 별로 없어요, 요즘에. 예, 예.
1: 오.
0: 예, 빼쪄 빼로 바나나. 가면 또 난리 나겠지?
1: 빼쪄
0: 예.
1: 빼.
0: 빼쪄 빼는 뭐 저는 금방 합니다 사실. 예.
1: 진짜 멋있다 언니.
0: 근데 하지만 제가 이게 며칠 전에 그 양념게장을 잘못 먹어가지고
1: 네.
0: 배탈이 나왔어요.
1: 아이고 그거야.
0: 예 그래가지고 하루 예 그 클렌징을 했거든요. 안 될 말이에요. 그날 새벽에 오징어 물에 바로 먹었어요.
1: 언니 단.

0: 찍이 안 되네.
1: 나 안 돼. 큰일 났어. 저 어지럽더라고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살아야 되겠다. 새벽 4시에. 예, 3시 와, 반에 진짜로? 끝나서 새벽 4시에 안 되겠다.
2: 오징어 예. 물에?
1: 오징어 물에로?
2: 와, 물에 너무 맛있겠다.
1: 와, 근데 왜 새벽 우리 잠 못 자면 왜 혀가 둔해진다고 그러잖아요. No! 예, 너무 꿀맛. 재료에 하나하나의 그 채소의 그 육즙 막 이런 것들이 착 나왔어요. 너무 맛있었다.
2: 아, 먹고 싶다.
1: 말씀 드리고요. 2위 갈게요.
0: 네, 바로 코르티스의 Red Red입니다.
1: 도가니 사리기 Red Red. 예.
0: 최근에 또 코르티스 멤버의 부모님 나이가 화제였는데요. 더 시즌즈에 출연해서 대화하다가
1: 예?
0: 멤버 주은 씨가 성시경 씨에게 저희 부모님이 너무 팬이세요 라고 했는데
1: 네.
0: 부모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물어봤거든요.
1: 예?
0: 근데 주은 씨 아버지가 81년생.
1: 다행이다.
0: 어머니께서 82년생으로 성시경 씨보다 동생이었다고.
1: 다행이다. 제가 83년생이거든요.
0: 아하.
1: 다 언니 오빠시네.
0: 언니 오빠셔.
1: 한두 살 차이 진짜 네. 정확하게.
0: 그죠.
1: 야, 같이 그러면 거의 뭐 고등학교 때 제가 그러니까. 1학년이면 2학년 선배, 3학년 선배네.
0: 그렇죠.
1: 그러네.
0: 아, 근데 또 코르티스가 평균 연령이 어려요. 제임스 씨가 맏형인데 맏형이 05년생.
1: 잠깐만, 주은 씨가 08년생.
0: 어머, 09년생도
1: 있어요. 상현 씨, 건호 씨가 2009년.
0: 어머, 그럼 나랑 10살.
1: 10살 차이.
0: 와, 예. 잠깐만. 잠깐만, 저희 아이오아이 할 때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1: 그렇지. 예.
0: 아니지.
1: 2016년이잖아요.
0: 그러면 아이오아이가. 8살이었던 거네.
1: 그렇지. 초등학교 1학년 때.
0: 내가 고2 때.
1: 픽미업 이거 유치원에서 했겠지?
0: 와.
1: 픽미업 하면서.
0: 대박이다.
1: 여기, 유치 다 빠져가지고.
0: 예. 진짜 대박이다. 전혀 몰랐어요.
1: 셀럽5 장기자랑도 아마 유치원 때 했을 거예요. 예, 물어보면 예, 다 나온다.
0: 슬프다. 진짜 슬프다. 무대를 너무 잘하니까.
1: 너무 잘해요.
0: 어린지 몰랐어.
1: 정말 잘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에스파의 노래는 레모네이드 이거 한번 갈게요.

0: Wait, hold up, stop.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5: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6: 유동 골뱅이
5: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7: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8: 한강아 족바가 네 귀에 물 빼내자.
9: 애주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물놀이를 하다가 귀에 물이 들어간 아이들이 물을 빼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8: 한강아 족바가 네 귀에 물 빼자.
10: 앞가랑 물이 기나 뒷가랑 물이 기나 대동강 물이 기나 한강 물이 기나.
9: 요즘 아이들은 대동강, 한강이 아닌 대형 워터파크에서 신나게 물놀이를 하고 있겠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10: 보자, 뒷가랑 물이 더 기다.
11: 정화의 만국 7월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수분 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 음료,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비타케어너스 헬스앤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스페인 기미명가 벨라 오로라에서 기미관리 세럼, 지구인의 입맛 정복 완료, 상상 떡볶이에서 떡볶이,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드에서 문어 크림, 로스트 포스트에서 파나마 블렌드 커피, 내차 필수템 세이프라이프에서 차량용 소화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조미료 무첨과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를 드립니다.

0: 김신영입니다. 1위를 들려드린 정원 이번곡 탑
1: 15.
0: 이번 주 1위 댕기댕기 최유정 씨. 우후. 친구 세 명이 있어 컵라면을 하나. 네, 하나 가지고 나눠 먹는 참 최유정 씨 발표 한번 해주시죠.
1: 네, 정호의 명곡 탑 15. 예. 이번 주 1위는요.
0: 도고도고도고도고도고
1: 아이오아이의 갑자기입니다.
0: 렛츠고.
1: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꾸준한 사랑을 계속 받을 진짜. 수 있을까요?
0: 아니 그리고 음중에서 네. 사실 우리 비장의 무기 네. 컴백 무대를 했는데 네. 그 다음에 정말 노래 제목처럼 아이오아이 멤버들이 네. 연정 씨는 또 예,
1: 네, 뮤지컬 때문에
0: 또 빠지셨는데 우르르 와가지고
1: 맞아요
0: 앵콜
1: 맞아요.
0: 무대를 또 했어요. 그 와중에 임나영 씨 또 울었어.
1: 또 울었어. 나도 안 울었는데
0: 진짜 깜짝 놀랐어. 네. 어? 유정이가 안 오는데 스톤 나영이 울었다고?
1: 근데 진짜 열심히 참았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또 요청했는데 네. 소미 씨는 이제 여기저기 트와이스 채영님한테도 연락하고 어머나. 부모님께도 요청하고 예. 또 이제 저희 아이오아이를 맡아주셨던 엔터의 매니저님께서는 예, 예, 예. 집주인분한테 문자로 이제
0: 어쩔 수 없어요.
1: 부탁드리고.
0: 아, 당연하죠. 얘도 예,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어요. 예.
1: 진짜 대박이었어요.
0: 저는 일단 부동산 감사합니다. 이모님들한테 이미 말해놓으면 끝이에요.
1: 아, 여기저기.
0: 예, 예. 그렇다면 용강동은 다 끝난 거예요. 용강동, 하중동까지 다 끝나요. 예.
1: 아, 진짜.
0: 예, 이모님한테 비타민 들면서.

0: 저기 좋은 매물 없다고 그러죠. 요즘 부동산 너무 힘들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아우 말도 마 막 이러면서 아 말도 마 할 때는 저기 내 노래 한 번만 들어줘 이모. 이거 집 사면 무조건 이모한테 가지. 알았어 기다려봐.
1: 너무 좋다.
0: 가는 거다 또 말씀드리고. 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갑자기 잘 된다 그랬잖아요.
1: 잘 된다고.
0: 선생님. 비장의 무기. 예. 제가 또 모니터를 쫙 하고 예. 네. 굉장히 또 꼼꼼스럽게
1: 네 피드백까지
0: 해드렸다. 예 말씀드리면서 아이오아이 갑자기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화의 먹고 김신이죠.
1: 최유정이었습니다. 생유.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생활정보. 여름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수칙을 지키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284명 중 104명이 사망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였는데요.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복통과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충분하게 익혀 먹고 또 피부 상처가 있는 분은 바닷물 접촉을 삼가는 등 각별하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상 속 예방 수칙으로 우리 건강한 여름 보내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 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근교에 있는 천문대에선 언제 오면 뭘 볼 수 있는지 미리미리 알려주거든요. 며칠 전에 이런 공지가 올라왔어요. 달, 천문대에서 관측 가능한 날 7월 18일부터 28일. 오, 달은 늘 거기 있고 우리도 늘 여기에 있지만 매일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도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오늘 두 시간이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7월 12일 일요일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소라입니다.

0: back on 6th Street, hearing you whisper through the phone, wait for me to come home.
1: Ed Sheeran, Photograph 들었습니다. 7월 12일 일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저는 출산휴가 떠난 안영미 씨를 대신해서 온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가수 이소라입니다. 오늘 제 목소리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또 한 번 소개해드렸어요. 반갑습니다. 제가 2주 동안 함께하기로 했는데 벌써 일주일 지났어요. 라디오가 이래요. 그냥 집에 가서 내일은 이제 끝나고 2시의 데이트 끝나고 가면 내일은 우리 청취자들한테 무슨 얘기 해주지? 진짜 DJ도 아니면서 여기 잠깐 하는 거지만 그렇게 걱정도 많고 막 하고 싶은 것도 많아. 말이 얼마나 하고 싶은지 여러분께 막 머릿속으로 생각해가지고 오거든요. 오늘은 사연 오나 어떤 노래 신청하시나 막 그러면서 3256님이 언니 신곡 홍보도 2대 문자 홍보처럼 열심히 해주세요. 노래 너무 좋으니까 자신감 있게 크크크 하셨던데. 맞아요. 저 노래 새로 나왔거든요. 아우 어떡하지? 이런 건 또 부끄러워가지고 사연 소개하는 것처럼 막 하진 못하겠는데. 너의 얼굴 다 잊을게 라는 잔나비 최정훈 씨가 만들어준 곡. 네, 제가 요즘에 또 열심히 소개를 하고 있죠. TV도 몇 군데 또 선택해서 나가고 막 그러고 있어요. 자, 제가 2대 홍보를 열심히 하긴 했나 봐요. 이런 정도 문자가 온 거 보니까 지금 청취율 기간이라서 제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있거든요. 우리 두댕이들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8000번 문자 번호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 어플 까시면 거긴 무료로 들어오셔서 라디오 다 MBC FM4U 다 들으실 수 있고요. 네, 사연도 그냥 올리실 수 있고요. 광고 후에 여러분 사연과 시청곡들 들려드릴게요.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0: 스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1: 토익은 해커스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7: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8: 영월이래요.
7: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8: 영월이래요.
7: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8: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7: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9: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0: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9: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이 노래도 좋죠. 베게린 스퀘어였습니다. 6652님께서 요즘 제 취향을 저격한 베게린의 스퀘어 시청합니다. 나른한 오후에 살랑살랑 부는 여름바람 같은 곡이에요. 언니와도 같이 듣고 싶어요 하면서 아유 또 DJ 챙겨주시고 고맙습니다. 근데 이런 말 하기는 아유 뭐 쑥스럽지도 않아요.

않아요. 예, 쑥스럽지도 않아요. 요즘에 하도 제가 저 이 노래 잘 몰라요. 이거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기까지 한데 제가 요즘 노래에 좀 많이 취약합니다. 여기 있는 동안에 우리 두댕이 분들한테 많이 배워갈게요.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서 저도 챙겨주시고

공짜. 네. 0220님, 휴가 가려면 아직 3주나 기다려야 하는 거 이거 실화인가요? 놀고 싶은 마음이 드릉드릉, 할 일이 손에 안 잡히네요. 드릉드릉 너무 귀여운데? 해야지. 일할 거 하고 그래야지 놀아야지 마음 편하죠. 할 거는 다 해야 돼요. 이 마음 달래줄 청량한 노래 듣고 싶어요. NCT Wish의 서프 신청합니다. 요거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3677님, 너무 더워서 5살 우진이 7살 우현이 데리고 실내 수영장 가는 길이에요. 오마이걸, 돌핀. 그것도, 이거 봐. 그것도래. 이것도가 그자로 읽히는 이 노안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도 여름에 시원하게 듣기 좋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0220님의 마음을 달래줄 NCT Wish의 Surf, 그리고 3677님이 보내주신 시원한 노래 오마이걸 돌핀 듣고 올게요.

0: 보라를 일으켜.
1: 저도 텐션이 그럭저럭 괜찮죠, 여러분. 여러분과 2시에 데이트하고 있습니다.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 저는 이소라입니다.

태양의 리페스 다이슬로우 듣고 왔습니다. 그 전에는 NCT 위시의 Surf 그리고 오마이걸의 돌핀 세 곡 쫙 이어서 들려드렸고요. 우리 태양 노래 신청하신 이송희 님이 언니 저는 엄마랑 블루베리 따면서 듣고 있어요. 언니 눈코입 부름 빅뱅 태양 씨는 아시죠? 이번에 솔로곡도 새로 나왔는데 이건 모르실 것 같아서 Live Fast Die Slow 이 노래 듣고 싶어요. 언니 몰랐다. 몰랐어요. 지금 알았어요. 태양은 알죠, 당연히. 너무 잘생겼잖아요. 아무래도 잘생긴 태양, 예, 눈에 들어오죠. 어떤 노래를 해도. 프랑스에서 얼마 전도 아니네. 그것도 꽤 지났네요. 그, 누구야, 지드래곤이랑 같이 공연한 거, 그거 봤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위에는 거의 안 입고 나오죠, 요즘에. 좋더라. 심정현님, 소라 언니, 코르티스 레드레드도 유명하지만 지금 완전 최신 유행은요. 에이티즈의 배드예요. 최산이라는 친구의 가슴 튕기기 댄스가 제 알고리즘을 다 독차지해버렸어요. 오늘 아침도 이 영상으로 시작했답니다. 참고로 그 영상 볼 땐 뒤에 아무도 없는지 체크하고 봐야 돼요. 왜요? 왜요? 우리 어? 야르테. 야르타구나. 아이 참 심정현님이 최신 유행이라고 알려주셨으니까 에이티즈의 배드 듣겠습니다.

0: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지난밤 서울에도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더위는 밤에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전 11시를 기해서는 경북 경산과 포항에 올해 신설된 폭염중대경보가 처음으로 발효됐습니다. 동해안 일부를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경기도 하남의 기온이 현재 36.8도, 서울은 34.7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낮 시간에는 야외 활동 피하는 편이 낫겠고요. 자외선과 오존 농도까지 높아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후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과 전북 동부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제주와 전남, 경남 서부에 내일 저녁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0: 이번 더위는 내일까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김유정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랜디 뉴먼의 You've Got a Friend in Me 였어요. 3676님이 저 어제 토이스토리 5편 봤어요. 아, 요즘 이거 보신 분들 많던데요. 1편이 95년에 개봉했으니까 토이스토리가 나온 지도 어느덧 31년이 흘렀네요. 세월이 지나서 우디도 이제 정수리 탈모가 왔더라고요. 아, 그랬죠. 아이고, 왜 이렇게까지 표현했지? 괜시리 제 마음도 짠한 거 있죠? 하시면서 토이스토리 OST 중에서 You've Got a Friend in Me 신청합니다 하셨거든요. 아, 어머! 바로 보여준 우리 작가가 바로 보여줬어요. 슬프다. 진짜 디테일하게 살렸다.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세요. 이것만 봐도 벌써 짠한데요. 네. 자, 9331님은 나이 많은 넘어서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기능사 자격증 시험을 쳤는데요. 세상에 시험에 최종 합격했어요. 아이고, 박수. 너무 신나네요. 저희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노래는 다비치의 타임캡슐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요거 신청, 예, 잠시만요. 기다리세요. 들려드릴게요. 김민주님, 5개월 남자아기 키우고 있는 28살 엄마입니다. 요즘 육아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학창시절에 너무 좋아했던 오빠 도경수의 팝콘 들으면 힘 좀 날 것 같아요. 언니만 믿을게요. 사랑해요 하셨거든요. 저 믿으세요. 제가 여러분이 신청해 주시면 웬만하면 다 들려드리고 이름도 불러드리고 사연도 읽어드릴게요. 9331님이 보내주신 다비치의 타임캡슐 그리고 김민주님 힘내시라고 도경수 팝콘 듣겠습니다.

도경수 팝콘이었습니다. 아이고 달콤달콤하네요. 네, 아이고 노래도 좋다. 다비치의 타임캡슐, 도경수의 팝콘 들었고요. 보내주신 사연 제가 더 읽어드려야죠. 함정우님, 아, 왜 이렇게 인사했지? 안녕하세요. 맞아. 50대 초반 미니 어플 다운로드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소라누님이 2주나 DJ 하신다고 해서 깔았어요. 아우 잘하셨어요. 폭탄이 옆에 떨어져도 옆에 폭탄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하며 항상 차분하실 것 같은데 목소리가 즐거워 보이세요. 좋아 보이세요. 크크크. 그죠. 제가 저는 라디오 DJ가 저한테 진짜 맞나 봐요. 네. 여기 오면 저 집에서 이렇게 말 안 해요. 제가 평소에 늘 마음속으로 새기는 말 중에 하나가 나는 매일 조용히 말을 아낀다 예요. 말을 너무 많이 하면 밖으로 내 마음이 너무 많이 내비쳐지는 것 같아서 좀 쑥스럽기도 하고 혼자 있을 때조차 그래요. 그래서 웬만하면 노래를 하고 방송을 하는 사람인데도 웬만하면 말을 적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DJ 하러 오면은 분수돼. 뭘 이게 다 참견을 하고 다 너무 힘들 것 같은 게 너무 힘들 것 같고 좋은 것 같은 게 너무 좋으실 것 같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앞 옆에 폭탄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니죠. 저 항상 그 현재를 살아요. 여러분하고 같이 살아요. 네. 김일학님, 지금으로부터 언 20년 전 대학 시절에 늘 밤에 과제하면서 언니의 음악 도시를 들었는데 왜 한 번도 메시지 보낼 생각을 못했을까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보내봅니다. 읽혔으면 좋겠네요. 야, 우리 작가들이 이런 거 선호하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신청곡은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틀어주세요 하셨거든요. 신청곡도 적어주시고 사연도 깔끔하게 적어주시고 그때 못 보낸 거 이제 보냈구나 이랑이. 아이고 세상에 고마워요. 지금이라도 우리 만났으면 된 거지 뭐. 여러분이 보내주셔야 이름 적어주셔야 제가 누가 듣는지 알고 제가 잘해드릴 수 있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해드려요. 물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조용히 듣기만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 알지만 저 여러분이 좀 표시 좀 내주시면 제가 엄청 챙겨드릴게요. 진짜. 자, 우리 이랑님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들려드리겠습니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잠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아니 뭐.

0: check, check, check, check, 엉덩이에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안착, 팬티 check.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예, 저는 안영미 아니고 이소라입니다. 안영미 씨 잠시 휴가 가신 그 시간에 제가 왔어요. 2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문자 하나만 더 볼게요. 야, 나 이거 너무 노래도 신나고 신청하신 곡도 사연도 제가 이거 읽으면서 너무 신났어요. 미리 좀 읽어봤으니까요, 제가. 2183님, 안녕하세요. 2010년생 학생입니다. 2010년이면 몇 살이에요? 16... 언니, 1969년생이야. 어떻게 할 거야? 막

마리키리 막 파스테르 이런 분들 생각나죠. 1969년생. 어떻게 저는 외국인 학교에 다녀서 지금 방학인데요. 지금 어머니가 운전하시면서 제가 원하는 노래를 안 틀어주시네요. 제가 현재 드럼으로 연습하고 있는 마이 케미컬 로맨스의 Welcome to the Black Parade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이야 멋있는데 이걸 들어 이거 드럼 엄청 어려운데 어렵던데 뭐 신나게 진짜 필 막 이렇게 차가지고 연주해야 되는 거던데 지금 하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이 노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우리 2010년생 이름은 안 써준 2183님이 어떤 노래를 연주하고 요즘에 듣고 있는지 한번 같이 느껴보기로 할까요? 2부 끝곡 아주 똘똘한 2183 친구의 신청곡 마이 케미컬 로맨스의 웰컴 투 더 블랙 퍼레이드 들려드리면서 3부에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입니다.
2: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였습니다.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5: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4: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6: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4: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원 리퍼블릭의 카운팅 스타즈였습니다. 1328님께서 언니 당연히 저는 오늘도 듣고 있지요. 칭찬 부탁. 칭찬 칭찬 완전 칭찬 박수. 저희 초6 아들이 요즘 푹 빠져서 매일 듣는 원 리퍼블릭의 카운팅 스타즈 신청합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아이고 고마워요. 주말이라서 어디 차 타고 가시면서 지금 2시에 데이트 틀어놓고 신나게 노래 들으면서 가시는 분들 있을 텐데 여러분이 이렇게 밥, 가요, 뭐 옛날 거, 요즘 거 막 아무거나 다 신청 편안하게 해주시면 저희가 들려드릴게요. 저는 다음 주까지 영미 DJ를 대신해서 스페셜 DJ를 맡고 있는 가수 이소라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8000번 미니어플은 무료. 예,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사연 제가 정성

0: 읽어드릴게요. 2시에 데이트 광고.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3: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이 노래는 SG워너비의 라라라였어요. 군에서 휴가 나온 아들 복귀한다고 기차역에서 내려주고 가는 길이라 우울했는데 소라 언니 밝은 목소리 들으니 위안이 돼요 하시면서 힘내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렵니다 하셨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8002님 아이고 너무 서운하셨겠다. 그래도 뭐 휴가 때 갈 수 있죠. 엄마들이 가서 만날 수 면회 같은 거 하지 않아요. 설마 그런 거 없어요? 군에서 휴가 나왔대니까 얼마 안 남. 요즘엔 또 짧아졌죠. 한 예전에는 3년 이러지 않았어요? 아는 척하지 말까? 이제는 1년 반 정도? 내일 아니라고. 어머님 화이팅! 노래 들려드렸고요. 5070님이 한여름이 오기 전에 마지막 스퍼트 짜내서 저녁마다 열심히 걷기 운동 중이에요. 옛날에는 매일 8km씩 걸었는데 정말이지 어떻게 걸었나 싶어요. 물론 그때도 무릎 보호대 차고 집에 도착할 땐 다리를 질질 끌고 갔지만요. 파워워킹 가능하게 해주는 AOA의 심쿵해 부탁드려요 하셨어요. 야 운동하시는 분들 많다. 여기 5107님도 요즘 저녁마다 러닝 뛰는 두댕입니다. 며칠 전에 랜덤 플레이리스트에서 조피디의 친구여가 나오는데 와 러닝하면서 들으니까 너무 신나더라고요. 나온 지 20년 넘은 곡이지만 언제 들어도 좋은 것 같아요. 같이 들어요 하셔서 5070님 그리고 5107님의 운동 메이트 AOA의 심쿵해 그리고 조피디 노래지만 피처링은 우리 인순이 언니세요. 친구여 들려드릴게요.

아이유의 네모의 꿈이었습니다. 아이유 안녕, 잘 있니? 인사 한번 해보고. 아, 보자. 여기 첫째 초삼 친구들 데리고 키즈 카페 갔다가 집에 가고 있어요. 운전하는데 애들이 너무 떠들어서 고막이 나갈 것 같아요. 뭔지 알겠다, 알겠어. 애들 입 좀 다물게 아이유의 네모의 꿈 틀어주세요 하셨거든요. 네, 5017님 어떻게 지금 들려드렸어요. 괜찮으신가 모르겠다. 애기들이 진짜 근데 조금만 커도 이제 엄마 아빠하고 말 안 한다면서. 저는 결혼도 안 하고 아이들이 없어 봐서 잘 모르겠지만 드라마로는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방에 문 탁 뜨고 뭐 그렇더라. 그냥 친구들끼리 그냥 전화로 떠들고 막. 근데 요런 시간이 있는 것도 또 즐겨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다 넘어가는 시간이니까. 이한샘님, 언니 저 아는 동생이랑 김밥 먹으러 김밥집에 들어왔는데요. 혼자 폰으로 2시에 데이트 듣고 있었는데 여기 김밥집에서도 언니 목소리 들려요. 김밥집 사장님 센스쟁이 하셨거든요. 센스쟁이, 아유 우리 사장님 하이파이브 잘하셨다. 아이고 세상에.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안영미 씨보다 내가 더 걱정을 하네. 한 분이라도 더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두의 김밥 들려드릴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불볕더위 때문에 이번 주말은 특히 강원도를 오가는 차들이 눈에 띄게 많았고요. 오늘 오후 3시 이후부터는 귀경 차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총 35km가 정체인데 지금 강촌 부근은 1차로에 승용차 사고 여파로 매우 혼잡하고요. 이후로도 가평 휴게소부터 화도 구간 꽉 막혀 있고 또 덕수산패 부근은 현재 1, 2차로에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어 강일까지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쪽으로 평창부터 둔내터널, 횡성부터 새말, 여주부터 이천 구간 포함해 총 46km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옥산부터 청주휴게소 구간 특히 정체합니다. 박소영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6: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대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레이디 가가 그리고 브루노 마스가 함께 부른 Die with a Smile이었습니다. 정민정님 이 노래 신청하셨죠? 7개월 아기랑 같이 라디오 들어요. 언니가 11시에 나오셨을 때도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들었답니다. 아유, 고마워요. 아이고 고마워라. 선물은 필요 없고요. 신청곡만 틀어주세요. 본인이 지정하셨어요 그냥. 그랬구나. 브루노 마스와 레이디 가가의 Die with a Smile 신청하셨습니다. 네, 들려드렸고요. 자, 이제 또 여러분 사연 좀 읽어볼까요? 4715님이 지금껏 두 대 못 들어서 오늘 깜놀한 1인 언니가 진행하시는 두 대라니 너무 좋아요. 저 며칠 전에 노래방에서 언니 노래 부르다가 목 나갈 뻔했어요. 어떤 거 부르셨는데요? 요즘에는 이거 천흑이라고 말한다면서요? 이것도 줄여야 돼? 처음 느낀 그대로 불렀어요? 점수는 비밀. 오늘 두 대에서도 언니 노래 들을 수 있을까요? 신청곡은 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말아요 입니다. 이 노래 김동률 씨 노래예요. 이 노래는 제가 가사 쓴 건 아니고요. 김동률 씨가 다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

때 이 노래 부를 때 오랜만에 동률이 만나서 얘기도 좀 하고 노래 디렉팅도 해주고 따뜻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그리고 김경정 님이 곧 4개월 되는 둘째 육아하며 2시만 기다리는 두댕이에요. 첫째 땐 몰랐는데 둘째 육아는 정말 현실이네요. 저는 왜 둘째 키우는 게 더 고된지. 날씨도 이제 정말 여름이 온 것 같아요. 사라강의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듣고 싶어요 하셨거든요. 아니 당연히 둘째가 더 힘들겠죠. 시간이 오래 그런가? 첫째를 먼저 키워봤으니까 둘째 때는 좀 수월하게 키운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렇구나. 아유, 아기 키우는 건 다 힘들죠. 뭐 어느 때고 셋째건 넷째건 뭐 안 힘든 게 있겠어요. 네. 뭐 나아보지도 않아놓고 아는 척은 죄송해요 어머님들. 하지만 제가 어머님들 마음은 알겠어요. 4715님이 신청해 주신 이소라의 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말아요. 그리고 김경정님 신청곡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나갑니다.

악뮤의 노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었어요. 아, 노래 이 노래 좋죠. 네. 아유, 노래 세 곡 이어서 들은 거 다 너무 좋은데요. 이소라 노래도 좋은데요. 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말아요. 사라강의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까지 세 곡 이어서 쫙 들려드렸어요. 여기 2744님이 악뮤 노래 신청하시면서 누나 안녕하세요. 차에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듣자마자 어? 소라 누나다! 육성으로 뱉었습니다. 어, 뭔지 알 것 같아요. 어, 소라 누나다? 이렇게 되는 거. 어, 알 것 같아요. 저도 뭐, 어, 문세 오빠다! 뭐, 철수 오빠다! 오빠 너무한가? 그러거든요. 군대 있을 때 소라 누나 목소리가 밤의 등불이자 자장가였는데 벌써 30년이 지났네요. 너무 힘이 되었고 고마웠어요. 항상 건강하세요. 아이고, 고마워라. 하시며 악뮤 노래 신청하셨었거든요. 감사한 마음에 제가 노래 들려드렸고요. 어, 누나 언제까지 라디오 하시나요? 저 다음 주까지 일주일 남았어요. 네, 일주일 했고요. 지금 3569님이 자랑하도 하나 해도 되나요? 딸내미 성적이 잘 나와서 하늘을 날아 우주까지 가고픈 기분입니다. 모르지만 알 것 같아요. 말할 데가 없어서 2시에 데이트해 말해요. 이번 학기도 열심히 달린 세희야. 고생 많았어. 너무 고마워. 이 기분을 담아 이무진님의 우주비행사 신청합니다. 3569님이 신청하셨거든요. 아이고 세희야, 엄마 이렇게 좋아한다. 아이고 잘했어. 잘했어요. 이무진 우주비행사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9: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카더 가든의 로맨틱 선데이가 흐르고 있고요. 이 노래는 이수연님이 신청하신 노래예요. 헉, 와, 내 신청곡 나오네 하면서 지금 놀라고 계시죠. 여러분 신청곡 다 들려드릴 거예요. 남은 일요일 시간 아껴서 잘 쓰시고요. 우리 내일 월요일 여기서 꼭 다시 만나요. 안녕.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부산 사하구에 있는 부산현대미술관, 낙동강 하구의 섬 을숙도에 자리한 미술관인데요. 층마다 다양한 현대미술 전시가 이어지고요. 미술관 밖으로는 넓은 생태공원이 펼쳐져 전시와 산책을 함께 즐기기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부산 현대미술관은 건물 외벽 전체가 초록빛 식물로 뒤덮여 건물 자체가 하나의 정원처럼 느껴지는 곳입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전시들이 이어지고요. 전시를 보고 느낀 생각을 남기는 이야기 생각소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는 재미도 쏠쏠하다는데요. 해질 무렵 밖으로 나오면 낙동강 바람을 맞으며 을숙도 갈대밭을 천천히 걷기 좋다고 하네요. 조용히 걷고 그림 보고 생각 하나 남기기 좋은 곳이네요. 7월 12일 일요일 완벽한 하루 이상수입니다.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7월 12일 일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 아주 기분 좋은 곡으로 시작했습니다. 벨기에의 싱어송라이터 피에흐 드 마흐의 2023년 곡이죠. 앙팡 드라는 곡. 아주 기분 좋게 오늘 일요일 완벽한 하루의 문을 열었습니다. 5724 쓰시는 분이 순디 안녕하세요. 이사 준비차 차분히 집 정리하며 드리려고요 라고 이렇게 출첵을 해주셨어요. 아, 이렇게 일요일에는 뭐 청소하면서 집 정리하면서 뭐 꼭 집 정리가 아니라도 뭐 이제 마음도 정리하고 이렇게 뭐든 정리하면서 이렇게 좋은 음악이 나오는 라디오 틀어놓고 있으면은 뭐 차분하게 일요일을 좀 마무리, 아직 마무리할 때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차분한 오후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차분한 오후를 보내는데 조금 첫 곡이 조금 신났죠. 그래도 다시 우리 또 완벽한 하루는 또 제자리를 또 차분하게 또 편안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2부부터는 나, 너 그리고 음악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신청곡을 많이 틀어주는 곡이니 그런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티켓 무조맨 티 어실 원씨

0: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2: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드입니다.
5: 상큼함이 필요할 때
6: 와인 비니거,
5: 굿!
6: 레드 와인 비니거,
5: 베럴!
6: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5: 베르디!
4: 리센드처럼 상큼하게
5: 굿!
4: 베럴!
5: 베르디!
6: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4: 카사베르디!
2: 발효식초 광고.
7: 여러분! 저 했어요! 찜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8: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찜특가 이벤트!
7: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8: 7월 7일부터 14일까지!
7: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조규찬의 무지개 들으셨습니다. 아, 너무 좋은 곡. 아, 제가 특히나 제가 어릴 때 이 조규찬 씨의 무지개 이 곡을 참 너무 좋아했었는데, 야, 지금 또 이 곡을 들으니까 저의 어린 시절이 참 이렇게 펼쳐지네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곡 들으시면서 아, 이 곡 들을 때 내가 이랬지. 그러니까 그 음악이란 게 참 그때 기분까지 다 생각나게 하는 그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신기한 것이죠. 음악이라는 거는. 어릴 때 들었던 좋은 음악들이 가끔씩 이렇게 라디오에 나올 때마다 참 기분이 좋습니다. 1680 쓰시는 분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순디, 오늘 소개팅하러 갔는데 어제 야식으로 빵을 폭식했어요. 와, 얼굴이 너무 부었어요. 저 오늘 잘 다녀올 수 있겠죠? 아, 큰일이네요. 어제 빵을 폭식은 아직까지 이렇게 얼굴이 부어있다는 거는 보통 많이 먹는 게 아닌 거 아니거든요. 아, 근데 솔직하게 만약에 좀 이렇게 얼굴이 잘 가라앉지 않으면은 솔직하게 어제 조금 과식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나누면, 그리고 옛날 사진도 좀 보여주고 그러면 괜찮겠죠? 네, 괜찮습니다. 네. 3873 쓰시는 분, 주말이라고 내내 집에서 뒹굴거리다 이건 아니다 싶어 나왔습니다. 산 옆길로 연꽃이 이렇게나 예쁘게 피어있네요.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시기에 놓치기 아까운

릴보이 피처링 기리보이 그리고 빅나티의 내일이 오면 들으셨고요. 그 뒤로 도리의 열대야의 체리콜라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6384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형, 완화모자 대두도 어울릴까요? 모자를 쓰고 싶은데 머리가 너무 커서 머리가 커서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어때요? 모자는 참 이쁜데 제 머리가 안 도와줄 것 같네요. 아, 제가 오늘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제가 밝히자면 저도 안 어울립니다. 저도 모자 디자인은 참 예뻐요. 하지만 저도 안 씁니다. 그거는 우리가 좀 모자 쓰기 곤란하신 분들 많잖아요. 저도 저를 포함해서 저희는 그냥 사이즈를 보고 사죠. 저 디자인을 보고 사진 않잖아요. 완화모자 모자 포기하시고요. 티셔츠나 양말로 대신하시기 바랍니다. 6384 쓰시는 분 정말 제가 죄송한 마음에 뭘 보내드릴까요? 제가 필터 샤워기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로 모자 대신 아, 저도 너무 쓰고 싶어요.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레일라 해서웨이의 The Energy 들어드리고 저는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 고속도로에 고장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지금 사고도 많습니다. 특히 지금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산인터널 부근 1차로에 승용차 단독사고 발생해 조심히 터널 진입하셔야겠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경주와 건천 휴게소 부근 각각 화물차와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추가 추돌 사고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후로 서울 쪽 정체는 옥산 하이피스부터 청주 휴게소까지 충청권, 또 안성과 양재 일대 포함해 총 25km 이어지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특히 설악부터 화도 구간 극심한 정체입니다. 박수영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나, 너, 그리고 음악. 일요일 이 시간에는 저 순디,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음악으로 꽉 채우는 그런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첫 곡, 또 위켄드, 그리고 아리아나 그랜데의 Save Your Tears. 이 곡은 9798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셨어요. 순디, 운동 가려고 하는데 부스트 한 곡 들려주세요. 위켄드랑 아리아나랑 듀엣곡 이렇게 딱 얘기하셔서 저희가 다 곡을 찾아서 Save Your Tears 이 곡 틀어드렸습니다. 어떻게 9798 쓰시는 분 운동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참 운동할 때 기분 좋게 운동할 수 있겠어요. 다른 지금 운동하면서 또 들으시는 분들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9506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운전면허 취득한 지 일주일 조금 넘었어요. 순디 라디오 들으면서 운전하니까 더 차분해지면서 여유롭게 운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운전 경력 더 쌓이면 한강 따라 운전해보고 싶네요. 라고 하시면서 폴킴의 한강에서 신청해 주셨어요. 야, 운전면허 취득하고 이제 운전을 한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오, 라디오를 들으실 수가 있겠구나. 저는 처음에는 정말 라디오도 못 듣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처음에 좌회전을 못 해가지고 좌회전을 못해서 계속 직진만 한 기억이 언제까지 직진을 해야 될지 몰랐던 그런 기억들. 운전면허 아마 처음 따셨을 때 에피소드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9506 쓰시는 분은 여유 있게, 그래요. 처음부터 이렇게 여유 있게 운전하는 버릇을 들여셔야 돼요. 여유 있게 저 차분한 음악 들으시면서 양보 운전,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강에서 들을 수 있을 날을 저도 기원하면서 폴킴의 한강에서 들어드릴게요.

폴킴의 한강에서 들으셨고요. 그 뒤로 오존의 우리 사이 은하수를 만들어 들으셨습니다. 아, 노래가 오존의 노래 오랜만에 우리 완벽한 하루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너무 좋네요. 이 오존의 노래는 8081 쓰시는 분이 시청해 주셨어요. 저는 비를 좋아해서 장마가 그렇게 싫진 않네요. 개취지만 비 오는 날의 감성을 좋아합니다. 순디 신청곡이에요 하시면서 오존의 우리 사이 은하수를 만들어 지금 들으셨죠? 8081 쓰시는 분 아주 덕분에 저도 오랜만에 오존의 노래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좋으시죠? 2619 쓰시는 분 순디 종종 라디오 듣기만 하다가 사연 보내는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오후 일정이 있어 커피 타서 집에서 나왔는데 텀블러 뚜껑이 덜 닫혀서 가방이 커피 수영장이 됐네요. 허허, 아 저도 이런 경험 있는데 제일 아끼던 가죽 지갑도 물을 잔뜩 먹어서 엠보싱 빵빵한 뽁뽁이처럼 되어버렸어요. 정말 눈물 나고 속상하네요 라고 하시면서 야 임정희의 진짜 일리 없어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저도 한번 텀블러에 있던 커피가 정말 그 가방 안에서 쫙 쏟아져가지고 카메라가 고장난 적이 있어서 아주 그게 속상했는데 진짜 아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텀블러 뚜껑 잘 닫아야 될 것 같아요. 임정희의 진짜 일리 없어 같이 듣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올품.
5: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6: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5: 토익은 해커스.
7: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의 첫 공식 굿즈가 나왔습니다. 검색창에 완화 굿즈를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고요. 7월 15일까지 주문이 가능합니다. 흰색 회색 티셔츠와 파란색 회색 모자 그리고 흰 양말까지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일요일에 코너죠. 나, 너, 그리고 음악.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꽉꽉 채우고 있습니다. 정민정님이 보내주셨어요. 마이 케미컬 로맨스 노래 아무 곳에서도 안 틀어줘요. 블랙 패러다이스 듣고 싶습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 마이 케미컬 로맨스 웰컴 투 더 블랙 퍼레이드죠. 블랙 패러다이스는 저희가 찾다가 와 이거 못 찾아가지고 지금 이런 곡이 어딨나 싶었는데 웰컴 투 더 블랙 퍼레이드를 아마 블랙 패러다이스로 잘못 아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제작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아무렇게나 제목을 쓰시는 분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무렇게나 쓰셔도 우리가 쏙쏙 찾아드리니까 기억이 안 나면은 대충 분위기라도 적어주시면 아는 단어만 몇 개 적어주시면 저희가 다 찾아드릴게요. 너무 정확히 뭐 쓰시려고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 곡 2부 끝곡으로 틀어드리고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뜻이 헷갈리는 말 소유와 점유가 있습니다. 소유는 가지고 있음 또는 그 물건을 뜻해 법률적으로는 물건을 전면적, 일반적으로 지배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점유는 물건이나 영역, 지위 따위를 차지함을 뜻하는데요. 소유는 주인이 나이지만 내가 점유했다고 해서 내 것인 건 아니죠. 함께 알아두면 좋을 우리말 중에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짐을 뜻하는 취득도 있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 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 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3부가 시작됐습니다. 나, 너, 그리고 음악 일요일의 코너죠. 우리 3부 첫 곡 2555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플로리나의 바바비 들으셨어요. 차 앞 유리에서 물이 계속 새서 정비받으러 가고 있어요. 장마가 더 깊어지기 전에 해놔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신청곡 가능하시면 플로리나 노래 바바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아, 잘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그래 이제 비가 계속 장마인데 서울에서는 비가 왔다 안 왔다 뭐 서울 이 동네에서는 왔다가 그 옆 동네 가면 또 안 왔다가 계속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런 뭐 물이 샌다거나 이런 데를 항상 잘 또 요즘에는 국지성 이렇게 막 비가 약간 동남아의 스콜 같이 갑자기 막 너무 많이 내릴 때가 좀 무섭게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정비는 항상 잘 받아놓고 좀 준비를 대비를 좀 많이 잘 해놓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또 2호 쓰시는 분 덕분에 또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게 내 차도 좀 그럴 것 같아 아니면은 뭐 조심해야 할 것 같다 라면 정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나, 너, 그리고 음악 이어가겠습니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둘러서 간다. 잠까지 가나.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3: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7: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윤건의 힐링이 필요해 들으셨습니다. 이 곡은 5646 쓰시는 분이 시청해 주셨어요. 항상 차에서만 들었는데 오늘은 라섹 수술 후 집에 누워서 듣고 있습니다. 눈이 아프고 심심해서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좋은 선곡들 해주셔서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윤건의 힐링이 필요해 신청해 주신 곡 들으셨죠. 이제 눈이 참 수술 후에 눈을 좀 쉬고 계신가 봐요. 눈이 아프시고 또 가만히 좀 이렇게 누워서 수술하고 나면 뭐 눈을 많이 쓰면 안 될 테니까 이럴 때 눈 살짝 감고 살짝 좋으시면서 좋은 음악 들으면은 또 기분이 괜찮겠죠. 자, 빨리 회복해서 라섹 수술 했으면 이제 잘 보이는 거잖아요. 아주 맑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임소희 님이 보내주셨어요. 민수의 민수는 혼란스럽다 신청합니다. 전 주말 없이 일해서 혼란스러워요. 힘을 주세요, 순디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일 하시는데 이렇게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민수의 민수는 혼란스럽다 같이 듣겠습니다.

솔리드의 천생연분 오랜만에 같이 들으셨습니다. 천생연분은 784에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순디, 남편이 감기에 걸려서 콜록콜록하며 밥맛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남편이 급 꽈배기랑 찹쌀 도너츠가 먹고 싶다고 해서 사와서 먹었는데 갓 튀겨서 그런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입맛 없다던 남편이 두 개나 먹었네요. 하시면서 솔리드 천생연분 신청해 주셨어요. 그래도 맛있는 건 또 먹어야죠. 이때 아니면 언제 먹겠습니까? 박지윤 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바람 산들 불 때 듣고 싶은 노래. 아, 저도 너무 좋아하는 브루노 벨리의 치 아마르 에테르누.

브루노 벨리의 치 아마르 에테르누 들으셨습니다. 1357 쓰시는 분, 상순 씨가 기다릴까 봐 일하다가 보냅니다. 표현 없는 사랑은 섭섭하죠. 파이팅 하시면서 탑건 2 OST 중에서 원 리퍼블릭의 I Ain't Worried 신청하셨어요. 이 곡 나, 너 그리고 음악의 마지막 곡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곡 듣고 상순 퀴즈, 여러분들 좋아하는 상순 퀴즈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지난 주말 전국 해수욕장들이 일제히 개장하면서 요즘 주말마다 특히 강원도 지역으로 향하는 나들이 인파가 많고요. 때문에 지금 영동고속도로 정체 가장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지금은 총 35km 정체인데 횡성휴게소부터 새말, 여주부터 이천 구간 특히 어렵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인제부터 상남 3터널, 설악부터 화도, 또 덕소산패부터 강일까지 계속해서 귀경하는 차량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충청권은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정안 나들목부터 남풍세 나들목, 경부고속도로는 옥산부터 청주 휴게소 구간 속도 안내입니다. 박소영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1970년 오늘 7월 12일은 배우 이병헌 씨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이병헌 씨의 대표작 중 하나인 영화 내부자들 기억하실 텐데요. 특히 모히또 가서 몰디브나 한잔하자라는 명대사도 유명하죠.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모히또는 몰디브에서 탄생한 칵테일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아, 정말 몰디브 가서 모히또 한잔하자를 이렇게 웃기게 또 싹 바꿔가지고 한 대사였죠. 아, 모히토라는 칵테일. 뭔가 이런 휴양지에서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칵테일이에요. 시원하게 좀 먹는 칵테일인 것 같은데, 이게 몰디브에서 탄생을 했을까요? 휴양지 대표,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휴양지, 신혼여행지, 그렇게 또 몰디브를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외국 서양에서는 굉장히 먼 곳이라서 아마 몰라요. 저도 몰디브 가본 적이 없어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는 여기가 아니고 서양의 어디 다른 어떤 휴양지, 예를 들면 하와이 같은 그런 휴양지에서 만들어진 칵테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몰디브에서 이렇게 유명해지기는 이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지기에는 좀 유명한 휴양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X로 찍어보겠습니다. 근데 몰디브와 모히또가 참 잘 어울려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내부자들 이 영화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또 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추리해 보시죠. 모히또는 몰디브에서 탄생한 칵테일이다. O, X.

상승 퀴즈에 이어서 에이바 맥스의 밀리언 달러 베이비 들으셨습니다. 왜 이 노래가 나왔을까요? 에이바 맥스 몰디브 출신인가요? 아닌가요? 하와이 출신인가요? 아닌가요? 왜 나왔을까요? 모히또 모히또를 좋아하나 에이바 맥스가? 아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사람을 헷갈리게 만든 전혀 상관이 없는 노래를 하지는 않았는데 자 오늘 상승 퀴즈 모히또는 몰디브에서 탄생한 칵테일이다 OX였죠. 저는 아 몰디브보다는 좀 더 다른 섬에서 어떤 휴양지에서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X로 저는 찍었습니다. 정답을 바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바로 X가 맞습니다. 모히또는 몰디브에서 탄생한 칵테일이 아닙니다. 모히또는 몰디브가 아닌 쿠바에서 탄생한 칵테일로 마법의 부적을 뜻하는 스페인어 모호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몰디브는 엄격한 이슬람 국가로 현지 주민들의 음주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요. 다만 관광객이 머무는 리조트 섬이나 사파리 보트에서는 합법적으로 음주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오, 이야, 이슬람 국가였군요. 저는 몰디브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그래도 뭐 가서 이제 관광객들 신혼여행 가면 또 리조트를 주로 가잖아요. 그런 분들 술을 또 한 잔 안 할 수가 없어요. 신혼여행인데. 자, 어쨌든 제가 뭐 하와이는 틀렸지만 쿠바에서 탄생한 칵테일이라고 하고요. 아, 저는 오늘 또 정답을 맞췄습니다. 에이바맥스 노래는 뭐죠 도대체? 아, 돈 많은 밀리언 달러 베이비들이 몰디브에 간다. 맞아요. 돈이 좀 있어야지 몰디브 이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죠. 아, 뭐 돈 잘 모아서 한번 신혼여행 때 그렇게 또 한번 가는 거죠. 뭐. 자, 오늘 상승 퀴즈 저는 정답을 맞췄고요. 정답 맞추신 다섯 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예비새 노래 듣죠. 누군가의 마음이 되면.

예빛의 누군가의 마음이 되면 들으셨고요. 그 뒤로 8832 쓰시는 분이 시청해 주신 로이킴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같이 두 곡 들으셨습니다. 바로 노래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원 디렉션의 노래입니다. What makes you beautiful?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0: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0: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2: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7월 12일 일요일 오늘 완벽한 하루 마칠 시간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폰부스의 노래입니다.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이 곡 마지막 곡으로 들어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범이, 그리고 저는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부터

0: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창작의 고통을 호소하는 예술가를 보면 은근 빈정이 상합니다. 뼈를 깎아서 피를 말리며 저주받은 운명에 시달리면서 작품을 내놓는 거라는 창작자의 말에 슬쩍 딴지를 걸고 싶어집니다. 아니, 누가 억지로 시켰나요? 당신의 독자가 될 기회를 쓴 정세랑 작가는 한술 더 뜹니다. 아이, 거짓말하고 있네. 사실 재밌으면서. 보건교사 안은영, 시선으로부터, 50 People 등 주목받는 소설을 내놓은 작가로서 그녀는 주저없이 말합니다. 창작은 즐겁다고요. 물론 창작의 과정이 늘 즐거움만을 동반하지는 않지만 창작은 어마어마한 쾌감을 줄 수 있는 정말 드문 작업입니다. 고통 따위 다 잊게 만드는 즐거운 일을 기꺼이 하고 싶습니다. 아, 결과물이 주는 뿌듯함과 즐거움 때문에 과정의 괴로움을 다 잊고 마는 일들이 세상엔 꽤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될수록 많이 하면서 재밌게 살고 싶습니다. 자, 7월 12일 일요일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네, 비치 보이스의 Fun, Fun, Fun 들었습니다. 1960년대 정말 미국 젊은이들의 어떤 낭만, 예? 해변으로 가요. 그 청춘들의 어떤 표상 같은 그런 밴드였어요. 아, 대단했었죠. The Beachy Boys. Fun, Fun, Fun. 여름은 역시 젊음의 계절이고요. 예. 요즘엔 젊은이들도 여름을 그렇게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너무 더우니까. 아, 모릅니다. 예. 요새 뭐 제가 젊지가 않아가지고.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자꾸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UB40 Red Red Wine 들었습니다. 여름에는 UB40죠 하고 예. UB40는 영국에서 결성됐고요. 레게 음악을 전문으로 했거든요. 근데 레게 리듬이 여름에 어울리긴 해요.

느슨한 게. 9251번으로 20살이라고 하셨네. 여름 좋아하십니까? 어떻습니까? UB40 Red Red Wine. 자, 4243번으로 청해 주신 음악. 시원한 선풍기 바람 같은 사운드 듣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 사운드가 시원한 선풍기 바람 같아요? 예. 자, 프리드우드맥의 Go Your Own Way.

블루 오이스터 컬트 Don't Fear the Reaper 들었습니다. 김민지 씨 4939번 또 예선영 씨 고맙습니다. 야 예선영 씨는 배철수의 음악 캠프 들으면서 운동해서 3개월간 근 10kg 뺐습니다. 멋진 음악 감사합니다. 오. 야, 이거 뭐 배철수의 음악 캠프 때문에 빠진 건 아니고요. 예. 운동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빠진 거죠. 야, 3개월간 10kg 감량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오. 잘하셨습니다. 예선영 씨. 네. 앞에 들으신 음악은 프리트 우드맥의 Go Your Own Way 였고요. 자, 2366번으로, 탑건 주제곡 가능합니까? 탑건의 사랑의 테마는 있는데, 예. 주제곡이라고 할 건 없고요. 이거 얘기하시는 거 맞죠? 예. Love Theme. 자, 베를린, Take My Breath Away.

0: 네, 영화 탑건 사운드트랙에서 베를린의 Take My Breath Away, 예. Love Theme, 사랑의 테마입니다. 자, 계속해서 1258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예. 팔코의 지니. 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네, 요 맛보기로 조금 들으시고 광고 뒤에 예, 다시 듣겠습니다.
1: 지니, come on. Steh auf, bitte. Du wirst ganz nass. Schon spät, komm. Wir müssen weg hier, raus aus dem Wald, verstehst du nicht?

0: Wo ist dein Schuh? Du hast ihn verloren, als ich dir den Weg zeigen musste. Wer hat verloren? Du dich? MBC
1: FM for you.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냥은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오늘 경북 포항과 경산 지역은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지역들은 뜨거운 공기가 분지 안에 갇혀 빠져나가기 어려운 지형인데다가 고온의 남풍이 산을 넘는 과정에서 더 뜨거워지는 팬현상까지 겹쳐서 극한 폭염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밤 전국적으로 열대야가 나타나 밤 시간대도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 화요일까지 폭염이 예상되고요. 화요일 오전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밤부터 잠시 더위가 꺾일 전망입니다. 한편 이번 주말은 더운 날씨 때문에 강원도를 향하는 나들이 인파 많았고요. 지금도 서울 양양고속도로 설악부터 화도, 영동고속도로 횡성부터 새마을 구간 밀립니다. 박소영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네, 팔코의 제인에 들었습니다. 그 흔히들 뭐 독일어는 좀 딱딱하다고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앞부분에 이게 팔코가 낮은 음으로 쫙 저 나레이션 하는데 독일어도 멋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지금 세상을 떠났고요. 예. 원래 팔코는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예. 팔코 진에. 자, 이번에는 6324번. 예. 스티비 원더 음악 청해 주셨어요. Lately 듣겠습니다.

맥스웰. Whenever, wherever, whatever. 9377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앞에 들으신 음악은 스티비 원더 Lately였고요. 김대희 씨가 대학교 2학년 때 이 노래 진짜 와 테이프 늘어질 정도로 열심히 들었던 노래입니다. 하고. 마라이어 캐리의 뮤직박스 앨범 Hero.

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1: 백조 싱크.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대한민국이 사랑한 최고의 히트곡들 그리고 우리 대중음악을 움직이는 6명의 히트메이커와 함께합니다. 배철수의 음악캠프 36주년 특별기획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더 히트메이커 7월 한 달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배철수의 음악캠프입니다. 자, 1, 2부 끝곡은 0611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포항에 계시네. 예. 마이클 볼튼의 When a Man Loves a Woman입니다. 자, 3, 4부 Sunday 스페셜에서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어느 작가의 15살 아들은 어딜 가자고 할 때마다 이런답니다.
2: 가서 뭐해?
1: 가기 싫은데 혹시 가면 뭐 특별한 게 있냐는 투. 그렇게 떨떠름한 아들을 데리고 한강 산책을 하는데 문득 젊은 날의 내가 떠올랐답니다. 그래, 지금 난 별일이 없는 게 좋은 나이지만 어릴 땐 뭔가 짜릿한 일이 있어야 좋았지. 그땐 이렇게 오래 걸으면 마냥 다리만 아플 뿐이었어.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따라 나서준 것만 해도 고마웠답니다. 내가 저 나이 때는 어땠나 수시로 떠올려보자고 다짐했답니다.
3: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5: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6: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선데이 스페셜. 자, 매주 일요일 3, 4부 선데이 스페셜입니다. 지난주부터 더 뉴욕타임즈에서 선정한 살아있는 송라이터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30명을 선정했거든요. 뉴욕타임 선정 The 30 Greatest Living American Songwriters. 자, 오늘 제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제이지의 2009년 히트작 알리시아 키스가 피처링한 Empire State of Mind로 출발합니다.

0: 네, Empire State of Mind. Jay-Z featuring Alicia Keys. 2009년에 싱글 차트 1위에 올랐죠. 지금 뭐 뉴욕 찬가가 돼버렸죠. 예. Jay-Z의 본명은 Sean Corey Carter. 1969년생이고요. 예. 재산이 이게 뭐 돈 얘기해서 그러는데 재산이 약 4조 2,840억 원. 엄청나게 번 거죠. 예. 음반 산업 역사상 가장 성공한 사업가 1위입니다. 2위가 테일러 스위프트. 예. 제이지의 전 세계 앨범 판매량은 1억 2천만 장 정도고요. 2021년에 락앤홀 오브 페임에 이름이 올라갔죠. 제이지. 자, 2004년 작품 99 Problems. 이 예전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연설할 때 이 노래 제목을 활용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99 Problems. 광고 뒤에 듣겠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0: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 워킷 워킷 안전화.
2: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If you have

제이지의 99 Problems 들었습니다. 자, 뉴욕타임스에서 선정한 위대한 송라이터들,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없고요. 자, 다음은 폴 사이먼입니다.

뭐 사이먼 가펑클의 멤버로 또 솔로로 정말 많은 히트곡들을 남겼죠. 그래미상만 16번 받았고요. 사이먼 가펑클로도 이름이 올라갔고요. 또 솔로로도 락앤홀 오브 페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올린 거죠. 2001년에는 케네디 센터 아노 수상했고요. 2007년에 거시인 프라이즈 수상. 앨범 판매량은 1억 5천만 장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폴 사이먼. 네. 사이먼의 가펑크 시절 히트곡 브릿지 오브 트러블드 워터부터 듣겠습니다.

정말 사랑 많이 받았던 곡이죠. 예. 아트 가펑클, 어린 시절 친구입니다. 폴 사이먼, 아트 가펑클. 두 사람은 학창시절부터 예, 노래를 같이 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이먼 가펑클도 대단했습니다만 폴 사이먼이 솔로로 독립한 뒤에도 정말 히트곡을 쏟아냈죠. 예. 자, 폴 사이먼 솔로로 히트한 예, Mother and Child Reunion. 그리고 이거 그래미에서 앨범 오브 더 이어 받은 그레이슬랜드 앨범의 앨범 타이틀곡 그레이슬랜드 두 곡을 듣겠습니다. 먼저 Mother and Child Reunion.

네, 폴 사이먼의 히트곡 두 곡을 들었습니다. Mother and Child Reunion 그리고 Graceland 두 곡. 자, 위대한 송라이터들 테일러 스위프트입니다. 예. 참 젊은 나이 젊지 않나? 89년생이면 젊은 거 맞죠? 예. 젊은 나이에 여기 이름 올린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예. 1989년생. 지금까지 앨범 판매량이 1억 7천만 장 이상. 와, 그래미상도 벌써 14번 받았고요. 예. 그중에 4번이 앨범 오브 더 이어를 받았으니까 대단한 거죠, 이건. 예. 테일러 스위프트. 아, 얼마 전에 결혼도 했죠, 정말. 와, 축하합니다. 늦었지만. 자, 테일러 스위프트. 어, 이 음악은 광고 뒤에 다시 들어야 되겠네요. 예, 러브 스토리부터 듣겠습니다.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0: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조금 전 여수에 소나기가 잠깐 내렸는데요. 오늘 밤 전남과 경남 서부, 또 제주도에는 곳에 따라 비가 오겠고요. 내일은 한낮에 폭염이 이어지다가 오후 한때 중부지방과 전북지방에도 소나기 오는 곳이겠습니다. 모레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고요. 이틀 동안 비가 내린 뒤 수요일부터는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까지 내려가는 등 더위가 잠시 꺾이겠습니다. 한편 지금 고속도로는 정체 거의 다 풀렸고 강원도권만 남았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종부터 화도, 덕소산부터 강일까지 서울 쪽 14km 구간 밀리고요.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쪽으로 횡성휴게소부터 새마을 구간 어렵습니다. 박수영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네, 테일러 스위프트의 러브 스토리 들었습니다. 뭐 10대 시절에 데뷔해가지고 처음에는 컨트리 음악 쪽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뭐 컨트리를 뛰어넘어서 팝 음악계의 최고 예, 아티스트가 됐죠. 저는 공연을 딱 한 번 봤는데 충분히 자신이 예, 멋지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테일러 스위프트. 자, 테일러 스위프트의 I Knew You Were Trouble. 아, 히트곡이 너무 많아가지고 뭘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I Knew You Were Trouble 그리고 Shake It Off 두 곡을 듣겠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And You, You Were Trouble, Shake It Off 두 곡 들었습니다. 자, 뉴욕 타임즈 선정은 The South 30 Greatest Living American Songwriters. 지금 현재 생존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작곡가들 30명이에요. 자, 이번에는 브라이언 홀랜드 그리고 에디 홀랜드. 조금 이름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 모타운 레코드가 진짜 히트곡 쏟아낼 때 그 모타운 소속 송라이터예요. 두 사람은 형제고요. 1990년에도 락앤홀 오브 페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또 한 명이 있는데 라몬트 도지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몬트 도지에하고 세 명이 홀랜드 도지에

홀랜드 이런 이름으로 정말 히트곡을 쏟아냈다고 봐야죠. 더 수프림스의 히트곡 대부분이에요. Where did our love go? Baby love, stop, in the name of love, I hear a symphony, you can't hurry love, you keep me hanging on, 모두 예. 홀랜드 브라이언 앤 에디 홀랜드 작품입니다. 그리고 포 탑스의 히트곡들 I can't help myself. 야, 이 곡도 아주 유명한 곡이죠. 슈가파이 하니번. 그리고 Reach out, I'll be there. 예. 아마 들어보시면 대충 아실 겁니다. 모두 이 곡들이 모두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곡이에요. 예. 자, 그러면 더 수프림스의 Stop in the Name of Love 그리고 The Four Tops의 Reach Out, I'll Be There 두 곡을 듣겠습니다.

0: The Supremes의 Stop in the Name of Love 그리고 The Four Tops의 Reach Out, I'll Be There 두 곡 들었습니다. Brian and Eddie Holland 광고 듣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드입니다.
2: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3: 레드 와인 비니거 페럴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페르디
2: 리센드처럼 상큼하게 굿 페럴 페르디
3: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1: 카사베르디
4: 발효식초 광고
5: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4: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5: 아하
6: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7: 자 따라해보세요
8: 이카운트 ERP
9: 4만원
7: 회계관리
8: 이카운트 ERP
3: 4만원
7: 재고관리
8: 이카운트 ERP
7: 4만원 생산관리
8: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7: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8: 이카운트
7: 가입비 부가세 별도
1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선데이 스페셜. 뉴욕타임스 선정한 살아있는 생존에 있는 최고의 송라이터들. 자, 브라이언 홀랜드 그리고 에디 홀랜드. 마지막 곡으로 유키미 행이는 이 두 사람의 멋진 작품이죠. 오늘은 베닐라 포치의 커버 버전으로 보내드립니다. 이 곡도 크게 히트했어요. 네. 이 곡 들으면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최다니엘입니다. 모든 일에 정답은 없다고 하죠. 심지어 타인의 얘기에 흔들리다 보면 정답에 가까운 길마저 잃곤 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먼저 제 사고방식부터 단순하게 다듬어야 하더라고요. 머릿속의 복잡한 생각들을 옳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테트리스 블록처럼 정리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만의 기준이 심플하고 명확해지면 어떤 일이든 조금 더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 게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MBC 생활정보. 여름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수칙을 지키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284명 중 104명이 사망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였는데요.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복통과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충분하게 익혀 먹고 또 피부 상처가 있는 분은 바닷물 접촉을 삼가는 등 각별하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상 속 예방 수칙으로 우리 건강한 여름 보내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첼로 연주자 요요마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나이, 종심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음악을 향한 열정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데요. 에너지 가득한 예전 연주에서 무겁게 들러붙어 있다고 여긴 불순물을 걷어내고 음악적으로 필요한 요소만 남겨 가볍지만 깊은 소리를 들려줍니다. 거기엔 걸작은 오랫동안 보존되지만 매번 새로운 의미로 되살아나야 한다라는 그의 믿음이 한몫을 했고요. 새로운 의미로 여러 번 다시 태어나기에 사람의 인생은 짧지만 예술은 길 수밖에 없나 봅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7월 12일 일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요요마가 연주한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4장조 중 프렐류드였습니다. 2018년도 녹음돼서 발매된 버전이라고 합니다. 이 오프닝에서도 요요마 이야기를 나눴어요. 70이 됐군요 벌써. 세상에. 요요마가 90년대쯤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건 진짜 엄청 뜨겁고 열정적인 연주 때문에 그 전에 첼로 연주자가 그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것을 뭐 이게 클래식을 별로 안 즐기는 사람한테까지 스타였으니까 잘 없었는데 역시 거장들은 한결같이 세월이 흐를수록 좀 다 비워내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아, 뭔가 거기에도 인생의 진리가 담겨 있겠죠. 자, 오늘 3, 4부에서는요. 그림 뒤에 숨겨진 의미를 읽어주는 분 정우철 도슨트와 그림이 빛나는 밤 함께합니다. 이따 9시부터고요. 사연 소개된 분들 중 한 분께 5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드리고 있습니다. 별밤과 함께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0: 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지긋지긋 무조맨
8: 티 어실 원스야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 1377 누르고 3번.
1: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2: 1377 누르고 3번.
1: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3: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악뮤의 오랜 날 오랜 밤 듣고 왔습니다. 신유영님께서요. 방콕에 혼자 여행 와서 듣고 있어요. 저 혼자 집중하는 시간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회사 생활을 정리하고 무작정 떠나왔는데 이 시간 하루하루가 소중하네요. 라고 너무나 소중한 시간 중에도 별밤 들어주셔서 감사한 사연입니다. 혼자 방콕 여행 가시는 분들 저꽤 봤거든요. 그러니까 딱 적당한가 봐요. 휴양지인데 그래도 그 도시에 약간 그 바글바글한 느낌은 있고 그리고 혼자 다녀도 좀 겁나거나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맛있는 것도 너무 많고 그런 도시일 텐데 좀 재충전도 하고 충분한 휴식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환님, 대장 부장님, 저 오늘 모든 게 마비였어요. 아직 5년도 사용 못한 스마트폰이 고장 났거든요. 혼자서 전원이 들어왔다 꺼졌다를 반복하더니 다시 켜지지 않더라고요.

라고요? 서비스 센터에서도 폰을 살릴 수 없다고 해서 멘붕이 왔어요. 그 안에 있는 자료들을 복구하려면 최소 40만 원, 새폰 가격은 최소 150만 원. 마음이 답답합니다. 아니, 진짜 요새 스마트폰 가격은 점점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몇십만 원일 때도 큰 돈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좀 쓰다가 바꾸고 그러는 건데, 요새는, 이거 뭐, 어지간해서는 그만큼 고장이 안 나줘야 되는데, 5년 안 됐는데 고장난 거는, 가격이 이렇게 비싸졌으면 AS 기간도 좀 늘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막그 생리는 잘 모릅니다만, 아, 그 안에, 어떡해요. 진짜. 너무 답답한 사연입니다. 힘내십시오. 6386님, 김이나 대부님 팬이에요. 저희 아빠가 공군 비행장에서 일한 지 거의 1년이 되어 가는데요. 이제 퇴직하신다고 합니다. 공군 군인 수가 줄어들어 그렇다네요. 아빠에게 힘나는 일이 생기길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진짜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아버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6386님이 대신 전해주시고요. 아, 이런 또 변화가 있군요. 아, 그러면은요. 오늘의 블랙박스는 6386님이 혹시 아버님께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6386님이 뭐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힘나는 일이 생기길 바란다 하셨는데 별밤에서 우리 6386님 아버님을 응원하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힘이 나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오늘도 초반부터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박효신의 해피 투게더.

박효신의 해피투게더, 터치드의 야경 들으셨습니다. 6791님, 오늘 흔들리는 이 발치하러 치과에 갔다가 부은 잇몸이 가라앉으면 뽑기로 하고 스케일링만 하고 왔어요. 다리랑 온몸에 힘이 풀렸는지 걸어 나오는데 세 번이나 헛디뎌 넘어질 뻔했습니다. 저한테는 출산보다 치과가 더 무섭네요. 큰아들이 어제부터 톡방에 이 발치

후 임플란트 꼭 하라며 검사한다는 장문을 남기더라고요. 비용도 보태준다면서요. 아들 잔소리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다 괜찮다는지도 이제 비밀로 해야겠어요. 안 됩니다. 제발요. 진짜 부모님들 자식들한테 건강 이슈 비밀로 하는 거 그거 그냥 거꾸로 생각하시면 편해요. 알겠죠? 그것만큼 우리 좀 약속합시다. 치과가 그만큼 무서운 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고작 스케일링 하러 가는 것도 약간 식이 지났는데 그것도 무서워서 못 가고 있는 걸요. 아무튼 저처럼 스케일링 식이 다가오신 분들은 어서 어서 치과를 찾으십시오. 박미애님, 결혼 13주년 기념일입니다. 일부러 대빵만한 꽃도 사서 꽃병에 꽂아두고 머리도 자르고 남편의 퇴근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무심한 남편에게는 오늘이 7월의 어느 날일 뿐이네요.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안 하는? 무심한 사람에게 약 없나요? 약이 없긴 할 텐데 제가 좀 저를 저격하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예, 제가 일화가 있어요. 별밤으로 꽃이 엄청나게 많이 백송이었나? 왜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꽃바구니를 남편이 갑자기 보낸 거예요. 뭐, 왜 그랬지? 하고 왜? 라는 식으로 인증샷도 찍었어요. 근데 집에 가서 뭘 너무 고맙다. 근데 웬일이야? 웬일이고 갑자기 그냥 불시에 애정 표현한 건가 했더니 결혼 기념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부엉이들이 매년 제 결혼 기념일을 리마인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덕분에 안 까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심한 것, 그러니까 이런 기념일에 약한 것과 또 무심함은 좀 다르다라고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무튼 미애님, 예,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4359님, 옆집이 인테리어 공세하는 바람에 시끄러운 낮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러다 우연히 라디오를 듣게 됐고 별밤까지 와버렸네요. 불평불만 대신 제 안의 별을 찾아 반짝반짝 빛내봐야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노이즈라는 게 거기 한번 꽂히면 그때부터 지옥인데 그럴 때일수록 내가 좋아하는 소리에 집중하면은 또 다른 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빨리 그 시기가 지나가길 바라면서 노래 듣겠습니다. K-윌의 너란 별.

0: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고속도로 정체는 이제 거의 다 풀렸는데 강원도에서 돌아오는 길이 여전히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종부터 화도, 덕소 산피부터 강일까지 총 14km 구간 어렵고요. 영동고속도로는 이제 전 구간이 수월해졌는데 인천 방향 이천 부근에 고장차가 발생했습니다. 또 통영 대전고속도로 통영 방향으로 장수 분기점 부근도 중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최근 폭염 때문에 차량이 과열되거나 타이어가 파열되는 등 고장나거나 사고 위험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장차 주의하시고요. 시간이 되실 때 차량 점검 미리 받아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박수영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더 1975의 해피니스 들으면서 일요일 별밤 2부 시작했고요. 부엉이들의 사연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3352님, 자주 가던 카페가 폐업했습니다. 몸을 푹 감싸는 소파와 제 앉은 키에 딱 맞는 테이블이 있어서 좋아하는 곳이었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당분간은 다시 카페 유목민이 되어 돌아다녀야 하는 신세계군요. 이럴 땐 제가 유명한 사람이면 좋겠어요. 간접 홍보라도 해서 폐업을 막을 수만 있다면. 아, 저도요. 제가 좋아하는 장소는 언젠가는 그러니까 너무 오래 못 버티고 항상 좀 폐업 엔딩을 맞는데 아마 3352님도 그럴걸요. 막상 거기가 너무 잘 되고 바글바글하는 데였으면은 그렇게 좋아하는 곳이 됐었을까. 제가 좋아하는 곳들은 대체로 좀 그 한적함이 있는 곳이었는데 그러니 당연히 그 업주분들 입장에서야 그 좋은 상황이 아닌 건데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리고 9108님, 대장 부엉은 중요한 일과 급한 일 중에 어떤 걸 먼저 하시나요? 저는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는 주인데 중요한 일은 정성을 들여야 하는지라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고민이네요. 아, 이런 사연 보낼 시간에 얼른 시작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아주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는 9208님입니다. 당연히 급한 일부터 하죠. 급한 일은 내가 마음을 먹고 속도를 내기만 하면 끝낼 수 있는 일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 그 일을 하는 템포가 다시 돌아오면서 중요한 일에 집중도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일단 뭐 짜잘한 걸로 막 약간 쳐내는 느낌으로 하면서 시작하는 편입니다. 4027님, 얼마 전 친구와 창경궁 야간 투어 다녀왔어요. 해설사님이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설명도 듣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우리나라 궁궐은 밤에 봐도 참 예쁘더라고요. 밤에 보면 궁들이 그렇게 예쁜지 많이들 가시잖아요. 오죽 예쁘면은 옛날에는 뭐 그 궁을 투어하고 이러는 거 사람들이 뭐 가겠어 싶은 일이었는데 특히 야간 투어 생기고 나서부터는 정말 인기가 많아졌는데 누구 아이디어였을까요? 진짜 초특급 칭찬 받으셔야 되는 것 같은데 어디 지금쯤이면 높은 곳에 앉아 계시려나?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볼빨간 사춘기에 나비와 고양이.

볼빨간 사춘기의 나비와 고양이 이어서 임영웅의 무지개 듣고 왔습니다. 5630님께서요. 세 사람이 일하다가 사정이 생겨 저 혼자 하게 됐네요. 방학이라 다행히 학생들은 많지 않지만 혼자서 일하려니 약간 버겁긴 합니다. 오늘도 이나님 목소리를 위안 삼아 퇴근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일단은 지금은 방학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혼자서 감당이 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빨리 좀 이게 상황이 다시 복구가 되겠죠? 네, 잠깐 생긴 사정인 거겠죠? 너무 힘드실 것 같으니까요. 6957님, 대장부엉은 신맛 좋아하시나요? 여름이라 그런가? 레모네이드가 너무 맛있고 새콤한 자두가 좋고 그러네요. 저도 제가 신맛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네요. 원래 신맛이 근데 좀 먹기 전부터 침이 싹 고이잖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 몸은 참 신기해요. 예. 네. 이렇게 생각만으로도 입에 침이 고일 수 있다라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신맛은 그 신맛보다 조금 더 강한 단맛이 있어야지만 좋아하고 신맛이 단맛과 5대5쯤이다?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저는 잘 못 즐겨요. 신 거를 즐기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4561님, 오늘 태어난 지 10개월 된 아기 데리고 국립항공박물관 다녀왔어요. 아내는 베스트 드라이버지만 저는 장롱면허 20년째라 운전하면서 등에 땀이 주룩주룩 나더라고요. 예전에 횡단보도 건너다가 차에 치여 운전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번에 극복해보려 합니다. 신청곡으로 스텔라장의 써니데이 부탁합니다. 아, 근데 진짜 역시 예, 아이가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는 마법 같은 존재군요. 극복하셔야죠. 극복하셔야죠. 당연히. 그리고 조금만 하시다 보면은 차가 운전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익숙해지면 그냥 숨 쉬는 것처럼 쉬운 일인데 처음 하거나 이렇게 좀 트라우마가 생길 법한 사고가 있은 후에는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일이 되지요. 금방 숨 쉬는 일로 변화가 될 거예요. 4561님. 노래 들으시면은 거기에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스텔라장의 써니데이.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일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3898님, 오늘 엄마와 나들이 다녀왔어요. 저녁에는 고기 먹으면서 맥주도 한잔 했는데 덕분에 평소라면 하지 않을 속마음까지 꺼내버렸네요. 근데 항상 서운하게 생각했던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가끔 이렇게 마음 터놓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거죠. 매일같이 이렇게 터놓는 건 솔직히 참 생각과 달리 트러블을 야기하기도 하는데 가끔씩 이런 진득한 대화하는 것은 정말 좀 생각지도 못한 마음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2부 마무리하면서 카더가든의 홈 스윗 홈 듣고 3부에서 정우철 도슨트님 모셔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그림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화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정우철 도슨트의
1: 그림이 빛나는 밤.
0: 정우철 도슨트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정우철입니다.
0: 아, 도슨트님은 그냥 지금 도슨트 하는 걸로도 엄청 바쁘신 걸로 아는데 네. 지방 강연 투어 하세요, 요새?
1: 저는 지방을 많이 가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라디오를 하고 바로 안동에 가요.
0: 근데 그럴 때 궁금한 게 숙소는 항상 알아서 이렇게 찾으세요?
1: 숙소를 웬만하면 제가 타요. 저는 이제 매니저가 없기 때문에.
0: 네, 그러니까.
1: 모든 걸 제가 하는데 제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로 가면 무조건 요 가격대는 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가격대를 정해놓고서 이제 강연장과 제일 가까운 곳을 딱 잡죠.
0: 식당이나 이런 건요?
1: 식당은 근데 좀 이제 그 지역에 또 맛있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관계자분들이 이제 거기 오래 사신 분들이거든요.
0: 그치,
1: 그러면
0: 그치.
1: 이제 그 지역 특색의 음식이 먹고 싶다 그러면 꼭 물어봐요. 여기 뭐 먹어야 되냐. 그러면 하나 짚어주세요. 그래서 진짜 이제 그 지역 사람들만 가는 찐 맛집 이런 데 알려주셔서 가는데 좀 슬픈 게 혼자 가니까 보통 맛있는 거 2, 3인분 이상
0: 그래서 게.
1: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 말고 혼자 먹고 한 번은 너무 많이 먹고 싶어가지고 진짜 내가 한번 이제 운전해서 갔더니 지방여행 하루 종일 못 먹은 거예요. 그때 무슨 회 정식이었는데 혼자 다 먹지도 못하면서 다 시켜놓고 다 먹고
0: 잘하셨어요.
1: 네, 그럴 때도 많아요.
0: 아 멋있네. 아 저도 이제 그 지방 조금 갈 일들을 이번에는 조금 해보려고 하거든요. 물론 많이는 못하겠지만 이럴 때 아니면은 제가 여행을 잘 안 가니까
1: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맞는 게 그러니까 어딜 가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사실은 가끔씩은 좀 지칠 때 안 자도 되는데 그냥 가서 자고 와요. 이제 특히 바닷가 보이는 쪽 가면은 그냥 보이는 뷰 잡아서 그냥 일 끝내고 그냥 멍하니 회 한 접시 하고 이렇게 올 때도 많아요.
0: 멋있다.
1: 그게 약간 이 일의 낙 중에 하나예요.
0: 저도 그런 삶을 좀 아니, 그런 삶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근데, 조금씩 시작해 보는
1: 근데
0: 거죠.
1: 근데 이제 대장동이 가면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서울에서 하잖아요. 서울 분들은 이제 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연예인도 많이 보고 해서 그냥 가면 그냥 그냥 정우철 도슨트 왔네 이 정도인데 이렇게 지역에 가면은 저도 약간 기분 좋은 게 환대가 엄청나요.
0: 아 그렇다 하더라고요.
1: 진짜
0: 그래서 내심 좀 막 두근두근하고
1: 가시면. 난리 날 거예요. 정말. 리액션이 달라요.
0: 슈퍼스타 되는 겁니까?
1: 어마어마할 겁니다.
0: 분명히 다녀왔는데 모종의 이유로 아직 제 일정상 이제 토요일인 어제 대구와 부산에 이제 사인회가 북토크가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 오늘 그거를 좀 소회를 얘기할 수가 없네요. 다음 시간에
1: 궁금합니다.
0: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밀이에요, 아직은. 자, 이번 주 주제 알려주세요.
1: 이번 주제 좀 특별해요. 좀 특이한 이야기가 될 건데 주제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70년을 기다린 그림, 힐마 아프 클린트입니다.
0: 좋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첫 번째 작품 만나볼게요. 토이와 이적이 함께한 리셋.

0: 토이의 리셋 듣고 오셨고요. 지금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SNS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요. 오늘 소개할 그림들이 게시물로 올라가 있어요. 얘기 들으면서 그림을 같이 보면 훨씬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70년을 기다린 그림 힐마 아프 클린트. 와, 어떤 얘기가 나올지 깜깜한데요. 소개해 주시죠.
1: 네, 일단 첫 번째 그림의 제목이 제목부터 특이해요. 그룹 4번 가장 큰 열정 7번 성인기입니다.
0: 예?
1: 이 제목이에요.
0: 약간 왜 그 클래식 작품들 제목이 보면 절대 외울 수 없게 그냥 분류한 느낌으로 인덱스처럼 지어져 있잖아요.
1: 네.
0: 그런 느낌이네요.
1: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약간 이거를 이게 한 점이 아니라 방대한 세트거든요.
0: 아.
1: 그 중에 하나라서 그 그룹을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제목이 돼버린 건데 끝에 성인기라 붙어 있잖아요.
0: 네.
1: 이게 이 그룹별로 유년기도 있고 청년기도 있고 노년기도 있어요.
0: 그게 뭐 어떤 걸 상징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인생을 상징하긴 하는데 이게 형태가 정확히 없는 추상 작품이거든요.
0: 네.
1: 전부가 다 추상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목을 듣고서 이미지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혹시 이 작가 이름 들어보셨어요?
0: 아니요.
1: 그렇죠?
0: 전혀.
1: 힐마...
0: 클린트 뭐 비슷하긴 한데
1: 맞아요.
0: 정확히는 그 니은 받친 클린트고 힐마 아프 클린트 전혀 모르겠어요.
1: 그렇죠. 그래서 되게 웃긴 게 자꾸 클린트 하면은 황금빛 화가 클림트인 줄 알고
0: 그럼요.
1: 자꾸 오해가 생겨서
0: 네.
1: 그냥 힐마라고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 작가가 그러니까 핫해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름이 알려진 지가 언제 확 알려졌냐면 2018년에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이 클린트 전시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미술관이 오픈하고 역대 최다 관람객 기록을 세운 거예요. 이 작가 전시가 약 전시 기간 동안 60만 명 정도가 본 거예요, 전시를. 그리고 찾아보니까 그 보통 이제 몇 달 동안 하는데 도록만 그 전시 기간 동안 거의 3만 부가 팔리고 엄청나게 난리가 난 거예요,
0: 네.
1: 전시가. 근데 이게 구겐하임 미술관이 문을 열고 진짜 거의 뭐 5, 60년 만에 처음으로 이 관람객을 세웠대요. 근데 또 특이한 게 그 기록을 세운 작가가 미술 교과서에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고 아무도 몰랐던 사람인 거예요.
0: 네.
1: 이 사람이 대체 누구냐. 그 이 전시가 흥행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심지어 그러고 영화까지 나왔어요.

0: 영화까지 나오고 국내에서도 전시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정말 아무도 몰라요. 근데 꽁꽁 숨겨져 있었던 화가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사연을 좀 들어야 되는데 네. 일단 스웨덴 화가예요. 스웨덴 화가고 1862년생. 1862년생. 그래도 좀 됐죠.
1: 연배가 좀 있으시네요.
0: 그죠. 그리고 1944년에 돌아가셨어요. 네. 좀 오래 사셨죠. 근데 한 줄로 소개하면 이래요. 작가는 세계 최초의 추상화가이면서 자신의 그림을 평생 숨긴 화가.
1: 세계 최초예요?
0: 이게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1: 네, 네.
0: 우리가 세계 최초 추상화가라고 하면은 바실리 칸딘스키를 떠올리거든요. 근데 이 작가가 한 행동 때문에 이제 2018년도 이후에 미술계가 분분한 거예요. 누가 최초냐. 근데 일단은 연도로만 보면 추상화라는 게 결국 형태가 없어진 재현을 안 하는 알아보기 어려운 그림이잖아요.
1: 네.
0: 연도로만 따지면 그걸 먼저 그린 건 이 힐마 클린트가 나와요. 근데 아무도 몰랐던 거죠.
1: 네.
0: 근데 냉정히 얘기하면 칸딘스키라는 화가는 그림만 그게 추상으로 그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칸딘스키는 네. 점, 선, 면 이런 책을 통해서 네. 추상화가 어떻게 탄생하고 왜 필요한지를 글로써 정리한 최초의 화가기도 해서 칸딘스키를 인정하는 거죠. 근데 연도로 따지면 클린트가 먼저다 바로 나오는데 이제 그게 밝혀진 사연이 재밌어요.
1: 네.
0: 자 일단 계속 해볼게요. 해군 장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나름 재능은 있었던 것 같아요. 스웨덴 왕립 예술 아카데미를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초상화와 풍경화를 처음엔 그렸어요.
1: 네.
0: 처음에는 그리고 당시에는 그냥 평범한 화가였거든요. 초반에는 근데 무슨 사건을 겪고 나서 이 화가가 좀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런 추상화를 그리거든요. 자, 지금 보고 있는 작품이 대표작 중에 하나인데 어떠세요? 딱 봤을 때 뭘 그린 것 같으세요?
1: 약간 그 식물성으로 느껴져요. 꽃병이랑 이렇게 그 덩굴 식물 같아요.
0: 맞아요. 약간 꽃잎처럼 보이기도
1: 네.
0: 하고 그러니까 자연 속에 피어있는 식물처럼 보이잖아요.
1: 맞아요.
0: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약간 세포를 현미경으로 본 것 같다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1: 네.
0: 주변에는 약 초록색도 있고 막 씨앗 같은 게 돌아다니는 것 같고 그리고 잘 보면은 여기 번호도 써 있어요. 1번, 2번, 3번 로마 숫자로 이게 성인기의 뭐 세 단계를 뜻한다라고도 네. 하거든요. 근데 크기가 이게 제가 예전에 힐마 클린트의 전시를 우연히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 크기가
1: 네.
0: 세로 길이가 3m예요. 3m니까 이게
1: 엄청 크네.
0: 이 앞에 딱 쓰면은 이 그림에 완전히 잠겨요.
1: 네.
0: 3m인데 완전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
1: 네.
0: 근데 이걸 어떻게 그렸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그림을 세워두고 그리잖아요. 근데 세워두고 그린 게 아니라 작업실 바닥에 이렇게 눕혀놓은 다음에 그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그렸대요. 되게 특이하게. 근데 또 놀라운 건 밑그림 아예 없이
1: 네.
0: 스케치 아예 없이 그냥 바로 붙들고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1: 네.
0: 근데 이 그림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룹이라 그랬잖아요. 그림이 한 점이 아니라 이 그룹 가장 큰 10.7번이라 그랬죠. 제목이.
1: 네.
0: 그러니까 10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10점 사이즈가 다 이래요. 다 이런데 이 10점 완성하는데 40일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1: 너무 난리는 아니에요.
0: 이제 추상미술이고 네. 이제 막 한마디로 약간 어떻게 보면 진짜 미친 듯이 그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를 재현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한 점당 평균 4일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과정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1: 네.
0: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번역한 걸. 그림들은 나를 통해 직접 그려졌다. 밑그림 하나 없이 엄청난 힘으로 나는 그림이 무엇을 묘사하는지 전혀 몰랐다. 그럼에도 나는 빠르고 확실하게 작업했고 붓터치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
1: 약간 그러니까 신내림에서 그렸다라는 느낌이네.
0: 비슷해요.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돼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약간. 이 사람이 아까 얘기했죠. 되게 특이한 화가요. 그리고 이걸 듣고서 전혀 이해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1: 네.
0: 왜 이렇게 그렸는지. 자,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화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힐마 클린트가 17살이 되던 해에 가장 친했던 10살 막내 동생이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요.
1: 네.
0: 폐감염으로. 근데 너무 친했었나 봐요. 그 동생을 잃은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이 동생을 추모하는 그림을 계속 그리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난 상처였던 거예요. 가족의 죽음을 처음 봤잖아요. 그때부터 이 작가가 어디 빠지냐면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 영적인 세계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영혼은 어디로 가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걸까? 이거에 대해 빠지면서

0: 이 사람이 19세기 후반에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강령술.
1: 네. 그러니까
0: 영혼을 만난다 이런 거 있잖아요.
1: 네.
0: 거기 빠져버려요.
1: 어,
0: 빠져서 그러니까 이게 강령술이라는 게 죽은 이의 영혼이 뭐 살아있는 사람과 실제 대화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1: 좀 무섭다.
0: 약간 좀 특이해요.
1: 네.
0: 그래서 거기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영매라는 사람이 있고 테이블에 둘러앉은 사람이

0: 어,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시기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류 최초로 처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한다는 사실이 발견된 시대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1: 아, 그거 아시겠죠? 예.
0: 맞아요, 맞아요. 네. 보이지 않았지만 존재하는 게 있다라는 걸 밝혔던 시기이기 때문에 uh-huh. 그러니까 과학계에서 뭐 전자기파, 엑스선, 방사선 이런 게 이때 나온 거예요.
1: 그래서
0: 이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허무맹랑할 수 있지만 이때 사람들은 과학자고 철학자고 다 거기 빠져든 거예요.
1: 오,
0: 그리고 동생이 이렇잖아요. 네. 완전히 빠져들어서 아예 강신술 모임에 참여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영매로 유명했던 발레리우스라는 사람이 만든 강영술이 되게 유명했거든요.
1: 네.
0: 거기 들어가서 참여를 계속했고 이 힐마가 34살 때 모임이 생겨요. 그 안에서. 그 모임이 대팸이라 불렀는데 그냥 다섯이란 뜻이에요. 다섯이란 뜻이고 그 모임이 딱 다섯 명이었거든요.
1: 네.
0: 그들은 만나면 뭐하냐면 이 강신술을 계속하는 거야.
1: 분신사바.
0: 약간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이겠죠.
1: 그치, 지금의 우리가 보면.
0: 그중에서 이제 중요한 인물이 나와요. 가장 친하고 가장 많이 붙어 있었던 네. 안나 카셀이라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1: 네.
0: 이 친구랑 항상 붙어 다니면서 그림도 같이 그렸고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특이한 게 생기는데 매주 모여서 이 명상을 하고 강신술을 한 거예요.
1: 네.
0: 그때부터 영들로부터 무언가를 받았답니다.
1: 예.
0: 이미지 같은 게 받았대요.
1: 예.
0: 그래서 그거를 드로잉으로 기록을 하기 시작해요.
1: 와우.
0: 그리고 이들이 뭐라 불렀냐면 그런 영적인 존재들을 높은 스승들이라 불렀대요. 높은 스승들에서 그 스승들 이름도 지어요. 이름이 아말리엘, 아난다, 그레고르라고 지어서 그 스승들의 말과 그들이 보여줬던 이미지를 그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힐마 아프 클린트가 어느 날 묘한 계시를 받아요.
1: 네.
0: 1906년에 이런 글을 쓴 거예요. 노트에다가. 아까 그 높은 스승들, 영적인 존재 중에 한 명이 아말리엘이라고 했잖아요.
1: 네.
0: 아말리엘이 나에게 일을 제안했다. 영적인 존재가. 나는 바로 하겠다고 대답했다.
1: 네.
0: 이것이 내 생에서 수행해야 할 위대한 사명이 됐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영적인 존재가 내린 명령을 네.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냐면 믿든 안 믿든 이 사람이 겪은
1: 네,
0: 일이에요.
1: 네, 네.
0: 미래의 사람들을 위한 신전에 걸릴 그림들을 그리라고 영이 명령했다는 거예요.
1: 네.
0: 그때부터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요 다섯 명의 모임 사람들만 아는 상태에서 그 신전에 걸릴 그림을 그려요. 미래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그게 몇 점이냐면 아까 이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1: 네.
0: 이걸 포함해서 193점을 그려요.
1: 진심이었네 완전.
0: 193점을 쉬지 않고 계속 그리는 거예요. 사이즈가 다 이런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작업인 거죠.
1: 그건 진짜 약간 좀 영적인데?
0: 아, 좀 그렇긴 해요.
1: 에너지가.
0: 네, 그게 되게 특이해요. 그래서 네. 193점을 실제로 완성했어요.
1: 네?
0: 이거 계속 그리면서. 그리고 그 이번에 아까 보고 있던 대표작이 그 1907년에 거대한 캔버스 바닥 눕혀서 그린 거.
1: 네?
0: 이 성인기를 완성한 거고. 그리고 1906년에 시작해서 중간에 잠깐 4년간 쉰 텀이 있었고 1915년까지 실제로 193점 완성을 했고 자, 그리고 이 그림에 진 게, 그려진 게 아까 전에 1907년이라고 했잖아요.
1: 네.
0: 이게 첫 번째 작품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연도가 아까 얘기했던 세계 최초의 추상화가 칸딘스키가 처음 추상을 그린 연도보다 앞선 거예요, 지금.
1: 그러네.
0: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칸딘스키가 처음 그린 건 1910년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게 밝혀지고 나서 전 세계 미술계에서 그럼 누가 추상이 먼저냐,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정리가 칸딘스키가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글로서 정리했고
1: 그치.
0: 칸딘스키를 아직도 인정해주지만 진짜 추상 미술이라고 했을 때는 이 그림이 빨랐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되게 따랐던 한 그 신비주의 철학 연구사가 있었는데 그 연구사가 이 그림을 처음으로 봤대요.
1: 네.
0: 그래서 약간 그런 걸 제안을 해요. 영의 지시에 너무 의존하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다. 잠깐 쉬어라. 그리고 내면의 성찰에 집중해라. 이 말을 듣고서 중간에 잠깐 4년을 쉰 거예요. 자, 그리고 그때 안 좋은 일이 겹쳐요. 이때. 왜냐면 어머니가 눈이 멀어요.
1: 어머.
0: 어머니가 그래서 간병을 해야 됐고 또 그 아까 대팸도 해산되고 그래서 그 시기가 굉장히 또 고통스러웠었고 그래서 또 그 일을 겪고 나서 4년 만에 다시 이 영적인 미션을 완성을 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 그림이었고 두 번째 그림이 그 그림들 중에서 마지막 시리즈예요.
1: 이야.
0: 이걸 이어서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1: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0: 그렇죠.
1: 약간 좀 여름 특집 느낌도 나고요.
0: 그림이 무슨

0: 없진 않은데 그러니까. 내용이 좀
1: 신비주의니까.
0: 어, 맞아요, 맞아요.
1: 어, 그래요. 어쨌든 추상화 분류로만 보면 칸딘스키보다 3년 앞선 힐마 아프클린트의 가장 큰 열점 7번 성인기에 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4부로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그린데이의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일요일 4부 시작했습니다. 정우철 도슨트와 그림이 빛나는 밤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는 70년을 기다린 그림 힐마 아프 클린트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지금 세계관 하나를 알게 되는 기분이에요.
2: 네.
1: 신비로워요. 두 번째 작품 얘기도 들려주시죠.
2: 네. 마지막 그룹의 1번 제단아라고만 해도 될 것 같아요.
1: 이 그림은 진짜
2: 특이하죠.
1: 정말 어떤 신전이라는 주제에 딱 어울리네요.
2: 너무 특이하지 않아요?
1: 너무너무 특이하고 조금 어떤 강박도 느껴지는 데다가 아름다워요.
2: 그렇죠. 근데 의외로도 색이 또 형태도 그렇고 아름다움이 보이기도 해요.
1: 보이고 아무튼 눈길을 끕니다. 에너지도 느껴지고.
2: 그렇죠. 저는 사실 이 그림 보고서 진짜 이 사람 약간 영적인 뭔가 있었나?
1: 그러니까. 용했나?
2: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1: 남들의 미래를 맞췄나?
2: 그래서 이게 워낙에 특이해서 영화까지 나온 건데 자 일단 검은 배경에 위쪽에 황금색 원이 있잖아요.
1: 네.
2: 저게 그리고 이제 무슨 광선 같은 게 사방으로 뻗어나와요. 그리고 약간 좀 뭐 저 황금색 원이 태양 같기도 하고.
1: 그렇죠. 그리고 미술에 가장 많이 등장한 것 중 하나잖아요. 저게 약간 헤일로.
2: 맞아요. 네. 맞아요.
1: 동그란 원에 광선이 뻗쳐나가는 형태.
2: 그래서 지금 또 황금 구슬 같기도 하고. 그리고 밑에가 좀 특이한데 약간 스펙트럼처럼 보이기도 하고.
1: 피라미드 같기도 해요.
2: 그죠. 피라미드 같기도 하고. 뭐 빨강, 주황, 파랑, 흰색이 층층이 쌓여있잖아요. 삼각형이.
1: 근데 이게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스테인글라스나 뭐 아무튼 조각 이나 그런 것 같아요.
2: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그리고 이게 더 왜 그런 느낌이 날 거냐면 저 위에 황금색 원 있잖아요. 네. 저게 실제 금박이에요. 그러니까 물감으로 칠한 게 아니에요 지금.
1: 그 클림트 이 비슷한 이름 가진 사람들 금박 좋아했네.
2: 그런 게 있나 봐요.
1: 예, 예.
2: 실제로 금속 조각을 붙여서 이걸 만든 거라서 이게 조명을 받으면 되게 저 황금색이 진짜 무슨 불빛이 막 난다고 하더라고요.
1: 네.
2: 그리고 왜 굳이 황금이었냐면 중세시대 성화가 금박을 쓰면서 신성함, 거룩함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영향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지점이 되게 재밌는 게 클림트도 사실 중세 그림에서 영향받은 거거든요.
1: 그쵸.
2: 황금빛을. 그러니까 이 황금빛이 중세의 종교화를 그릴 때 신성함의 표현이기 때문에 종종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힐마 아프 클린트도 그런 거고. 자, 그리고 약간 신비주의 철학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1: 네.
2: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뭐 이걸 잘하는 건 아닌데 위를 향하는 삼각형은 인간이 영적 세계로 올라가는 것을 뜻한대요.
1: 그래서 피라미드도 그런가 봐요.
2: 그런가 봐요. 그리고 만약에 삼각형이 아래로 향하면 신성이 우리가 사는 세계로 내려오는 걸 뜻한다. 저도 이거 처음 알았어요. 사실 신비주의 이런 거 잘 모르니까.
1: 네.
2: 그래서 이 삼각형이라는 게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는 그 순환을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1: 네.
2: 그래서 클린트에게 이 삼각형은 그 순환이 완성되는 균형을 얘기한대요. 영적인 균형. 그래서 마지막 시리즈에 이걸 그렸다는 얘기도 있고. 자, 이 그림이 1906년부터 시작한 아까 193점. 그 193점의 마지막 작품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정말 9년 동안 그렸거든요. 9년간의 대장정의 마침표고죠. 근데 특이한 게 이 사람이 진심이긴 했던 것 같아요. 이걸 그린 다음에 실제로 이 그림들 193점이 어디 걸려야 했는지 건물까지 직접 설계했어요. 근데 물론 그게 완성되진 않았어요.
1: 네.
2: 근데 어디다 걸려고 했냐면 꼭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원형 건물에 걸어야 된다. 그 게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1: 아, 지금 좀 그쯤 되면 조금 피곤한데요. 네.
2: 아무튼. 네. 그래서 꼭 나선형 건물에 걸려야 되고 그 설계까지 본인이 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완성을 했잖아요. 설계도 했잖아요.
1: 네.
2: 193점을. 근데 노트에다가 이런 글을 적어놓은 거예요. 세상은 아직 이 그림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
1: 우와.
2: 써놨어요 본인이. 그리고 이제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실 영의 지시를 받아서 그렸다고 하면 믿을 사람도 별로 없고 그리고 이때는 아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추상화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세상에 없을 때예요.
1: 그러니까
2: 너무 이거는 논란이 너무 큰 작품인 거예요. 거기다가 또 안타까운 게 여성이었잖아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게 다 겹쳐지면서 힐만 알고 있었어요. 클린트는. 힐만 아프 클린트는 이게 이 세 가지가 이유가 겹쳐지면서 아무도 이걸 진지하게 안 볼 거다. 아직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해놨는데 그런데 2023년에

0: 약간 뜻밖의 발견도 있었어요. 이 그림들에 대해서. 원래는 이게 클린트 혼자 그렸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아까 전에 클린트의 가장 친한 친구, 영적 친구 안나 카셀 네. 얘기했었잖아요. 그 사람의 노트가 한 60권이 발견이 돼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힐마가 평생 동안 친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자료들이 밝혀진 건데 노트에 네. 알고 보니까 193점 중에 일부는 그 아까 모임, 5명의 모임, 그리고 이 안나 카셀이 직접 도와주고 같이 그렸다는 게 좀 밝혀져요. 오호.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 영적 내림을 받은 신전 시리즈 중에 일부는 혼자 그린 게 아니라 그들이 모임이 같이 그렸다. 그리고 나중에 그 모임이 해산된 뒤에도 여러 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도와줬던 게 밝혀졌죠.
1: 어떤 행위 같은 거였네요.
0: 그럴 수도 있을 네네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혼자 다 그린 건 아니었다는 게 밝혀지고 대부분은 혼자 그렸지만 네네네. 나중에 그 노트가 발견되면서 여러 명이 그렸다는 게 밝혀지는데 한마디로 이게 뭐 근데 뭐 힐마 클린트를 뭐 깎아내리는 건 아니고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다 같이 했다. 협업이었다는 게 밝혀졌고 그리고 대부분이 그때 다 여성들이었대요. 대부분이 여성들이 모여서 새로운 예술을 만들고 있었다는 게 이제 더 밝혀지게 되죠. 자, 근데 이제 2018년에 아까 전에 전시 열었다고 했잖아요.
1: 네.
0: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이제 힐마 클린트의 그림들이 그때 세상에 최초로 공개가 됐는데 그게 왜 구겐하임 미술관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네. 구겐하임 미술관이 나선형이에요.
1: 어?
0: 그러니까 이게
1: 그 예언이 됐어.
0: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누가 맞춰준 건지 아니면 그 예언대로 된 건지 그게 정확히 나선형이 올라가는 미술관이거든요.
1: 소름.
0: 그래서 이게 생각해보면 되게 신기하긴 해요. 그 나선형의 전시가 됐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60만 명이 갔고 어떻게 보면 또 이해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 미술관이 나선형 경사로 따로 올라가는 힐마 클린트가 꿈꾸던 신전의 모습 그대로가 됐다 이거예요.
1: 그러네.
0: 그죠. 그래서 이게 뭐 미술계에서 누가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꿈은 이루어졌죠. 근데 그러고 힐마 클린트가 어쨌든 그 전에 이 그림을 완성하고 1944년에 사고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향년 81세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1: 뭐죠?
0: 유언을 남겨요. 그 조카, 조카한테 유언을 남긴 건데 조카 에리크 아프 클린트에게 모든 작품을 남긴다. 그런데 내가 죽은 후에 약 20년이 지나기 전까지 절대 이 그림들을 열어보지 마라.
1: 이야.
0: 라고 말을 남겨놓은 거예요, 유언을. 최소 20년.
1: 네.
0: 그래서 실제로 이 조카가 그 유언을 그대로 따라요.
1: 우와.
0: 그래서 20년 동안 공개를 전혀 안 해요. 전혀 안 하고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진짜 그 20년 동안 미술계에서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1: 근데 작품 수도 이렇게 많고 크기도 크잖아요. 네. 보관하는 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미술
0: 그쵸.
1: 작품이.
0: 네. 그래서 그거를 뭐 어떻게 보관하는지 좀 미스터리긴 한데 이걸 세상에 공개를 안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추상화라는 걸 누가 먼저 했느냐 논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개를 안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클린트는 그려놓고서 세상이 이해될 때까지 기다렸다 공개하라고 이걸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미스터리한 화가인 거죠. 그리고 나중에 20년이 지나고 나서
1: 네.
0: 이 조카가 어쨌든 클린트가 얘기한 건 최소 20년이었으니까요. 20년이 되고 나서 이 스톡홀름 모더나 뮤세트라는 미술관에 이걸 통째로 기증하려고 했대요. 근데 안타깝게도 20년도 짧았던 거예요. 이게 받기에는.
1: 그때도 네. 이게 뭡니까?
0: 맞아요.
1: 이런 네. 느낌.
0: 그래서 미술관이 다 거절했어요.
1: 아이고.
0: 다 거절했어요.
1: 아, 그렇지.
0: 너무 기이하다. 너무 기이하다. 추상적이다. 다 거절한
1: 거예요. 이유도 그렇고.
0: 네. 네, 맞아요. 이유도 그렇고. 그래서 나중에 이걸 다시 보존을 하려고 조카가 되게 노력을 한 게 1972년에 힐마 아프 클린트 재단을 본인이 직접 설립해요.
1: 우와.
0: 그래서 작품을 지킨 거예요.
1: 아, 돈 좀 있는 집안이네.
0: 그러니까 돈이 없는 집안은 아니었다.
1: 많았네.
0: 아, 그럴 수 있죠.
1: 왜냐하면 미술 보존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도슨트님이 누구보다
0: 그죠,
1: 잘 아시잖아요.
0: 그러니까 집안이 막 엄청 어려웠던 거 아닌 것 같아요.
1: 엄청 어려운 게 아닌 게 아니라 잘 사는 집이.
0: 그렇죠. 이거 또 지키려면.
1: 금수저 집안이니까 금박도 막수고. 아무튼 그랬어요.
0: 그죠. 그래서 자기들이 지키다가 2018년이 돼서야 다시 공개를 했을 때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선택을 해줬고 나선형 공간이었고 60만 명이 오는 신기록을 세운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세상이 이 그림을 이해하는데 70년이 걸린 거죠.
1: 세상에.
0: 그래서 나중에 되게 웃겼던 게 그 모더나 뮤세트 미술관이 거절했잖아요.
1: 네.
0: 이게 대박 나고 나서 그 미술관이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힐마 아프 클린트 전시실을 새로 만들어주겠다.
1: 나선형.
0: 해가지고 네. 한때 거절했던 그 미술관에서 이제 직접 방을 만들어줘요.

0: 그래서 힐마프 클린트가 얘기했던 세상은 아직 이 그림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게 딱 맞았던 거죠.
1: 멋있다.
0: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어요.
1: 에이.
0: 그리고 그걸 그 옛날에 이해받지 못할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그걸 써놨다는 것도 대단하고
1: 그러니까.
0: 숨겨놨다. 그래서 2018년도 이게 공개가 됐을 때 에이. 세상에 나왔을 때 미술계가 난리가 났었죠.
1: 그렇지. 미술 사조를 뒤흔드는 일인데.
0: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그 시계가 그랬던 것 같은데 여성이란 이유로 더 이렇게 좀 이해 그치. 못 받았던 것도 있고.
1: 아 근데 그때 그런 메타인지가 제대로 작동했다는 것도 천재성이 엿보입니다.
0: 그러니까 천재 맞는 것 같아. 네. 되게 멋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미래를 좀 예견했다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과연 이 그림들이 그 영적 존재의 그걸 받아서 그린 거잖아요. 이 더 미래에는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1: 진짜. 그러니까 난리 나는 거지.
0: 그러니까. 이제 인정받은 거니까.
1: 이야.
0: 그래서 지금 미술사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독특한 화가 중에 한 명이다.
1: 그렇겠다.
0: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게 네. 숨겨왔던 화가였다. 그리고 공개가 된 거야.
1: 그러네.
0: 네,
1: 그래서 우리도 도슨트님 덕에 또 알게 됐고.
0: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자기 사후에 20년 뒤에 열어보라 그랬는데 실제로는 약 74년이 지나서 세상에 알아봤죠.
1: 네.
0: 그래서 지금은 뭐 추상회화의 선구자라는 게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1: 네.
0: 좀 이젠 좀 알아줘야 되는 화가가 아닐까.
1: 그러네요.
0: 굉장히 독특한.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이야기라서 되게 조심스럽긴 했는데 아마 한번 이 이야기를 듣고 다른 그림들도 찾아보시면 굉장히 신선한 화가가 될 거다.
1: 아, 네. 아주 프레쉬합니다. 아주 이렇게 받아본 적 없는 종류의 자극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예술가입니다.
0: 맞습니다.
1: 힐마프 크린트가 9년간 혼신을 다해 그린 연작의 마지막 작품 재단화 그룹 X 1번에 관한 얘기였고요.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자우림의 샤이닝. 지금이 아닌 언젠가 여기가

0: 샤이닝 들었어요. 자우림 노래였고요. 70년을 기다린 그림. 힐마 오브 퀸트.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진짜 어떤 좀 신비주의 영역의 이야기 같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예술 이야기라고 들렸고요. 그쵸. 그리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예술, 그 영감이라는 게 무엇인가. 사실 누군가는 그것을 어떤 신이라는 주체를 확실히 있다고 상정을 한다면 신이 내리는 계시라고 생각하겠죠.
1: 아, 그런 사람도 있죠.
0: 그렇죠. 특히 이제 고대 미술가들은 대체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신들만 그리고 그리고 아니면은 자신이 가진 천재성을 오히려 좀 받아들이지 못한 어떤 겸손함 때문에 이건 어떤 신이 좀 계시다라고 해석을 한게 아닐까?
1: 그럴 수도 있죠.
0: 그런 상상을 하게 만드는 아무튼 여러모로 흥미롭고 멋있는 예술가 알게 되었습니다.
1: 그리고 가끔씩은 이제 예술가들 그림 그리는 거 보잖아요. 그럼 진짜 이게 막 신들리는 듯이
0: 들려 있어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그게 참 그 경계가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그 누구에게도 어려울 거예요.
1: 맞아요. 네.
0: 자, 그러면 부엉이들이 또 더 알고 싶은 그림이나 화가 또는 어떤 종류의 얘기 있다면 사연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1: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혹은 별밤 홈페이지 일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0: 네, 역시나 오늘도 꿀잼이었습니다. 우리는 2주 뒤에 또 뵐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저는 브로콜리 너마저의 그 모든 진짜 같던 거짓말 듣고 다시 올게요.

0: 자,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천?
8: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So these are the figurines acting out all the scenes.
1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7월 12일 일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 자미로콰이의 블루 스카이즈 같이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배우 최다니엘입니다. 모든 일에 정답은 없다고 하죠. 심지어 타인의 얘기에 흔들리다 보면 정답에 가까운 길마저 잃곤 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먼저 제 사고방식부터 단순하게 다듬어야 하더라고요.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을 옳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테트리스 블록처럼 정리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만의 기준이 심플하고 명확해지면 어떤 일이든 조금 더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포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4: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5: MBC 생활정보. 여름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수칙을 지키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284명 중 104명이 사망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였는데요.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복통과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충분하게 익혀먹고 또 피부 상처가 있는 분은 바닷물 접촉을 삼가는 등 각별하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상 속 예방 수칙으로 우리 건강한 여름 보내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밤 10시에 찾아오는 스포왕 차트. 오늘의 스포왕 차트 다패귀 스포왕이 엄선한 따끈따끈한 신곡으로 시작합니다. 권진아의 Rain on Me.

0: 주는 백화스 토이 한 권 토이 백화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백화스 토이
1: 토익은 해커스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안녕하세요. 스포왕 고영배입니다. 스포왕 일요일은 스포왕 차트로 함께하고요. 오늘 첫 곡은 6월 23일에 발매된 신곡이죠. 권진아의 Rain On Me 였습니다. 지난주부터 토요일에 이제 원래 하던 스포왕 방송을 하고 일요일은 이렇게 스포왕 차트를 하게 돼서 첫 방송이 나갔잖아요. 어떠셨는지 좀 내심 궁금했거든요. 좀 보내주신 사연을 몇 개만 볼게요. 5955님. 오 스포왕 음악방송 전문 MC 같으다. 고맙습니다. 4004번님. 노래 소개하면서 한 소절씩 부르는 거 웃겨. 크크. 김주희님. 스포왕 차트 덕분에 플레이리스트 알차겠어요. 흐흐. 다 이렇게 다 웃고 계시네요. 사연들이. 고맙습니다. 어쨌거나 나쁘지 않았다라는 반응. 저 궁금했거든요. 이렇게 노래를 많이 듣고 차트를 이야기하는 거. 우리 기존에 들으시던 청취자분들이 어떠실까 내심 궁금했는데 요랬군요. 이번 주에도 한번 또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월 둘째 주 스포왕 차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요. 곤충 차트요. 빨간 거 그거. 곤충 차트 탑백에서 가장 인기 있는 K-아티스트들의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먼저 95위를 차지한 주인공부터 알려드릴게요. 95위는요. 세븐틴의 D8과 버논이 결성한 유닛 그룹 V8의 싱어송입니다. 2010년 초중반에 유행했던 셔플 댄스가 이 노래로 다시 유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86위는요. 아, 또 말이 필요 없는 분이죠. K-아티스트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G-드래곤의 Sweet, D-D-D-D 한 소절 부르는 거 재밌다고 하니까 부담되네, 이거. 태양 대성 씨가 피처링하면서 또 그 컴백 무대 정말 대단했죠. 매일매일 모두가 거기 댓글에 일기를 썼던 그 컴백 무대 엄청난 곡이 86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99위를 차지한 노래도 들을게요. 오반 씨의 플라워입니다. 이 노래는 오반 씨가 결혼할 예비 신부를 위해서 만든 노래래요. 아 그랬구나. 좋습니다. 그러면 세븐틴 D8과 버논이 결성한 유닛 V8의 싱어송 그리고 지드래곤 피처링 태양 대성이 함께한 홈 스위트 홈 오반의 플라워까지 세 곡 듣고 올게요.

스포왕 고영배 차트에 있는 음악들을 들려드리는 스포왕 차트. 오늘은 곤충 차트에서 또 정말 사랑을 받고 있는 K-아티스트들의 노래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요번에 들을 노래들은 좀 또 밴드 쪽입니다. 제 동생들. 근데 아니죠. 또 동생들이라고 했는데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시는 또 형님들, 누님들이 계실지도 몰라. 밴드 저의 동료분들. 지금 뭔가 차트의 특징이 콘크리트라고 하죠. 엄청나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는 음악들이 많은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밴드의 노래는 뭐 사실 차트의 종류를 막론하고 정말 정말 정말 오랫동안 차트에 머무르고 막 더 높이 올라갔다가 말았다가 막 하면서 계속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 데이식스. 데이식스 노래는 제가 봤을 때 스포왕 차트를 계속하는 한 계속 나올 것 같아. 그 단골 선곡이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많은 노래들이 차트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2017년도에 발표한 예뻤어가 83위, 그리고 더 앞으로 가서 15년도에 발표된 데뷔곡 Congratulations가 82위에 올라있습니다. 82, 3위를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지금 가장 주목하는 K-아티스트들의 음악을 만나보는 스포왕 차트. 이번에 소개해드릴 두 곡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리메이크 곡이라는 거. 아, 리메이크 곡들이 한동안 차트에서 엄청났죠. 두 번째 공통점은 SNS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차트까지 진입을 한 노래라는 점. 세 번째 공통점은요. 두 가수가 동갑이래요. 85년생. 8호면은 어린 나이가 아니거든요. 누굴까요? 61위 밴드 중시기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아, 이 노래 엄청 사랑받았죠. SNS와 음원 차트뿐만 아니라 노래방 차트까지 점령을 하면서 황가람 씨를 대표하는 히트곡이 됐습니다. 저 황가람 씨랑 이렇게 같은 무대에서 한번 노래를 해서 바로 옆에서 라이브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음색이 진짜 독특하시더라고요. 나는 반딧불. 이 노래가 61위 그리고 49위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 이분은 조재즈 씨였습니다. 다비치의 원곡을 리메이크한 모르시나요? 아 그리고 또 둘 다 허스키한 보이스라는 두 분 다 그 또 공통점이 또 있네요. 예, 조재즈 씨의 데뷔곡이었고 작년에 발표가 돼서 큰 사랑을 받았죠. 이 곡으로 한 시상식에서 조재즈 씨가 코르티스, 올데이 프로젝트, 하츠 투 하츠 분들과 함께 신인상 후보에 올랐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 굉장히 닮은 점이 많은, 공통점이 많은 두 곡.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조재즈의 모르시나요? 듣고 오겠습니다.

핫100 음원 차트에서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K-아티스트들의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스포왕 차트. 이번에는 가요계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두 뮤지션입니다. 오, 음악뿐만이 아니라 패션, 라이프 스타일, 심지어 뭘 이렇게 드시면은 먹는 것까지도 품절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이 트렌드를 이렇게 뒤흔드는 분들이죠. 야, 먹기만 해도 난리가 난다. 누굴까요? 떠오르는 분이 있으신가요? 바로 화사 씨와 제니 씨입니다. 야, 근데 지금 말 나와서 말이지만 우리 그 나 혼자 산다에서 화사 씨 그 간장게장은 센세이션 하긴 했어. 손으로 어쩜 그렇게 게장을 잘 짜지? 저는 그렇게 안 먹는데도 궁금하더라. 올 4월에 발매한 화사의 So Cute 이 노래가 48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작년 3월에 발표한 제니의 Like a Jenny 죄송합니다. Like Jenny는 4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제니 씨가 얼마 전에 미국 타임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의 또 이름을 그랬구나. 아우 축하드립니다. 대박이다 진짜. 자 그러면 존재 자체가 하나의 아이콘이 된 두 뮤지션의 노래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화사의 So Cute, 제니의 Like Jenny.

0: But have you ever met Jenny, Jenny, Jenny? It's Jenny, Jenny, Jenny, Jenny.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인기 차트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K-아티스트들의 음악을 들려드립니다. 스포왕 차트! 오늘 노래 소개하면서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죠. 아, 이 꾸준히 사랑받는 노래가 많다. 그래서 단골 손님들이 좀 많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제 예상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두 곡을 들어볼 건데요.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로이킴입니다. 로이킴. 로이킴 씨는 그 뵈면 뵐수록 그리고 이렇게 대중분들께도 이 매력이 되게 다양한 것 같아. 발라드로서 이 발라드 가수로서의 부드러운 매력을 처음에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면 최근에는 또 SNS에서의 모습도 너무 엉뚱하고 또 해병대 이슈 막 이런 거 맥기야 막 이런 거 되게 다양한 매력을 가진 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로이킴의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이 노래가 39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대단했죠. 또 악뮤 1위 2위 한 번에 차지해가지고 기염을 토했던 악뮤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이 노래는 또 예전 곡인데도 37위예요. 37위. 자 그러면 2부 꾹꾹으로 이 두 곡을 듣고요. 또 3부에서는 그 스포왕 차트의 스페셜 에디션이죠. 디그 인 더 차트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킴의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악뮤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두 곡 듣고 오시죠.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포항 고용배.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삐삐삐 지금 가장 필요한 차트 제가 만들어드립니다. Dig in the chat 스펑 차트 3부에서는요 차트를 디깅하다가 발견한 지금 가장 핫한 키워드 또는 테마를 바탕으로 스포왕만의 새로운 차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요 테마 딱 하면은 여러분들이 찾고 즐겨 듣는 대표곡은 뭔지 주제와 딱 맞는 K-아티스트들의 인기곡을 하나하나 디깅하면서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번 주 디그 인 더 차트의 테마 노래 제목으로 스포할게요. 요걸 들으면서 뭐지? 무슨 테마일까 한번 맞춰보세요. 데이식스 0K의 Let It Be Summer.

디그 인 더 차트 눈치채셨나요? 사실은 저도 조금 더 힌트가 숨어있기를 바랬는데 제목에 들어있었습니다. Let it be summer. 아 오늘의 테마 Let it be구나 하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summer였죠. summer. 아 여름 썸머를 검색해서 나온 K-아티스트들의 인기곡들로 여름송 차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저는 이제 여름 썸머송 하면 생각나는 게 아, 또 우리 세대는 쿨이에요. 쿨. 빵! 아! 여름이다! 땅땅땅땅 요 악기가 나와야 돼. 똥똥똥똥똥 야이야이야이야 썸머 타임 요게 나와주면 우리는 이제 여름이지. 그래서 영광스럽게도 저도 리메이크를 하나 했었죠. 쿨 선배님들의 노래.

삼아 요것도 생각나고 어떤 곡들이 올라와 있는지 여름송 차트에 오를 다음 곡은요. 아 발룬티어스 더 발룬티어스의 썸머입니다. 요 노래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한다. 이런 노래고요. 또 이어서 이 더운 여름도 그리워지게 만드는 노래 아이유의 바이 썸머. 이 여름 노래는 썸머가 직관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네. 이렇게 두 곡을 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발룬티어스의 썸머 듣고 아이유의 바이 썸머 이어서 듣고 오시죠.

디그 인더 차트 이번 주는 여름 썸머를 테마로 여름송 차트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아 여름 노래 들으면 이 연관되어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당연히 이제 바다가 생각나고 뭐 수영장 이런 게 생각나는데 포항이 좋아하는 바다는 아 바다 중에 어딜 좋아하냐고요? 동해 서해 막 이런 거? 저는 아무래도 신혼여행 갔던 인도양 몰디브의 인도양 바다 못 잊죠. 그냥 막 거북이랑 상어가 지천에 널렸습니다. 그 바다가 좋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남해가 정말 예쁘더라. 남해는 그냥 해안길 따라서 이렇게 쫙 가는데 그 조그만 섬들이 이렇게 있는 게 진짜 무슨 이쁘게 만들려고 누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처럼 생겼더라고. 섬들이 너무너무 예뻐요. 자, 그때 여수에서 남해 리조트를 이렇게 들어가는 찻길이었던 것 같은데 남해 예쁩니다. 자 그러면 바다 앞에서 듣기 좋은 노래 들어보자. 올 5월에 발매한 비비의 범파 그리고 2017년도에 발매된 크러쉬의 썸머러브 두 곡 듣고 올게요.

자, 여름송 차트에서 들을 다음 곡은요. 한여름밤의 열기를 기분 좋게 식혀주는 노래. 아, 구성 좋다. 이제 식혀. 도영의 반딧불, Little Light입니다. 그리고 뜨거웠던 첫사랑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 서툴고 뜨거운 그런 첫사랑이 떠오르는 검정치마의 Our Own Summer. 3부 끝곡으로 이 두 곡을 듣고요. 잠시 후 4부에서는 지금 가장 인기 있는 K-아티스트들의 노래를 들어보는 스포왕 차트로 다시 또 돌아갑니다. 아, 1위가 어떤 노래일지 4부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도영의 반딧불, 리틀 라이트, 검정치마의 Our Own Summer 듣고 오시죠.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한 주 동안 사랑받은 K-아티스트들의 노래를 들어보는 스포왕 차트. 지금부터는 상위권에 오른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아, 요즘 가요계 천재다 하면 이분 딱 떠올리는 사람 많을 거예요. 이찬혁. 찬혁 씨의 멸종위기 사랑이 32위를 차지했습니다. 악뮤 노래도 계속 있고 이찬혁 씨 노래도 계속 있고,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싱어송라이터죠. 로제의 Toxic Till the End, 이 노래가 28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어서 24위는요, 또 요즘 대세, 또 물어보면 그 요즘에 노래 누구 거 좋아? 하면 또 바로 이름이 나오는 또 그분이죠. Z세대 록스타 할로로의 입춘이 2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노래를 들어보죠. 이찬혁의 멸종위기 사랑, 로제의 Toxic Till the End, 할로로의 입춘. 이렇게 세 곡 듣고 올게요.

벚꽃 연금송이에요. 도경수의 팝콘. 이 노래가 계속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9위를 차지했고요. 근데 이제는 그 여름인데도 사랑을 받고 있는 걸 보니까 계절과 상관없이 듣는 스테디셀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위는요. 아 나왔네요. Oh, I'm drowning. 아. 우즈 씨 또 스포한 게 예전에 나오셨던 기억이 나는데 우즈의 드라우닝이 17위. 이어서 8위에 오른 노래는요. 아 또 나왔네. 지금 할로로의 시대입니다. 지금 할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이 노래가 8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팬분들은 대로로라고 하더라고요. 대로로. 대로로야. 자 그러면 우즈의 드라우닝, 할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들어볼게요.

투어왕 차트! 인기 차트에서 무한 스트리밍 할 수밖에 없는 K-아티스트들의 음악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위와 2위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야, 이게 또 나름대로 누가 1위일지 되게 궁금한 또 맛이 있네요. 후보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번 주 스포왕 차트 1위 후보는요. 최근 발매와 동시에 아주 빠르게 차트 최상위권에 오른 두 곡입니다. 아, 나 누군지 알겠다. 나 완전 알았어. 7월 둘째 주 1위 후보. 아, 제가 생각한 분, 이분 맞아요. 6월 29일에 발표된 태연의 만찬가입니다. 이 노래가 원래 그 일본의 싱어송라이터 츠키의 그 아마 이것도 한국어로 읽었을 때 똑같이 만찬 갈 거예요. 근데 읽으면 만산카 이렇게 읽나? 나 몰라. 요 노래를 리메이크한 곡인데요. 강남 씨가 J-POP 리메이크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가지고 그 첫 프로젝트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1위 후보는요. 방금 만찬가가 29일, 이 노래는 26일에 발매가 되자마자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황치열의 우리 여름입니다. 아시아 프린스 황치열님 대단하죠? 자, 그러면 태연의 만찬과 황치열의 우리 여름 이 두 곡 중 2위를 차지한 곡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과연 2위는 황치열의 우리 여름입니다. 듣고 오시죠.

0: 스포왕 고영배 절대 놓쳐선 안 돼 7월 개편 스포 1.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 주 2회로 늘어남 2. 아티스트 초대석과 스포왕 차트로 주말 순삭 가능 3. 앞으로 더 재밌어진다고 무조건 본방사수 나 됐어요 주말밤 DJ 됐어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엔 뭐라고?
1: 스포왕
0: 부문 온다 주말밤 10시에 만나요 지금 가장 주목받는 K-아티스트를 음악과 함께하는 스포왕 차트 아 해봤는데 이게 또 음악 듣는 맛이 있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하니까 또 이번 주에도 어땠다고 피드백 해주시면 제가 잘 읽어볼게요. 음악도 소개하고 지금 사랑받는 노래들을 함께 알아가는 또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2시간 꽉 채워서 K-아티스트들의 노래 들어봤는데요. 좋은 음악은 또 마음으로 기억된다고 하잖아요. 오늘 스포왕 차트에서 같이 들은 노래가 다시 시작되는 여러분의 하루 또 한 주에 좋은 에너지가 되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또 스포왕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끝곡은 스포왕 차트 1위에 오른 곡이죠. 태연의 만찬가. 그러면 저는 다음 주 토요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밤과 새벽 사이 우리들의 매직 아워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테마가 있는 영화음악 플레이리스트 매직아워 스페셜 M. 지금 상영 중인 영화 시크릿 에이전트는 1977년의 브라질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시대는

어두웠지만 사람들은 생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영화에서 들려오는, 영화 내내 들려오는 그 멋진 음악들 만나보겠습니다. 매직아워 스페셜 M 시크릿 에이전트 플레이리스트.

삼바노 아르페지, 아르페지오 위의 삼바, 발디르 깔몽의 음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은선 기자가 소개해준 영화이기도 하고요. 지난해 그리고 올해 초 아카데미 시상식까지 전 세계에서 아주 화제가 되고 큰 찬사를 받은 영화죠. 클레베르 멘돈사 필류 감독의 브라질 영화 시크릿 에이전트. 지금 극장에서 상영하고 있습니다. 지니 씨께서 영화 보시고 글을 주셨어요. 오늘 시크릿 에이전트 봤는데요. 영화의 시대 배경은 어이없을 정도로 암울하지만 그 시대를 담아낸 음악과 영화의 분위기는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아, 제목은 모르겠는데 그 영화에 좋았던 곡들 신청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한 시간 내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딱 이 느낌이에요. 시대는 정말 암울한데 사람들은 그 생기를 잃지 않아요. 그 생명력을 악착같이 지켜내요. 아, 그게 좀 인간의 위대함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리 힘든 시대에서도 그 시대를 기어이 이겨내고야만은 인간의 생명력이 시크릿 에이전트에 담겨 있는데 그걸 음악적으로도 표현해냅니다. 그 시기에 사람들이 실제로 들었을 음악들, 또 춤추고 노래하고 또 흥겨운 시간을

0: 보낼 때, 암울한 시대를 잊으려고 애쓸 때 흘러나왔을 그런 곡들. 또 마침 카니발이 영화의 배경이라서 카니발 무렵의 브라질에서 흔히 들을 수 있을 법한 곡들 아주 다양하게 쓰고 있거든요. 오늘 한 시간 동안 시크릿 에이전트 플레이리스트 함께 해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니,

0: 티켓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의

밤과 새벽 사이 잠들지 않는 심야 영화관 FM 영화음악. 주말은 테마가 있는 영화음악 플레이리스트 매직아웃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발디르 소리아노의 노래였습니다. Eu não sou cachorro, não. 난 개가 아니야 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자, 이제 두 곡을 이어드릴 텐데 엄밀히 말하면 네 곡이에요. 첫 번째 트랙이 세 곡의 메들리거든요. 지금 들려드리는 이두 개의 트랙 그리고 네 개의 곡, 이게 전체적으로 시크릿 에이전트의 분위기를 담아낸 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엊그제 잠깐 말씀드렸죠. 브라질의 트로피칼리아 운동 뭐 이런 것들이요. 시크릿 에이전트의 무대가 배경이 브라질 북동부 지역인데 그 북동부가 브라질 군사 독재 시절에 흔히 말하는 좀 저항적인 문화 운동의 거의 아지트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의 특징이 브라질적인 건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 그래서 브라질의 토속 음악과 영미권, 그 서양 음악의 융합을 이루어내는 시도들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음악들이 좀 반영되어 있는 두 개의 트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룰라 코로치스, 제하말류가 함께한 곡들인데요. 아, 요 느낌이 딱, 아, 그래, 이거 브라질이야. 이게 브라질 음악이야 하는 느낌이거든요. 자, 먼저 첫 번째 트랙의 세 개의 곡입니다. 드릴야지 수메, 꿀루아테아. 바일라도 아스 무스카리아스 세 곡인데 뭐 번역기를 돌려보면 수매의 자취, 돼지 숭배, 광대 버섯들의 춤 이렇게 번역이 돼요. 아마 지금 브라질 아마존 정글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르파도스 아리스 공기의 하프라는 곡까지 룰라 코로치스와 제하말류의 두 개의 트랙, 네 개의 음악, 영화 시크릿 에이전트의 그 브라질 땅으로 가보겠습니다.

매직아워 스페셜 M 시크릿 에이전트 플레이리스트. 아, 좀 감이 오시나요? 영화가 어떤 분위기일지. 두 개의 트랙 네 곡이었습니다. 모두 룰라 크루치스 제하말류가 함께한 음반에 실려있는 곡이고요. 트릴리아지숨의 클로아테아, 바일라도아스, 무스카리아스, 아르파도스 아리스 네 곡을

쭉 이어드렸습니다. 숨의 자취, 돼지숭배, 광대버섯들의 춤, 공기의 하프, 번역기는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곡들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시크릿 에이전트에는 그 무렵에 브라질 사람들이 들었을 법한 팝송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곡 골라봤는데요. 처음에 오프닝에 이제 주인공이 영화의 무대가 되는 해시페로 갈 때 그때 이 곡이 차 안에서 아마 흘렀던 걸로 기억이 나요. 시카고의 If You Leave Me Now 그리고 도나 썸머의 Love to Love Baby 이게 라디오에서 잘 안 나가는 곡인데 지금 뭐 밤늦은 시각이니까 뭐 이거 틀 수 있어요. 이게 원래 한 16분이에요. 원래 Love to Love Baby가 예, 도나 썸머의 그 신음소리 섞인 음악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데 네, 오늘은 편집된 버전으로 짧은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If you leave me now, love to love baby.

영화 시크릿 에이전트에서 들을 수 있는 두 곡의 팝송이었습니다. 시카고의 If You Leave Me Now, 도나 썸머의 Loved, Love You Baby. 자, 이제 다시 브라질 음악 두 곡과 엔리오 모리코네의 스코어 한 곡을 이어 드릴게요. 시크릿 에이전트에서는 영화관이 또 중요한 배경으로 나오고, 영화 속에서 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 속 장면이 또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엔니오 모리코네의 스코어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브라질 뮤지션, 이 영화에 쓰인 뮤지션들이 저에게도 매우 낯설고 좀 오래된 뮤지션도 많아서 제가 이걸 제대로 잘 전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최대한 인터넷을 열심히 뒤져서 곡 발음이며 뭐 뜻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곡은 해치루 때마지 아모르 누멜로 드레스. 번역하면 뭐 리트릿 사랑의 테마 넘버 3뭐이 정도로 돼요. 공중도 콘서트 비올라의 음악이고요. 아마도 브라질 밴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니어 모리코네의 스코어, 시크릿 에이전트 이은성 기자가 소개할 때 들려드리기도 했던 바로 그거. 구에라의 빠체, 폴로의 브라체, 전쟁과 평화, 닭과 불씨라는 곡. 그리고 이어서 까벨루지 포고, 불타는 듯한 붉은 머리라는 뜻이라고 해요. 아주 흥겨운 곡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화의 배경이 카니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장면들에 쓰인 곡으로 짐작이 되는 까벨루지 포고. 다양한 버전이 있는데 오늘은 오르케스트라 포블라르 다 붐바도 헤메테리우의 연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세곡 이어 듣겠습니다.

세 곡 이어들었습니다. 해체로 때마지 아모르 누멜로 드레스, 사랑의 테마 넘버 3, 공중톡 콘서트 비올라의 노래, 이어서 엔니어 모리코네의 구에라의 빠체 볼로의 브라체, 전쟁과 평화, 닭과 불씨였고요. 그리고 이어서 오르케스트라 포플라르 다 붐바두 헤메트리우의 가벨루지 포고였습니다. 자, 이제 또 한 곡 발라드 준비했어요. Now have my stempo.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라는 뜻의 노래. 안젤라 마리아의 목소리입니다.

매직아워 스페셜 M 영화 시크릿 에이전트 플레이리스트. 영화의 분위기가 좀 짐작이 되시나요? 마지막 곡은 아프리가드카쇼 공화운가 개와 재규어의 싸움이라는 곡이고요. 이게 다큐멘터리에 담겨있는 음악인 것 같아요. 브라질의 토속음악을 다룬 다큐멘터리의 음악을 또 영화에 다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딱 이 느낌의 브라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리우데자네이로나 상파울로 같은 그런 남부의 대도시가 아닌 브라질 북동부의 헤시페라는 곳의 분위기가 이 음악에 다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시크릿 에이전트 플레이리스트 여기서 마칠게요. 영화 정말 좋아요.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시간 뭔데?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검색창에 그레인룸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3: 딱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0: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연세자이 1833-6515 GS건설.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쇼핑을 한 후 물건을 받았는데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경우가 종종 있죠. 그건 우리의 삶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멋져 보였던 직업도, 완벽하다 싶었던 계획도 직접 겪어보면 네, 나와 맞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인데요. 지금 혹시 어떤 일 때문에 좌절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반품 비용, 교환 비용을 내고서라도 나와 딱 맞는 물건을 찾는 것처럼 나는 지금 나와 잘 맞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뿐이라고 말이죠. 자, 오늘은 월요일이죠. 그 어떤 시행착오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새로운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해보죠. 7월 13일 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7월 13일 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럼블피쉬의 아이고였습니다. 아 맞아요. 저도 그래서 인터넷 쇼핑할 때 엄청 고민하고 하거든요. 근데 옛날에 어릴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뻐 보인다 무조건 일단 시켜봤거든요. 근데 반품이 워낙에 귀찮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은 좀 더 꼼꼼하게 확인도 하고 내 몸 치수도 한번 재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의 같은 것은 좀 편하게 시키면서도 하의는 웬만하면 시키지 않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자신만의 기준도 생기고 또 취향도 생기고 그러면서 차차 알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힘차게 월요일에 문을 열겠습니다. 반장 뉴스가 또 있는 날이죠. 정미정님께서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코너 속에서 영디랑 다은 아나운서랑 두 사람의 좋은 목소리를 번갈아 가며 들을 수 있어서 월요일 기다려져요. 두 번의 합도 잘 맞는 것 같아요 하셨는데요. 그러니까요. 우리 다은 아나운서가 리액션도 좋고 이렇게 뭔가 귀엽고 애교가 많고 하니까 저도 이 시간이 항상 즐겁거든요. 여러분께도 이 마음이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다은 아나운서가 굉장히 또랑또랑하잖아요. 네,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번 주에도 반짝 뉴스에서 유익한 정보들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10: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새싹이신 0272번님이십니다. 저는 대전에서 충북 음성 국립소방병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매일 좋은 음악과 목소리 들으며 행복하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출근길 이렇게 문자도 보내봅니다. 오, 소방병원으로 출근을 하시는 거죠? 우와, 대단하신데요? 제가 소방병원이 뭐지 찾아보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이렇게 보람찬 일 하시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9065번님,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 개인 화물차 용달 기사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름엔 날씨가 변화무쌍해서 힘들지 않냐고 하는데 뚜껑이 있는 차라서 무더운 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문제없답니다. 이렇게 다시 또 목적지를 향해 출발합니다. 해주셨네요. 뚜껑이 있는 차가 무슨 말이지 했는데 그 용달차 뒤에 열려있는 게 아니고 택배차처럼 이렇게 위에가 덮여있다는 뜻이죠? 다행이네요. 맞아요. 이렇게 고생고생하면서 일하시는데 이렇게라도 조금 더 편하게 일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세요. 9422번님. 청라에서 역삼까지 출퇴근 중이에요. 왕복 4시간이요. 출근한 지 얼마 안 된 상태라 이게 맞나 싶고 앞으로가 걱정되기도 하는데 그나마 영디 라디오 들으며 이른 출근을 버티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아이고, 청라에서 역삼이면 정말 멀긴 하네요. 와, 왕복 4시간. 앞으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체력관리 잘하시고요. 그래도 새아침 함께하면서 충전 많이 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이에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6314번님, 전북 익산에서 일터로 출근 중입니다. 신청곡 남기고 싶은데 노래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떠나자 야이야이야이야 하는 노래인데 들려주실 수 있나요 하셨는데요. 이 노래 맞겠죠? 빨리 떠나자 야이야이야이야 바다로. 쿨의 해변의 여인입니다. 맞아요. 가끔 이렇게 아 제목이 기억이 안 나 하는 거 혹시나 한번 보내주세요. 저희가 알아맞히고 신청곡 해드릴 수 있거든요. 일단 이 노래부터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쿨의 해변의 여인이에요.

didn't have to. Exactly.

쿨의 해변의 여인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요. 0194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저는 예비 딸바보 아빠입니다. 8월에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이죠. 화물운전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 어느 때보다 책임감이 넘치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내 그리고 우리 딸만큼은 앞으로 꼭 꽃길을 걷게 해주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청하는 노래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네요. 얼마나 설레실까요? 애기들 신생아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즘. 예쁘게 또 건강하게 아이 만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이혜진님도 같은 곡을 신청해 주셨어요. 너무 출근하기 싫네요. 노래라도 화사하게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요. 좀 화사해지셨나요? 요즘 날씨가 계속 꾸물꾸물해서 더 그런 것 같긴 합니다. 네, 이 노래가 응원의 곡, 위로의 곡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 까지 듣고 오셨어요.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0272번님, 9065번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5940번님, 딸아이가 직장 어린이집에 등원하게 되면서 제 출근 시간도 늦어져서 한동안 새아침을 못 들었는데요. 어제 낮부터 아이가 인후염으로 열이 나서 오늘 아이는 집에서 쉬게 하고 혼자 이른 시간 출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영디 목소리 들으니 좋네요 하셨는데요. 아유, 아이가 아픈데 걱정은 또 많으시겠어요. 맞아요. 저도 이게 좀 냉방병인가 싶은 게 밖에는 워낙에 후텁지근하고 한데 안에는 또 에어컨이 팽팽 돌아가고 하니까 목도 그렇고 좀 으슬으슬 춥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얼른 빨리 나왔으면 합니다. 오늘 출근 또 혼자 하시니까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긴 할 것 같네요. 잘 다녀오세요. 하지원님은요. 여름이 시작된 지 오랜데 이제야 조금 늦은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집에서 빨래거리 역할을 하던 사이클이 드디어 제 기능을 찾았답니다. 아침 공복에 사이클 타는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셨는데요. 갑자기 이 얘기 생각나네요. 저희 목요일 코너 신지 작가님이 버튼을 만들라고 하셨나요? 루틴을 만들라고 하셨나요? 우리 지원님께서는 새 아침이 시작했다 하면은 이제 앞으로 사이클을 타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당당한 여름을 위해서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쭉 함께해요. 4934번님. 집에 있는 수건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빨래솥을 사서 수건을 삶고 있는데요. 수건 삶을 때 나는 세제 냄새가 거실에 퍼지니까 꼭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 이런 냄새가 났지 하고 추억여행을 하고 있네요. 아, 맞아요. 그 뭔지 알아요. 약간 뭐라고 해야 하나요? 그 물기가 많이 들어간 세제 냄새? 그런 게 나죠. 요즘 빨래가 저희 집도 잘 안 마르고 있어요. 건조기가 없거든요, 저희 집. 그래서 하루 종일 제습기 틀면서 하고 있기는 한데 아, 여름 항상 똑같이 하는 고민입니다. 괜찮나 싶어요.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이어서 코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함께 하시죠.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이불을 두 겹 덮고 온풍기를 틀었는데 여기에 드라이어 뜨거운 바람까지 불어오는 것 같은 폭염 오늘도 계속되겠습니다. 지금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국에 폭염특보 내려져 있고요. 또 곳곳으로 열대야 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6도에 체감온도가 벌써 29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33도, 대전 35도, 경주 37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덥겠고요.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과 전북지방으로는 강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남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잊지 말고 알고 가셔야죠.
1: 오늘의 트렌드와 이슈
0: 새아침
1: 반짝 뉴스.
0: 반짝 뉴스 전해줄 강다은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강다은입니다.
0: 네. 내일 모레가 벌써 초복이더라고요.
1: 아이고. 아이고.
0: 아나운서 요즘 영양제 아직도 20개씩 챙겨 먹나요?
1: 아, 그건 평생 먹어야죠.
0: 평생요?
1: 네.
0: 아, 대단하다.
1: 근데 저랑 이게 잘 통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아나운서국의 차미영 국장님도.
0: 아.
1: 근데 국장님 보면 너무 동안이시잖아요.
0: 그쵸?
1: 이제 믿으면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0: 맞아요. 국장님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가 콜라겐 하나씩 주세요. 여기서 먹어. 아, 역시 오늘도 챙겨 드시는구나 싶었거든요.
1: 필수입니다, 필수.
0: 어, 근데 영양제도 영양제지만 초복 하면은 뭐 삼계탕.
1: 아, 삼계탕. 예, 네, 당연히 먹고. 저는 또 요즘 그 대게가 엄청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러시아에서 다른 유럽 국가들의 수입이 막히니까 한국에 좀 상대적으로 저렴

0: 하게 준다 해서 얼마 전에도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먹었는데 한
1: 진짜요?
0: 네, 1kg에 5만 얼마여가지고 나쁘지 않게 그래도 먹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와, 저는 이제 발라먹기가 너무 불편하고 귀찮아서 안 먹은 지 몇 년이야 된 것 같아요.
0: 제가 발라드릴까요?
1: 다음에 같이 가요.
0: 베개 플러팅. 네.
1: 다음에 같이 가요.
0: 게살 발라드릴게요.
1: 노량진.
0: 좋아요. 좋아요.
1: 기대해볼게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네.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됩니다. 더울수록.
1: 네. 자, 지금부터 다음 아나운서가 전해주는 반짝 뉴스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0: 네, 첫 번째 뉴스 이겁니다. 고속도로 휴게소가 달라져요. 영디, 우선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하면서 혹시 불편했던 점 있으신가요?
1: 불편했던 점이요? 아, 근데 저는 휴게소 자체를 잠깐 뭐 화장실 가거나 커피 한 잔 사러 가는 거지 막 뭘 먹거나 뭐 오래 있을 일이 잘 없어서 불편했다? 라는 생각은 자주 안 해봤던 것 같아요.
0: 그 막 휴게소 갈 때마다 먹는 메뉴 이런 거 없어요? 저는 늘 통감자 항상 먹거든요.
1: 가끔 호두 과자 먹죠.
0: 호두 과자. 네. 가고 싶다. 얘기하니까 아침부터 출출해지네요.
1: 그 느낌이 있죠.
0: 네. 아니, 근데 실제로 빵그리 분들 중에서는 사실 뭐 새벽이나 늦은 밤에 운전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이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막 음식값이 왜 이렇게 비싸지? 혹은 밤늦게 오면 왜 항상 문을 연 매장이 별로 없을까? 하고 말이에요. 이게 참 그동안 불편하셨을 텐데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휴게소 운영 구조를 바꾸고 서비스를 강화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체계 개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죠.
1: 네.
0: 사실 그동안 이 휴게소 음식이 비쌌던 이유 중엔 복잡한 유통 구조가 한몫을 했거든요. 현재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 업체에 땅을 빌려주면 운영 업체가 다시 입점 업체에 자리를 임대하는 구조예요. 중간 단계를 거치면서 일부 휴게소의 경우에는 임대 업체들의 매출의 30%가 넘는 금액을 수수료로 부담하는 사례도 있고요. 또 중간 운영업체 역시 도로공사에 상당한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인들 입장에선 사실 이런 상황을 버텨내기 위해 음식값을 좀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1: 네. 중간에 유통구조가 있었군요. 참 복잡하네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0: 정부에선 내년 초 별도의 관리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 중간 운영업체 대신에 관리회사가 입점 매장과 직접 계약하는 방식을 구상 중인 건데요. 이렇게 되면 매장이 부담하는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그 혜택은 고스란히 우리 이용자들에게 돌아오겠죠.
1: 네.
0: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느냐. 그동안은 입점 업체들의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까 밤 10시가 되면 문을 닫거나 1+1 행사나 뭐 통신사 할인 이런 것도 하지 않는 곳이 많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런데 앞으로는 24시간 운영과 편의점 할인 행사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예정이고요. 또 입점 부담이 낮아지면 저가 커피 브랜드들도 보다 좀 쉽게 들어올 수 있겠죠. 그리고 입찰 기준도 바뀌어서 사실 맛과 서비스가 좋은 지역 맛집이나 유명 외식 브랜드들의 입점도 유도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이 맛의 퀄리티도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1: 네, 이용객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저도 그 생각을 한 적은 있거든요. 커피를 너무 마시고 싶은데 저가 브랜드들은 왜 잘 없지? 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네요.
0: 그렇죠.
1: 근데 걱정 섞인 목소리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0: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사실 공공 중심으로 운영 방식을 바꾸게 되면 경쟁이 좀 약해지다 보니 또 다른 비효율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목소리도 있고요. 또 일부에선 지금도 도로공사 직영 휴게소가 있는데 입점업체 부담이 그리 막 다르지 않더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개선안인 만큼 이런 우려를 딛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0: 정부는 올해 계약이 끝나는 휴게소 8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전국 대부분의 휴게소에 새로운 계약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빵그리 분들도 앞으로 계속 나오는 뉴스들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1: 네,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가 앞으로는 돈 아깝지 않은 진짜 편히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국민 쉼터로 거듭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윤종신의 고속도로 로망스 함께 하시죠.

0: 윤종신의 고속도로 로망스 듣고 오셨고요. 우린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 네, 두 번째 뉴스 이겁니다. 문신 어떻게 지우세요? 아, 요즘 사실 주변에 보면은 옛날보다 문신하신 분들 꽤나 좀 뵐 수 있는 것 같아요.
0: 뭐 맞아요.
1: 뭔가 의미를 담아서 하기도 하고 또 그냥 개성 있게 하기도 하고 종종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문신을 둘러싼 법적 기준에도 좀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0: 네.
1: 근데 이 문신을 지우는 일만큼은 여전히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는 거 영디 혹시 알고 계셨나요?
0: 오, 전 그러니까 뉴스에서 본 것 같긴 한데 전 문신이 없어서 그냥, 네, 그냥 넘어갔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들어는 봤어요.
1: 저도 문신이 없어서.
0: 그러니까 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지우는 게 그렇게 아프다 그래서 아, 기억을
1: 맞아요,
0: 하고 있었거든요.
1: 맞아요. 네, 현행 제도에서는 문신사가 문신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막 레이저나 화학약품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문신 제거는 의료행위라고 보고 의사만 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현실이 좀 많이 다르다고 해요. SNS나 온라인에서는 눈썹 자는 이나 문신 제거에 사용할 수 있다는 레이저 장비가 거래되는 사례도 있었고요. 심지어 장비 사용법을 하루 만에 알려준다는 원데이 클래스까지 운영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단속을 피하려고 더 교묘한 방법까지 등장을 했는데 레이저 없이

0: 고통 없이 문신을 지워준다며 문신 제거 화장품이나 특수 용액 같은 걸 판매한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신 제거 효과를 인정받은 화장품은 없다라고 명확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화장품은 피부 표면에만 닿는 건데 피부 깊숙이 박힌 문신 색소를 지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일부 불법 제품의 경우 피부를 손상시킬 수 있는 성분이 확인된 사례도 있다고 하니까요. 꼭 조심하셔야겠습니다.
1: 네, 꼭 병원에서 받아야 한다는 건데 그럼 병원에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지우는 거죠?
0: 네, 피부과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문신 제거가 단순히 색소만 빼는 게 아니라 피부 상태, 색소 깊이를 정확히 진단해야 하는 까다로운 의료 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병원에선 이 전문 레이저로 색소를 미세하게 부숴서 몸 밖으로 자연스럽게 배출되도록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부가 회복되는 시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4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여러 번 치료를 받는 걸 권장한다고 하네요.
1: 네,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문신 제거 받았다가 부작용이 생기면 그거 참 골치 아프고 마음도 아프잖아요.
0: 맞아요. 네,
1: 흉터도 생길 수 있고 색소 침착 같은 것도 남을 수 있고요. 그런 만큼 문신 제거는 전문 의료기관에 가서 꼭 안전하게 받아야 한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새 아침 반장 뉴스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 보시죠.
0: 네, 마지막 뉴스는 이겁니다. 생삼치! 아, 삼치가 아니라 생참치! 대령이요!
1: 삼치요? 삼치도 있죠.
0: 삼치도 있죠. 참치도 있고요. 아우, 배고프네요. 용기 혹시 최근 마트나 횟집에서 국내산 생참치회 보신 적 있나요?
1: 참치가 국내산이라고요?
0: 네, 국내산 또 생참치회.
1: 응? 전 처음 들어봐요.
0: 사실 그동안 우리가 먹는 이 참치회는 대부분 그 원양어선 먼바다에서 그 딱 급속으로 냉동한 참치를 해동한 것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최근 우리 바다에서 잡힌 싱싱한 생 참치가 냉장 상태 그대로 식탁에 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시죠?
1: 네.
0: 이유가 뭘까요?
1: 아, 이것도 온난화 때문인가요?
0: 역시 영디 맞습니다. 이유가 바로 뜨거워진 바다 때문인데요. 지구 온난화로 동해 수온이 오르면서 따뜻한 바다에 살던 대형 참다랑어가 우리 연안에 흔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이 참치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물에 걸리면 금방 죽고요. 바로 피를 빼고 손질하지 않으면 살이 익어버려서 신선도 유지가 정말 까다로운 어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내산 생참치를 보기 어려웠던 것도 있는데요. 최근에 정부와 수산업계가 힘을 합쳐서 이 골든타임을 잡았습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신속하게 손질한 뒤 냉장 상태로 직송하는 유통 시스템을 갖춘 건데요. 덕분에 얼리지 않아서 쫀득하고 매끄러운 식감을 가진 생참치를 집앞 마트에서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1: 와, 특히 참치회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0: 진짜요.
1: 네, 그런 분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 참치 의 판매량이 엄청나게 급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되네요.
0: 물론 좋은 일이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참치가 성장 속도가 느려서 무턱대고 잡으면 씨가 오히려 마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국제기구가 매년 전 세계 총 허용 어획량을 정하고 이걸 국가별로 나눠서 관리하는 이른바 참치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 나라별로 할당량을 주는 거니까 우리나라도 딱 배정받은 할당 량 안에서만 참치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참치의 수요가 급증하더라도 사실 잡을 수 있는 참치의 양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1: 네, 나름대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네요. 근데 왜 이렇게 국가별로 제한을 하는 거죠?
0: 이 참치가 한 곳에 머무는 물고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 바다를 이동하면서 사는 회유성 어종입니다. 어느 한 나라가 자기 앞바다에 참치가 많이 온다고 그걸 전부 다 잡아버리면 사실 전 세계 참치의 씨가 마를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 국제기구 가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매년 전 세계에서 잡을 수 있는 참치의 총량을 정하고 이걸 각국의 업 실적이나 규모에 따라 나눠주는 겁니다.
1: 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생참치를 잡을 수 있게 된 건데 얼마나 잡을 수 있는 건가요?
0: 우리나라 참다랑어 쿼터는 연간 1,000톤대 정도의 수준이에요. 해양수산부가 국제기구로부터 받아온 이 총량을 어업 형태와 지역별로 또 다시 배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참다랑어 어획량이 늘면서 일부 지역에서 벌써부터 이 쿼터 소진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다른 어종을 잡는 과정에서 참다랑어가 함께 잡히더라도 할당량을 초과하면 판매가 어려운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이미 시작된 거죠.
1: 네.
0: 그래서 어민들 사이에선 기후변화로 달라진 조업 환경에 맞춰서 쿼터 대소를 조금 더 유연하게 운영해

0: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우리 어민들을 위한 새로운 소득원도 창출할 수 있는 상생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이제 퀴즈도 풀어보시죠.
0: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정말 방금 전에 이 생참치에 관한 뉴스를 전하면서 참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별로 잡을 수 있는 참치의 양, 즉 할당량을 정해서 관리하는 제도를 참치 뿅뿅제라고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뿅뿅은 정해진 한도 할당량이라는 뜻이고요. 어떤 대상에게 얼마까지 허용할지 미리 정해놓는 양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중 참치 뿅뿅제에서 뿅뿅에 해당하는 말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미터, 2번 쿼터, 3번 장터, 4번 모터. 다시 한번 보기 알려드릴게요. 1번 미터, 2번 쿼터, 3번 장터, 4번 모터.
1: 퀴즈 정답 어디로 보내주시면 될까요?
0: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1: 인터 주세요.
0: 그 있잖아요. 그 쿼카, 귀여운 쿼카. 쿼카, 쿼카. 쿼카 너무 보고 싶어요. 동물원 가서 오늘 보고 싶은데 못 보겠죠? 우리 귀여운 쿼카.
1: 언젠가 호주 놀러 가시기를 바랄게요.
0: 진짜요? 안 가봤어요.
1: 네, 저도 안 가봤어요. 우리 노래 듣고 와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아나 소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
0: 네, 안녕히 계세요.
1: 네, 이 노래 함께 하시죠. BTS의 진이 불렀습니다. 슈퍼 참치.

0: BTS 진의 슈퍼참치였습니다. 오늘 반찬 퀴즈 정답 확인해 봐야죠. 참치 자원을 뿌렸습니다.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두 분께는 필터 샤워기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 어실 원스야.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0: 마땅히에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5: 워킷 워킷 안전화.
7: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8: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9: 오뚜기.
7: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1: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특별한 날 맞으신 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8055번님. 영디, 얼마 전 할머니 댁에 다녀왔는데요. 저희 할머니는 휴대폰이 있어도 집에 계실 땐 꼭 일반 전화로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인지 전화기 옆에 가족, 친지들 전화번호를 크게 적어두셨더라고요. 이름을 쓸 때 중간중간 맞춤법을 틀리신 걸 보니 귀엽기도 하고 조금 뭉클하기도 하고 그랬네요. 할머니가 오래오래 저희 곁에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김범수의 님과 함께 예약해봅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특히 어르신들이 한글 적는 모습을 보면은 왜 이렇게 귀엽죠? 뭔가 그 삐뚤빼뚤한 글씨가 어린이들이나 초등학생들이 적는 거랑도 느낌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저는 또 이름에 이응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저 용돈 주실 때 편지 봉투에 이영은 이렇게 적어서 주시면 뭔가 더 동글동글한 것 같고 귀엽고 그랬거든요. 아유, 오래오래 함께 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8055번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럼 끝곡으로 신청해 주신 김범수의 님과 함께 라이브 버전으로 함께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 여러분 즐겁게 시작할 수 있길 바라겠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날게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입니다.
1: 갑상선 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초음파상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크거나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수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주로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분류되는데 조기 발견 시 갑상선 절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한 크기가 큰 갑상선 양성 결절 시 주변 조직에 대한 압박으로 목통증, 삼킴곤란, 목소리 변성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고주파 열 치료 시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갑상선 질환, 사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태입니다. 빙수의 계절 여름이에요. 요즘에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이색 빙수가 인기라고 합니다. 특히 전주에 가면요, 비빔 빙수라는 게 있대요. 녹그릇에 과일과 우유 얼음이 함께 들어가 있고요. 그 위에는 마치 반찬처럼 색이 다른 토핑들이 알록달록 이렇게 놓여 있어가지고 비빔밥을 연상시키는 비주얼이라고 합니다. 얘기만 들어도 더위가 좀 가시는 기분이 있죠. 무더운 여름 굿모닝 FM도 듣기만 해도 시원한 통 큰 선물 이벤트 들어갑니다. 태사장이 쏜다 쏜다 쏜다. 500번째 문자마다 7만원 상당의 꿀스틱 세트, 그리고 1000번째 문자

구독자마다 1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아 많이 쏩니다. 그리고 만 번째 문자 주인공에게는 100만 원 상당의 크루즈 승선권 준비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샵 8000번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행운의 주인공 될 수 있습니다. 굿모닝 FM이 준비한 이벤트로 시원하게 하루를 열어보자고요.

녹지 말라고 노래하는 동안 빨리 먹어요. 빨리 녹는다니까. 윤종신 팥빙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7월 13일 월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월모닝 월요일 아침 어떠세요 다들? 아 더웠어요. 주말이 너무 더웠어. 시원하게 예, 보내고 싶은데 이제 본격 진짜 한여름.

0: 시작인 것 같습니다. 빙수, 아 진짜 그 사진 찾아보면은 전주의 팥빙수, 비빔빙수 정말 잘 담았어. 아이디어도 좋고 담음새도 좋고 이왕 먹는 거 이렇게 재밌게 예쁘게 먹으면 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어 잠깐만 재채기 나온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작부터 재채기 나왔네요. 자 여러분들 어떤 빙수 드셔보셨는지 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신지현님이 저는 제주도에서 옥동 빙수 먹어봤는데 맛있었어요 후후후후 하셨습니다. 아 요거는 정말 소소한 아이디어로 이렇게 예 그 붕어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걸 잘라가지고 앞쪽 그리고 꼬리 쪽 딱 멀리 해둔 다음에 이제 몸통 쪽에 빙수를 쌓아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니까 요거 그럴싸하네. 맛이 옥돈 맛이 나진 않잖아요. 그죠? 0968번님이 역시 여름엔 빙수 먹어줘야죠. 근데 저는 팥은 별루 과일 빙수파입니다. 어 팥이 별로예요. 팥빙수 무조건 오리지널인데 근데 뭐 기호에 따라서 그죠? 즐길 수만 있으면 여름을 이겨낼 수만 있으면 뭐든 행복입니다. 사랑이죠. 2457번님이 저는 전북 군산에 사는 초등학생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그리고 오늘 12년 만에 재취업에 성공한 직장인입니다. 오늘 첫 출근이고요. 태희님이 저 잘하라고 화이팅 응원해주세요. 그 기운 받고 첫 출근 잘하겠습니다. 무조건 화이팅이죠. 무조건 화이팅이에요. 예, 응원의 선물까지 저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삼, 녹용홍삼 선물 세트 바로 보내드립니다. 기운 내시고 이제 다시 또 사회 일원이 되셔서 제목을 그냥 기분 좋게 파이팅 있게 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선물 더 쏩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렸죠. 굿모닝 가족들을 위한 선물 이벤트 태사장이 쏜다 쏜다 쏜다 오프닝부터 함께하고 있는데 이벤트 8시까지 하겠습니다. 8시까지 1시간 동안 문자로만 해요. 문자로만. 미니는 카운팅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물 못 드려서 문자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500번째 문자마다 7만원 상당의 꿀스틱 세트 준비할 거고요. 1000번째 문자마다 10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드립니다. 그리고 10000번째 문자 주인공이 되시면 100만원 상당의 크루즈 승선권 쏘겠습니다. 전화 연결을 10000번째는 해야 되는데 받으셔야지 드릴 수 있어요. 아니면 다음분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자 문자로만 한다고 했어요. 문자 번호는 샵 8000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어요.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 또 저희가 선물 쏘고 있기는 합니다. 022056으로 번호가 뜨면요.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거든요. 그러면 스팸 아니니까 받으시고 굿모닝 FM태입니다 들어요 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인증까지 해주셔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선물 또 보내드립니다. 아 청취율 조사 너무 자주 해. 그냥 편하게 즐기고 싶은데 올랐으면 좋겠다. 양가적인 감정이 있지만 늘 하던 대로 2시간 여러분들하고 파이팅 있게 갑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재영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최기찬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월요일 4부 유행본부 전민기 유행사무총장님과 요즘 대한민국을 휩쓴 유행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것 다 좋아요. 말머리에 어, 그 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반만 맞히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KB국민은행, GS건설, SK케미칼, 키움증권,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3일제약, 이카운트, 에어비앤비, 노무법인 폐, 베스트슬립, 유엔 난민기구와 함께합니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

0: 하이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2: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지긋지긋 무조맨.
8: 티 어실 원스야.
7: 따

0: 미세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7시 12분 13분 딱 지났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6: 네, 테디 월머님. 경북 지역에 부모님이나 가족이 계신 분들은 시원한 빙수 한 그릇 배달로 보내드리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어제 경북 경산 포항에는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성월입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푹푹 찌는 더위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산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역이 폭염특보 내려져 있고요.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이 열대야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28도, 체감온도가 벌써 29.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의 자외선 지수는 위험 단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대전 35도, 경산, 포항 37도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오늘 중부와 전북 지역으로는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스피드를 뽐내보는 이 시간 월요일에 만나볼 퀴즈. 재빠른 눈치가 필요한 노래 1초 듣고 제목 맞히기. 지금부터 어떤 노래 1초 들려드릴 겁니다. 시작 부분일 수도 있고 중간 부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 들으시고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집중하면 들려요. 긴장을 올리기 위해서 신의 영역 선착순 1등부터 뽑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는 부침요리면과 사홍원에서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보내실 건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예요. 문제 나가거든요. 자, 집중해 주시면 들립니다. 자, 노래 1초 들려주세요. 아, 1초도 안 됐잖아요, 이건. 어, 민영 PD. 1초도 안 됐잖아요. 1초도 안 됐어. 아시겠어요, 여러분? 정답을 지금 보내주고 계신데, 어, 이렇게만 듣고 안다고? 와, 대단합니다. 여러분 대단하고 제일 먼저 보낸 이분 진짜 대단해요. 문자에서 신의 영역 나왔습니다. 문자번호 8458번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와, 이게 들렸다고? 자, 선착순 1등은 이미 끝났습니다. 하지만 선착순 아닌 5분 더 뽑을 겁니다. 행운 영역 10개요. 노래 완곡으로 띄워드릴 동안 제목 계속 보내주시면 됩니다. 5분 선정이 되면요. 아메리카노 바로 쏘겠습니다. 선미 씨의 노래였거든요. 듣고 올게요.

하시나? 로테이션 퀴즈 정답송 듣고 왔어요. 노래 1초 듣고 제목 맞히기. 정답은 바로 선미의 가시나였습니다. 선미 씨는 이 가시나를 비롯해서 주인공 사이렌, 열이 올라요 등등 독보적인 선미팝이라는 장르를 만들어냈죠. 이번 주 수요일 몽환적인 여름 감성으로 또 컴백을 한다고 하니까 선미 씨의 썸머송 또 어떤 컨셉인가 기대 많이 되네요. 자, 정답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진 정답 가시나. 아, 들렸는데 지하철에 껴있어가지고 손이 느렸어요 했지만 행운 영역에 당첨되셨습니다. 0736번님이 정답 가시나. 와, 이 더위 언제 가시나. 예, 이제 와가지고요 좀 기다려야 돼요. 즐깁시다. 피할 수 없으면 그렇죠, 즐겨야죠. 자,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아메리카노 쏘겠습니다. 그리고 또 쏴야죠. 태사장이 쏜다 쏜다 쏜다. 500번째 문자 도착했습니다. 0234번님 안녕하세요. 저도 이렇게 문자를 보내네요. 속물인가 봐요. 선물 꼭 받고 싶습니다. 태희 화이팅입니다. 와, 저 500번째 문자에 정확하게 선물을 노려서 쓴 문자가 오랜만에 당첨이 됐습니다. 아하, 새싹 문자거든요. 오늘 처음 보냈는데 당첨이 됐어. 꿀 스틱 세트 드립니다. 8시까지 1시간 동안 계속 할 거거든요. 500번째, 1000번째 문자 주인공들한테 선물 쏘고요. 10,000번째 당첨자에게는 크루즈 승선권 바로 쏩니다. 문자 계속 도전해 주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에요.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 끝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의 공연.

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grooving? I'm moving. When I go. 봄봄봄.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가 되면요, 스몰톡 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스몰 간식을 쏩니다. 보내실 곳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어요. 그리고 미니는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7922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절로에서 다섯 커플 탄생한 거 봄. 테디 역대급 경쟁률이었던 나는 절로 낙상사 편에서 무려 다섯 커플이나 탄생했대요. 여기 매칭률이 웬만한 결혼정보회사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오, 나는 절로가 뭐냐면요, 낙상사에서 이제 했는데 지원자가 4,000명이 넘었다고 전해드린 적 있죠. 그 경쟁률 뚫고 뽑힌 20명 참가자 사이에서, 그러니까 10명 10명 예, 10쌍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서 다섯 커플. 그러니까 반 정도는 짝을 찾았습니다. 와, 여기는 비결이 뭘까? 예, 여기 MC도 있잖아요. 스님이 MC일 것 같은데 물어보고 싶다. 어떻게 하는 건지, 프로그램 어떻게 짜는지. 여기 PD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지 스님인가? 7922번님 막대 과자 드립니다. 좀 편안한 마음이라서 그런가. 2888님 리센가 카라의 프리티걸 리메이크한 거 봄? 디디, 프리티걸이 벌써 18년 전 노래래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되게 최신곡 리메이크한다 이랬는데 진짜 충격입니다 하셨는데, 예, 진짜 오래됐어요. 카라의 프리티걸이 2008년에 발매된 곡이에요. 2008년이 사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흘렀습니다. 옛날에 빅뱅이 이문세씨 붉은 노을 리메이크를 했었는데 요때도 두 곡이 20년 차이였거든요. 아, 요거는 근데 좀 차이가 느껴졌었어. 네, 리센느와 카라는 18년 차이가 있는지 몰라서 좀 충격인 것 같습니다. 2888번님 사탕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어제 본 이슈 계속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리센느 버전의 프리티걸 듣고 올게요.

1위부터 4위까지 나란히 올라왔습니다. 순서대로 프랑스, 아르헨티나, 스위스, 잉글랜드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새벽에 프랑스와 스페인의 경기로 시작하는데요. 어느 팀을 응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후후후. 2인 팀 우리 팀. 네, 아 진짜 1위부터 4위까지 이렇게 올라올 줄 몰랐어. 대단합니다. 재밌어. 그리고 4020번님 마지막까지 즐기십시오. 우동맛 라면 드립니다. 3996번님 투머치 토커로 유명한 배우 윤경호 오늘 13시간 무건수행 들어간다는 소식 봄. 드라마 김부장 시청률이 13%를 넘으면 13시간 동안 무건수행 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는데요. 20%까지 넘으면서 빼도 박도 못하게 지키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무건수행 사인회를 연다고 하는데요. 팬들이랑 수다 못 들어서 슬프겠어요. 와, 이 진짜 너무 괴롭히시는 거 아니에요? 3996번님 콘 아이스크림 드립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0778님이 항상 조용히 듣다 문자 보내요. 그 이유는 제게도 청취율 조사 전화가 와서 태희님을 콕 선택했거든요. 저는 교사인데 시험 끝나고 성적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이 많아요. 학생들 힘내라고 해주세요 하시면서 인증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 학생들에게도 제가 파이팅 전합니다. 여러분 성적 괜찮아 해낼 수 있어. 파이팅! 선물 보내드리면서 광고 듣고 올게요.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6: 네 테디, 오늘도 일찍부터 많이 밀린 월요일입니다. 지금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지체인데요. 1시간 5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도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반대강 서쪽으로도 두 길 다 구리 암사대교 이전부터 반포대교까지는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나마 내부 순환로가 좀 덜 밀리는데요. 성수 쪽으로는 송치문 터널 일대, 성산 쪽은 정릉과 홍제동 일대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수도권 제1순환도로는 서하남 부근 5차로에 사고 있는데요. 광암 터널에서 서하남 쪽으로 지체입니다. 일산 쪽은 장수에서 서운까지, 판교 쪽은 계양에서 송내, 또 조남 일대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오늘 차들 많습니다. 안산에서 순산터널까지, 이후로 용담터널에서 화성휴게소까지는 15km 구간 어렵게 지납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문자 도착을 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1: 네, 0173번님인데요. 주말에 저희 아파트 불러서 친정으로 피신해 있어요. 위로 좀 해주세요. 유유. 네, 이분께는 화장품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니, 아파트에 불이 났다고요? 이게 축하를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1: 그러니까요.
0: 어떡해요. 그 아파트 빨리 좀 화재 진압도 잘하고 회복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의 선물이네요.
1: 네.
0: 예, 위로의 선물이에요. 네, 나쁜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요. 예? 이벤트는 8시까지 계속됩니다. 500번째, 1000번째 문자의 주인공에게 선물 드릴 거고요. 10000번째 당첨자에게는 크루즈 승선권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계속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샵 8000번입니다.
0: 예, 도전 계속 문자로 해주시고요. 자, 깨알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달 월급 받고 왜 조금 줄어들었지? 놀라지 마세요. 7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가 오른다고 합니다.
0: 보험료가 또 오르는군요. 설명 자세히 해주시죠.
1: 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국민연금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했는데요. 상한액은 월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또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각각 올라갑니다. 이에 따라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건 월 637만 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 가입자인데요. 예를 들어서 월급이 700만 원인 사람의 경우에는 원래는 상한액인 637만 원까지만 보험료를 계산했지만 7월부터는 659만 원까지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험료율도 기존 9%에서 9.5%로 오르면서 월 보험료는 약 2만 900원이 늘어난다고 해요.
0: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생각보다 아주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늘기는 늘었어.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겠어요.
1: 네, 반면 전체 가입자의 약 86%를 차지하는 월소득 41만 원에서 637만 원 사이 가입자는 보험료율이 오른 만큼만 보험료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다만 부담이 커지는 대신 노후에 받는 연금도 함께 늘어납니다. 올해부터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41.5%에서 43%로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결국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도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0: 예, 당장은 부담이 조금 늘는 게 사실이지만 노후를 위한 우리 모두의 투자라고 생각해볼까요?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사람이 사상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크게 늘었다고 해요.
0: 네,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육아휴직 중인 아빠 많아요.
1: 진짜 많아요.
0: 네, 많아요.
1: 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가운데 남성의 비중은 40%에 육박했는데요. 정부가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는 제도를 도입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한 데 이어서 대체 인력 지원도 확대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제는 아빠가 육아를 하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고요. 우리 사회에 점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거죠.
0: 네, 이런 점이 이제 긍정적인 변화이죠.
1: 네, 맞습니다. 정부는 이런 흐름에 맞춰서 하반기에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를 더 확대할 계획인데요. 예. 다음 달 20일부터는 1, 2주만 사용하는 단기 육아휴직도 가능해집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어린이집이나 학교가 쉬는 등 잠깐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단기 육아휴직을 연 1회 사용할 수가 있고요. 1주만 쓰더라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9월부터는 배우자의 유산 및 사산휴가가 확대되고요. 이 출산 후에만 쓸 수 있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도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0: 예,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가 계속 늘어나면 좋겠어요.
1: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도로 곳곳에 포트홀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요. 운전자분들은 평소보다 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0: 포트홀이라고 하면 도로에 이제 구멍 생기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1: 네, 맞아요. 이 포트홀은 눈이나 비로 인해 생긴 균열이 점차 커지면서 아스팔트 도로에 구멍이 생기는 현상인데요. 비가 많이 오는 7,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만약 차량이 고속으로 달리다가 포트홀을 밟으면 타이어나 휠이 손상될 수 있고요. 오토바이나 자전거는 전복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커서요. 도로 위의 지뢰라고도 불립니다.
0: 아, 도로 위의 지뢰 무섭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더 위험해요.
1: 네, 이 포트홀은 특히 비가 오면 빗물에 가려져서 운전

0: 듣다 보면 늘어나는 깨알 상식들.
1: 귀에 쏙 머리에 탁 깨알 뉴스.
0: 민자영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어서 와요. 오늘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500번째, 1000번째 문자마다 태사장이 쏜다 쏜다 쏜다.

0: 혼자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장마철에는 특히 더 제한 속도를 지키고 평소보다 차간 거리를 넓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포트홀을 발견했다면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갑자기 꺾기보다는 속도를 천천히 줄이면서 가능한 한 직진 상태로 지나가는 것이 안전하고요. 만약에 포트홀 때문에 차량이 파손됐다면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뒤 도로관리기관에 신고하면요. 이 관리 소홀 여부에 따라서 보상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이번 주에 또 장마 소식이 있어요. 도로 상태 잘 살피면서 우리 안전운전 하자고요.
0: 네, 8964번님이 물가도 오르고 보험료도 오르는데 내 월급은 언제 오르나.
1: 아, 그러니까. 5175번님이 육아휴직 지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빠든 엄마든 아이와 보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더 많아지길.
0: 네, 저도 바라겠습니다. 예. 6018번님은 드디어 저도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어요. 오. 금요일에 통화하고 주말 내내 이 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태희 1등 가자.
1: 아, 감사합니다. 또 인증사진 보내주셨는데 선물 보내드릴 겁니다. 깨알 뉴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밤만 맞춰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할 겁니다. 세정의 워닝 흐르고 있네요. 이 노래 들으면서 민정 리포터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밤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반반. 더위에 지친 요즘 에어컨처럼 시원하게 정답을 외쳐줄 참가자를 기다리는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요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성공인데 성공하시면 치킨에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자, 오늘 신청 사연부터 바로 만나봅니다. 강서구에서 안산 반도체 회사 출퇴근 중인 유찬규입니다. 매일이 힘들어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500번째 문자 당첨되고 싶어요. 하시면서 바라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당첨이 됐습니다. 도전자 들어오세요.
1: 예, 밥 먹고 치킨도 먹자. 바라바라 바라바.
0: 안녕하세요. 예.
1: 안녕하세요.
0: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저 강서구에서 안산까지 매일 출퇴근하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 유찬규라고 합니다.
0: 어머어머, 아, 결혼 앞두고 있어요?
1: 예, 이번 11월에 마포구에서 결혼합니다.
0: 축하드립니다.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1: 감사합니다.
0: 연애는 얼마나 하셨는데요?
1: 연애는 한 3년 했습니다.
0: 어이고, 프로포즈 그럼 하셨어요?
1: 아, 프로포즈 했어야 되는데 아직
0: 안 했어? 아직 뭐,
1: 저 목걸이만 선물했습니다.
0: 어, 그것도 프로포즈일 수 있지. 11월이면은 뭐 아직 남았으니까 오늘 뭐 퀴즈 성공해가지고 또 음성 편지 예. 남기면 그것도 아주 멋진 프로포즈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1: 아, 네, 알겠습니다.
0: 아, 잠깐만, 반도체 회사 다니면은 어, 뭐 최고의 신랑감 아니에요 요즘?
1: 아,
0: 오, 핫한데 월급이 좀 많이 올랐나요? 어때요?
1: 월급은 그대로 오네요.
0: 두둔. 만족하는 편이에요. 더 받았으면 좋겠어요. 뭐 당연한 질문이지만. 아,
1: 저 더 받고 싶죠 항상.
0: 그렇지, 그렇지. 힘든 점, 제일 힘든 게 뭐 때문에 힘들어요?
1: 아, 제가 그 안전 팀에 있는데 예. 항상 그 민원 받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 안전을 책임지는 게 좀 힘든 것 같습니다.
0: 아, 늘 맞아요. 늘 가장 예민하게 챙겨야 되는 부분이니까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닐 것 같긴 합니다.
1: 네.
0: 아, 반반한 퀴즈 그리고 500번째 문자 둘 중에 하나만 당첨될 수 있다면 뭐 선택하시겠어요?
1: 아,
0: 하나만.
1: 당연히 반반한 퀴즈.
0: 나이스. 창규님 네. 좋다. 예. 좋아. 우리 성공해가지고 치킨 받읍시다. 네.
1: 알겠습니다.
0: 좋습니다.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행운의 시간 77초이고 모르는 문제 빨리 패스하세요. 그래야 다시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1: 알겠습니다.
0: 화이팅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1: 화이팅.
0: 좋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빼기를 하자. 빼기를 하자. 15 빼기 7은
1: 8입니다.
0: 속담이에요. 가뭄에 이것 나듯 한다에서 이것은
1: 가뭄에 콩나도 탄다?
0: 수박을 영어로 하면?
1: 워터멜론?
0: 이 노래를 부른 그룹은? 알잖아 너를 이토록 사랑하며 기다린 나를.
1: 아, 그 아는데? 아, 아 패스 일단.
0: 아오, 경포, 안목, 주문진 해수욕장이 있는 도시는?
1: 강릉?
0: 초원이 다리는 백만불짜리 다리. 이 대사가 나온 조승우 주연의 영화 제목은?
1: 마라톤?
0: 사자성어입니다. 나라는 부유하고 군대는 강력함. 부국?
1: 부국 강병?
0: 한국 프로야구 1군 야구장 중에서 올해를 끝으로 없어지는 야구장은?
1: 어, 올해 끝으로? 뭐를? 패스.
0: 연산군이 폐위되고 즉위한 조선의 제11대 왕은?
1: 연산군 폐위되고? 아, 그 누구였지? 선종가? 아, 패스.
0: 외식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직장인들 점심값 지출이 부담 커지는 현상이에요. 런치?
1: 런치 세트? 아, 모르겠어요.
0: 아, 패스. 알잖아 너를 이토라. 아, 이렇게 77초가 끝났습니다. 잘 풀었어요. 문제

0: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10문제 중에 6문제 맞으셔서 성공하셨습니다.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치킨 앤 콜라 세트까지 획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답 알려드릴게요. 이 네. 그럼 몰라요. 알잖아 너를 이토록.
1: 아 풀이다.
0: 아니거든. 아니야. 아 쿨 맞아요. 쿨.
1: 아, 네.
0: 쿨. 그리고 한국 프로야구 1군 야구장 중에 올해를 끝으로 없어지는 야구장은 잠실 네. 야구장이었어요.
1: 아
0: 그리고
1: 잠시구나.
0: 예 서울 종합 운동장 야구장이었습니다. 아. 연상군이 폐위되고 즉위한 11대 왕은 중종이었고요.
1: 아.
0: 외식 물가가 오르면서 점심값 지출 부담이 커지는 현상을 런치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1: 아,
0: 아 하지만 네. 문제 어려웠는데 잘 풀어주셔서 성공하셨어요.
1: 챙기님. 예.
0: 아 멋졌습니다.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네. 하시죠.
1: 아 이번에 11월 7일에 결혼했는데 프로포즈 못했다 미안하고.
0: 지금 하면 되잖아요 지금.
1: 아 그 지민아 사랑한다. 나랑 그... 결혼해줘서 고마워.
0: 아 지민 그리고 찬규 아 아름다운 진짜 부부가 탄생을 하는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준비 잘 하시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싸우지 말고요.
1: 아, 네.
0: 행복 행운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마라톤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대한민국 역대 마라톤 1위 기록은요, 2000년 도쿄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이 선수가 세운 2시간 7분 20초입니다.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던 이 선수 누구일까요? 주관식이에요. 프랑스어로 힌트를 드릴까요? 봉즈르. 정답 보내주십시오. 아, 선수님 죄송해요. 힌트를 드리다 보니까. 문자 샵 8000번, 짧은 걸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태사장이 쏜다 이벤트 1500번째 문자 도착을 했거든요. 1242번님, 테디, 출근길마다 함께하는 굿모닝 FM이 제 하루의 비타민입니다. 바쁜 아침에 테디 목소리와 좋은 음악 들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오늘도 많은 분들의 출근길 따뜻하게 밝혀주세요 하셨는데, 이분께 꿀스틱 세트 드립니다. 8시까지 계속하겠습니다. 아, 문자가 생각보다 저희 막 2만 번 채울 때도 있었거든요. 그냥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 문자가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보내시면 될 것 같아. 2000번째 문자까지도 아직 뭐 조금 남았어요. 자, 500번째, 1000번째 문자 주인공들에게 선물 보내드립니다. 만번째 당첨자 오늘 나올까? 크루즈 승선권 100만원 상당이에요. 이거 준비하겠습니다. 문자로 계속 이벤트 도전해 주십시오.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어요. SES의 달리기 듣고 와서 덤덤한 퀴즈 정답자도 발표합니다.

0: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4: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5: 짧은 아침을 씹어 먹자. 굿모닝 FM 태입니다.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마라톤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선수 정답은 바로 이봉주였습니다. 조명성님이 이봉주 요즘 마라톤 시작했어요. 충남 예산의 이봉주가 될 겁니다. 하하하하. 화이팅 화이팅. 선수 하실 거예요? 7238번님이 정답 이봉주. 오늘 출근길엔 비가 와서 안 더운데 너무 피곤해요. 흉흉 하셨는데 어떻게 토닥토닥.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멀티비타민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성호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태사장이 쏜다 쏜다 쏜다 2000번째 2500번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말씀드리니까 또 도전을 갑자기 또 해주셔가지고 쫙쫙 늘고 있습니다. 7336번님이 눈 한쪽이 심하게 부은 상태로 라디오 들으면서 병원 가는 중입니다. 너무 아프지만 테디 목소리 들으며 즐거운 월요일 시작입니다 하셨는데 이거 어떡해요. 왜 부었어? 왜? 다리 끼났나? 빨리 회복하시고요. 화장품 세트 드립니다. 1216번님 출근하면서 차 안에서 듣다가 집에서 들으니까 새롭습니다. 출근은 안 해도 집에서 열심히 들을게요. 집에선 아이들과 함께해요 하시면서 처음 보내주셨어요. 새싹 문자였습니다. 환영해요. 2500번째 당첨자였는데 이분께 꿀스틱 세트 드립니다. 이벤트 8시까지 계속돼요. 얼마 안 남았거든요. 500번째 1000번째 문자 주인공들에게 선물 보내드립니다. 꿀스틱 세트 화장품 세트 보내드릴 거예요. 문자로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김선님이 테이 안녕하세요. 강동 구민인데 지난 주말에 초삼 아이와 테이 미니 콘서트 관람했어요. 아이가 등굣길 테이 라디오 들어야 한다고 차 타자마자 라디오 켜달라고 하네요. 등굣길이 즐겁기를 은서야 사랑해 하셨는데 나도 사랑합니다. 은서 사랑한다. 강동구에서 하는 한여름밤의 콘서트 또 했거든요. 밤이었는데도 더웠어. 더운데 발라드 초청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즐거웠습니다. 우리 모두 신났어. 너무너무 신났어. 자, 여러분들 태사장이 쏜다 쏜다 쏜다 8시까지만 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5분 남았어요. 도전해주세요. 잠시 후에 3부로 돌아올게요.
6: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캐롤라인 폴이란 미국 작가 얘기인데요. 직장 생활을 하다 작가를 시작한 초창기 집 식탁이나 한적한 카페에서 여유롭게 글을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해보니 이상하게 잘 써지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여러 작가들이 단골로 모이는 카페로 옮겨봤는데 오라 진도가 쭉쭉 나갔고 그때 깨달았답니다. 글은 혼자 쓰되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 써야 하는구나. 앞뒤 옆에서 다 쓰는데 나만 가만히 있을 소냐? 글쓰기 말고 다른 일도 원리는 같겠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4: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저는 청량리에 살고 있는 정민이 아빠 오준엽이라고 합니다. 전자담배 개발하는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할 때 이제 아기를 등하원을 하고 있고, 저희 회사 복지로 1층에 어린이집이 있어가지고 제가 육아를 조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들 둘이 있습니다. 이 사회에 조금 필요한 리더처럼 이렇게 키우고 싶은 게 제 바람이거든요. 제가 정민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고들정의 오날민이거든요. 모든 사람한테 이제 곱고 온화하게 잘 지내라 이런 뜻이었고, 지금처럼 항상 웃는 스마일맨으로 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다짐, 두 아들에게 버팀목이 되는 든든한 아빠가 되자. 여러분 모두 have a good day.

0: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문을 열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글쎄요. 고들정의 오날민 해서 정민이 온화하게 모든 사람에게 곱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다정하게 따뜻하게는 정말 수많은 고뇌와 아픔과 차가움과 시련과 고통을 다 이겨낸 뒤에 오는 그 단단함 속에서 따뜻하고 다정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정말 멋진 어른으로 아들들이 잘 자랄 것 같아요. 자, 아이들이 항상 웃는 날은 어른들이 만들어야겠죠. 예, 스마일 할 수 있게끔 우리들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일을 다 잘 해보자고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아버지이신 것 같습니다. 멋지십니다. 굿모닝 굿 메시지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 메시지 게시판이 있어요. 그곳에 쓰셔주셔도 좋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신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뭘 하는지 어떤 이야기 남기고 싶으신지 남겨주시면 굿모닝 FM 제작진이 찾아가서 또 고음질로 여러분들 목소리를 담아보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해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 유의. 굿모닝 FM을 대표하는 명창입니다. 명창 휘돌이 MBC 이휘준 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0: 명창. 아, 진짜 명창. 네. 전문으로 배운 티가 났어.
1: 아,
0: 음감이 아닙니다. 일단 너무 좋아요.
1: 아, 잠깐. 그 송아지처럼 벌벌 떨었다고 옆에서 민영 PD가 얘기하더라고요.
0: 예, 민영 PD는 예. 그때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 집에 가서 이제 무흐즈로 다시 봤대요.
1: 왜 그래?
0: 다시 찾아봤대. 너무 좋아서.
1: 왜 그러는 거야?
0: 그래서 휘준 아나운서가 네. 예, 막 태어난 송아지 같았다. 그런 감상평을 남겼는데 주변 분들 혹시 들으신 분들 있나요?
1: 기대를 안 해서 놀랐다. 뭐 이런 반응. 이제 여진 작가였나요? 누가 아나운서 할 때보다 낫다. 이런.
0: 아, 여진 작가는 진짜
1: 누구였지?
0: 여진 작가는 예. 진짜 너무 다정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예.
1: 예.
0: 아, 노래 너무 잘했어. 웬만하면 제가 후렴을 한 번씩 부르려고 그랬거든. 네. 근데 첫 번째 후렴 듣자마자 아, 휘준이가 후렴 불러야겠다.
1: 아유, 아니야.
0: 하면서 코러스만 했습니다.
1: 우리 또 좋은 MSG를 쳐주셔가지고 아유. 제가 화음을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0: 아유, 감사합니다.
1: 가수는 가수입니다.
0: 자, 언어 유희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그 전에 네. 이벤트 태 사장이 쏜다 쏜다 쏜다 이벤트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8시까지라서 이제 마감이 됐어요. 네. 3000번째, 3500번째, 4000번째 문자까지 딱 도착했어.
1: 네.
0: 소개해 주시죠.
1: 네. 2036번님. 10년째 잘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0년은 더 들을 것 같아요. 라고 근데 새싹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0: 10년 만에 처음 문자 보냈어. 문자를 전화번호를 네. 바꿨겠지.
1: 근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0: 전화번호를 세싹. 바꿨을 거야. 10년 동안 처음은 아닐 것 같고.
1: 그쵸, 그쵸.
0: 야, 네. 이분께 화장품 세트 드립니다. 또 알려주시죠.
1: 네, 2122번님. 테디, 오늘 동생이 중요한 수술 앞두고 있어서요. 무사히 무탈이 잘 끝나길 바라줘요. 이렇게 아오. 보내주셨어요.
0: 예, 분명히 잘 끝날 겁니다.
1: 진짜, 진짜.
0: 예, 얼른 회복할 겁니다. 네. 3500번째 당첨자였는데 꿀스틱 세트 드립니다.
1: 오, 축하드립니다.
0: 마지막 3000번째 네. 가시죠.
1: 1478번님. 매일 아침 테디와 시작하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행복한 아침 열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또 이분도 새싹이에요.
0: 세상 문자입니다. 아, 화장품 세트 드립니다. 오! 오늘 화장품 세트 심플한 거 줬어요. 피부에 깔끔해지라고 깔끔한 효과음으로 갔습니다.
1: 네.
0: 자, 이번 주까지 태 사장이 쏜다 쏜다 쏜다 저희 불시에 또 시작하겠습니다. 언제 네. 찾아올지 모르니까 대기 타주시고요. 굿모닝 FM과 매일매일 함께해 주시면 행운의 주인공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언어 유희 들어가 볼까요?
1: 네. 오늘 역시 평소에 헷갈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오늘 유희할 우리말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0: Let's go. 자, 거기 이 휘돌이. 에헤, 저 누가 수업 시간에 조냐. 자, 이 휘돌이 칠판 옆에 나가서 두 손 들고 다 벌 쓰고 있어. 저쪽.
1: 터덜터덜터덜. 아, 벌을 쓰라고 하셨으니까 분필을 들고 벌.
0: 뭐야?
1: 벌.
0: 이 휘돌이. 허허, 지금 쌤이랑 장난하나?
1: 아, 왜요? 아니, 쌤이 벌 쓰고 있으라면서요.

0: 아이고. 네, 그러니까 내 뭐래 너. 국어 시간에 졸지 말라 했제. 벌쓰다, 벌서다, 둘 다 서서 벌을 받을 때 쓰는 표현이다 이 녀석아.
1: 이제 진짜 저 진짜 안 좋을 테니까 한 번 봐주시면 안 돼요? 아 진짜
0: 진짜야
1: 아 진짜
0: 진짜야
1: 진짜 약속 도장
0: 복사
1: 어 나 아닌데
0: 누가 저 이휘순이 너도 나와서 수업하는 동안 벌 쓰고 있어
2: 아 벌을 쓰라고 하셨으니까 벌
0: 스탑 이것들이 진짜 둘 다 뒤로 가서 벌 서고 있어. 아! 벌 서고 있어. 그래. 아! 벌 서라.
1: 세요.
0: 잘한다. 아수라 백작 같았어. 아수라 백작 같았어.
1: 점점 어려워지네, 진짜.
0: 난도가 이렇게 높아가네요. 아,
1: 미치겠다, 진짜. 예. 자, 오늘 우리가 유해 우리 말. 벌 서다. 벌 쓰다입니다. 오늘 상황극에서 선생님이 벌 쓰고 있어. 라고 하자 갑자기 이제 칠판에 휘돌이가 벌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0: 진짜 와 너무 얄밉다. 너무 얄미워.
1: 야 이거 환장합니다 진짜. 자 벌 쓰다 벌 서다 둘 다 선생님 말씀대로 표준어가 맞아요.
0: 야 그래요. 네. 벌 쓰다도 맞구나.
1: 붙여서 쓰시면 됩니다. 이것도 벌 쓰다 벌 서다. 근데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벌 쓰다가 벌 서다보다 좀 더 넓은 의미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1: 네. 벌 쓰다는 잘못을 해서 벌을 받는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뭐 앉아서 손을 들거나 뭐 생각하는 의자에 앉는 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벌을 통틀어서 벌 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벌 서다는 말 그대로 일정한 곳에 서서 벌을 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0: 아하.
1: 그래가지고 상황극에서 두 손을 들고 서 있는 벌을 받는다면 벌 서도 맞고 벌 쓰도 맞고 둘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0: 그렇네, 네. 그렇네. 그럼 무릎 꿇고 벌 서고 있어는 안 되는 거네. 그럼 무릎을 꿇어서 앉은 거니까. 그럼 벌 쓰는 거네.
1: 그렇죠, 그렇죠.
0: 그거 그 차이잖아요.
1: 네, 좀 넓은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그러니까, 좋을 것 같아요.
0: 벌 쓰는 거, 엎드려 받쳐 네. 하는 것도 벌 쓰다.
1: 네, 네.
0: 그럼 벌 서다는 아니고.
1: 네.
0: 무슨 차이?
1: 그냥 사실 크게 잘 모르겠어요.
0: 근데 저도. 뭐 이렇게 구분하면서 외우는 거죠.
1: 그렇죠, 예. 그렇죠. 둘 다 된다.
0: 유의해서 예.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윤상빈님이 휘돌이의 휘순이까지 월급 두 배로 받으세요. 아셨습니다.
1: 안 줘요.
0: 네.
1: 예.
0: 심지어 저희 코너는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1: 네.
0: 예. 회당 회차로 드리고요.
1: 예.
0: 시간별로 체크가 되나?
1: 네, 그 회차별로 식비로 이렇게 쓸 수 있게
0: 식비로,
1: 예. 예, 식비로 주십니다. 식비 카드로 이렇게 긁을 그렇지, 수 있는 그렇지, 그런 그렇지. 포인트처럼
0: 그런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1: 중요합니다.
0: 휴준 안에서 보내드립니다. 다음 주에 못 볼 수도 있습니다. 휴준 안에서 보내드리면서
1: 네.
0: 청하의 벌써 12시 아니죠 벌써 12시 띄워드립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1: 안녕.

0: 12시.
1: 정아, 벌써 12시 듣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고요. 월요일 4부 유행본부 드디어 해외에서 돌아오셨습니다. 전민기 유행사무총장님과 대한민국을 강타한 유행 무엇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가마치 통닭,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IS 동서,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제주항공, 빙그레, 주식회사 워킷, 현대자동차, 서울우유협동조합, 경기주택도시공사, 영월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합니다.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여러분, 저 했어요. 짐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1: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짐특가 이벤트.
2: 편도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1: 7월 7일부터 14일까지
2: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1: 제주항공
2: 짐.
3: 8시 16분 18초 19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4: 네, 밖에 잠깐만 서 있어도 벌 쐬는 기분 들겠는데요. 오늘도 전국 대부분 한증막 날씨 이어지겠고요. 오늘도 경북 지역이 가장 덥겠습니다. 오늘도 당신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두 개의 고기압에 덥고 습한 남서풍이 불고 있고요. 여기에 지형적인 영향으로 경북 지역은 오늘도 3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 열대야주의보 계속되고

보이고요. 현재 기온은 남부지방과 서울, 경기 남부의 체감온도가 벌써 30도 가까이 올라 있습니다. 낮에는 자외선 지수가 위험 단계까지 치솟는 곳들이 많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강릉 36도, 대전 3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 곳곳으로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내일 밤 중부지방 중심으로 강하게 쏟아지겠고 이 비와 함께 수요일부터는 폭염이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최기찬입니다.
0: 예, 주말 잘 보내셨죠?
1: 주말 잘 보내고 잘 쉬었습니다.
0: 예, 예. 오, 잘 쉬는 얼굴 같아요.
1: 네.
0: 부럽습니다.
1: 아, 예.
0: 예. 이번 주는 그럼 좀 파이팅 있게 잘 부탁드립니다.
1: 아, 네, 알겠습니다.
0: 자, 월요일 키워드에서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폭우와 폭염, 두 번째 키워드는 화려한 대비, 마지막으로는 미국과 이란입니다.
0: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폭염과 폭우입니다.
0: 지난주에 이제 중부지방에 물폭탄 쏟아졌어요. 그리고 주말 진짜 더웠습니다. 날씨가 너무 오락가락하는 느낌이에요.
1: 맞습니다. 이제 지난주는 이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큰 피해가 있었는데요. 차가 침수되기도 했고요. 시설도 450건 이상 피해를 받았습니다. 또 이제 500세대 800명 가까이가 임시 대피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비가 그치자마자 이번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또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경북 경산과 포항에는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까지 발령이 됐습니다.
0: 예,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기존 폭염 경보보다 얼마나 더 위험한 거죠?
1: 이게 폭염 중대경보는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 기온 39도 이상이 하루만 예보돼도 내려지는 최상위 폭염특보인데요. 건강한 사람에게도 온열질환이나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실제로 이제 경북 경산의 낮 최고 기온은 39.9도까지 치솟기도 했는데요. 기상청은 폭염 중대경보는 단순히 날씨가 매우 덥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밝히면서 건강한 사람에게도 온열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의미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0: 예, 폭우가 지나간 직후에 이렇게 기록적인 폭염이 찾아온 이유 뭘까요?
1: 이게 우리나라 상공을 두 개의 고기압이 이중으로 덮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지상에서 이제 고도 약 5km까지는 북태평양 고기압, 그보다 높은 고도에는 티베트 고기압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덥고 습한 남서풍까지 불어오면서 체감 온도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0: 예, 폭염이 심할 때는 건강 관리에 진짜 신경을 써야 되죠.
1: 맞습니다. 이제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신체는 이를 조절하기 위해 땀을 배출하고 혈관을 확장시키는데요. 이러한 조절 기능이 과도하게 작동을 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온열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이 있는데요. 증상이 심하거나 열사병이 의심이 되면 즉시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아야 되고요. 예방을 위해서는 갈증을 느끼기 전부터 평소보다 물을 좀 자주 마시고 통기성이 좋은 가벼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0: 예. 폭우가 쏟아지다가 곧바로 폭염이 찾아오고 있는 만큼 날씨 정보 그리고 건강 상태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화려한 대비입니다.
0: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했죠. 첫날부터 성적이 좋았는데 소식 전해주시죠.
1: SK하이닉스가 지난주죠. 나스닥에 입성을 했는데요. 첫날인 지난 10일 168.49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건 이제 공모가보다 13.1% 높은 수준인데요. 이를 원화로 환산을 하면 국내 주식 한 주당 약 252만 8천 원으로 같은 날 국내 종가보다 약 16% 높은 가격입니다.
0: 예,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어떻게 상장이 됐죠?
1: 그러니까 ADR을 활용을 한 건데요. 이제 예. 미국 주식 예탁 증서라고 합니다. 이제 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기업 주식을 한국이 아닌 미국 증시에서 쉽게 사업할 수 있도록 만든 뭐 대리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미국 금융기관이 실제 우리나라 기업 주식을 보관을 해두고 그 주식을 대신하는 증서를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0: 예.
1: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발행으로 약 2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조 원을 조달을 했는데요. 이는 스페이스X에 이어 미국 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공모 규모입니다.
0: 예, 그런데 이번 상장이 국내 외환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요?
1: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가 조달한 자금을

0: 주로 국내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인데요. 해외 장비 구매 등 일부를 제외하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청주 첨단 패키징 공장, 반도체 장비 도입 등에 투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달러 공급이 늘어나면 원달러 환율 상승세를 진정시키고 원화 가치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 예,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시장 상장이 환율 안정에도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석이죠.
0: 이게 코로나19 사태 당시에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체결한 통화스와프가 있었는데요. 이 통화스와프의 한도가 600억 달러였거든요.
1: 예.
0: 근데 실제 국내에 공급된 달러는 약 200억 달러 정도였는데 단순 비교는 힘들지만 SK하이닉스가 이번에 조달한 금액이 265억 달러니까 당시에 국내 공급됐던 달러보다 규모가 더 큰 겁니다. 다만 이제 실제 환전은 투자 일정에 맞춰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전히 환율 변동성이 클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1: 그렇군요. SK하이닉스가 미국 증시에서 기업 가치를 인정받는 데에 이어서 국내 외환시장에도 든든한 달러 공급원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마지막 키워드는 미국과 이란입니다.
1: 다시 충돌하고 있어요. 너무 걱정입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0: 양국이 이제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상을 해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약 한 달 만에 다시 전쟁 위기가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공격하거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를 발표하고 미국이 공습을 재개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1: 예.
0: 오늘도요. 미군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미 동부 시간 기준 5시, 우리 기준으로 이제 13일 6시인데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군 통수권자가 지시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결국엔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했다 이런 의미죠.
1: 그러니까요. 양국이 종전 MOU까지 체결을 했었는데 충돌 왜 또 계속되죠?
0: 그러니까 MOU에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고 기뢰 등 군사적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를 두고 이제 미국과 이란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제 미국은 이를 모든 상선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는 그런 조항으로 보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란은 자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배타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인정한 조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제 같은 조항을 두고 미국은 개방을, 이란은 통제권을 강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예.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양국이 MOU 뭐 조항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인가요?
0: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협상이 거의 진전되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양국은 MOU 체결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두고 계속 충돌해 왔는데 실제로 이란은 상선들이 자국 연안을 따라 지정된 항로만 이용해야 된다면서 다른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1: 예, 최근에는 이란이 또다시 상선을 공격을 했고 미국도 대규모 공습으로 또 대응을 했죠.
0: 이게 최근 키프로스 선적 컨테이너선이 이란의 공격을 받아 민간 선원 한 명이 실종이 됐고요. 선박 운항도 불가능해졌습니다. 미국은 이를 이제 MOU 위반으로 규정하고 이란의 미사일, 드론 기지와 해군 시설 등 군사 목표물 약 140곳을 타격을 했는데요. 이란산 원유 제재를 복원하고 이란 최고 지도자의 자금 조달책도 추가로 제재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미국과 이란 다시 전면전 생각도 하기 싫은데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0: 가능성은 있는데 다만 좀 양국 모두 전면전은 부담스럽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미국은 이제 유가 급등과 지상군 투입 여부가 좀 부담이고요. 이란은 이제 MOU 체제를 포기를 하고 전쟁을 다시 시작해서 얻을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 최대 고비가 좀 될 전망인데 카타르와 파키스탄 등 중재국들이 또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을 두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오늘 미국과 이란이 다시 부딪히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두 나라의 갈등이지만 피해는 또 국제사회가 모두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 한 줄은요. 또다시 인질이 된 호르무즈 이렇게 하겠습니다.
1: 예. 이 피로도가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예.
0: 아, 갑자기 이 미국 이란 얘기하니까 예. 너무 피곤해지고 집에 가고 싶네요.
1: 그러니까. 예. 아, 최기청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쉬세요. 빨리 가서.
0: 네.
1: 아, 출근하셔야 되는구나. 예, 일하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1: 수요일에 뵐게요. 홀리 험버스톤의 To Love Somebody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전민기 유행사무총장님과 유행본부로 돌아올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4: 8시 30분 7초 8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5: 네, 테디. 오늘 많이 밀립니다. 많이 밀리는 데다가 지금 사고까지 있는데요.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모두 동쪽으로 성산대교 부근에 사고가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쪽 월드컵대교 부근으로 사고 나면서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42분 정도 걸리면서 많이 밀려 있습니다. 이후로 여의도 압구정동 일대 지체고요. 강변북로도 성산대교 부근에 사고 있고 행주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40분 정도 걸립니다. 이후로 동작대교까지는 계속해서 시속 20km 미만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반대 강 서쪽으로도 두 길 다 한강대교는 지나야 속도가 나고 있고요. 한강 다리대 건너는데도 정체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 반포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성수대교도 남쪽으로 정체고요. 인천 오가는 차들도 많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이 인천요금소에서 부평, 또 부평에서 서인천까지, 서울 쪽도 부천에서 신월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세계 정세, 세상의 흐름을 전달하는 굿모닝 FM 트렌드 연합본부 유행본부. 한국보다 외국에 더 오래 계시는 분이에요. 전민기 유행사무총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Hello everyone. 전민기 유행사무총장입니다.
0: 아, 해외 촬영 잘 다녀오셨나요?
1: 네네. 베트남 푸꾸옥으로 다녀왔습니다.
0: 예. 예. 이번에는 이제 업무로 다녀오신 거라 네. 휴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들 진짜 놀러 다녀오신 줄 알고.
1: 와, 근데 해외는 이제 그만 나가야겠는 게 이탈리아는 진짜 휴가로 갔잖아요.
0: 예.
1: 역대 폭염.
0: 아.
1: 푸꾸옥은 우기.
0: 아.
1: 4박 6일 동안 해를 반나절밖에 못 봤는데.
0: 이왕

0: 뭐 좀 좋게 다녀오시면 좋은데.
1: 제작진이 보니까 쌀 때 우리를 데려간 거더라고요.
0: 아, 그렇구나.
1: 네, 우기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값 싸겠지, 호텔 싸겠지.
0: 네. 너무 파악하시면 또 제작진 네. 민망할 수 있으니까.
1: 그러나 또 열심히 찍고 왔다는 거죠. 예. 예.
0: 우기에 촬영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1: 그냥 뭐 비 맞으면서 했어요.
0: 진짜요?
1: 그리고 뭐 이제 먹으러 다니고 하니까 막상 비가 와도 네. 뭐 차라리 덜 더워서 괜찮았던 것 같기도 있어요. 하고. 맞아.
0: 긍정적인
1: 네.
0: 쪽으로
1: 네네.
0: 잘 하고 오셨을 거라 생각을
1: 맞습니다.
0: 합니다. 오시니까 또 우리 민기 총장님 모신다고 너무 좋아합니다. 박준성 님이 유행본부 킹 오브 더 킹. 전민기 유행섬 총장님 드디어 귀환하시나요? 환영합니다. 하시면서.
1: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0: 아, 너무 좋아하시고 계시고.
1: 감원.
0: 자, 잠깐만. 네.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저희.
1: 아, 지금 그렇군요.
0: 예, 네. 없는 동안 저희 그래서 많이 했어요. 뭐 이것저것.
1: 그렇구나.
0: 함께해 주셔야 돼. 인증 문자 많이 도착했는데 좀 소개해 주시죠.
1: 좋습니다. 6101님. 지난 금요일 드디어 전화 받았습니다. 너무 떨려서 말이 꼬일 뻔했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또박또박 굿모닝 FM 태입니다 말했네요. 좋아하는 코너로는 유행본부 외쳤습니다.
0: 야.
1: 감사합니다.
0: 유행본부가 인기 많아요.
1: 청취율 조사할 때 코너도 해요?
0: 다 물어봐요. 다.
1: 진짜.
0: 코치.
1: 그럼 저분들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군요. 우리 제작진은.
0: 그렇죠.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1: 우리 코너가 얼마나 인기 많은지 알겠네요.
0: 아, 근데 외부의 어떤 네. 평가보다 네. 자체 평가로
1: 아, 그래요?
0: 점수를 지금 계속 매기고 있는데 네. 계속 외국에 계셔가지고
1: 점수 깎였어?
0: 그래서 지금 뭐 네. 어떻게 플러스 점수가 안 쌓이고 있다라는 소식만 제가 슬쩍 전해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예. 시작부터 사람 힘을 빼놓는다. 네, 쭉쭉.
0: 자,
1: 네.
0: 6059번님.
1: 회사로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았습니다. 질문이 간단할 거라 생각하고 근무 중 받은 거였는데 꽤 많이 자세히 물어보셔서 좀 난감했습니다. 옆자리 부장님이 무슨 전화 그렇게 오래 받아 하면서 눈치를 주셨는데 끝까지 대답하느라 진땀 흘렸습니다.
0: 아, 이게 사실 쉽지 않은데.
1: 아, 너무 감사하다.
0: 너무 고마워.
1: 이건 진짜 애정인 거예요.
0: 이건 정말 내가 꼭 말해야겠다는 의지 없으면.
1: 그리고 정말 우리 태희의 굿모닝 FM 잘 되길 바라는 진심인 것이고.
0: 그게 없 으면 이렇게까지 못 하는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 네. 선물 챙겨 드립니다. 네.
1: 좋은 거 좀 드리세요.
0: 아, 그럼요. 제일 좋은 걸로 드립니다. 자, 전민기 유행섬 총장님 오셔 가지고 이제 본격 진 유행 본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렛츠 고. 네, 오늘도 제가 유행 본부 타이틀에 걸맞은 핫한 키워드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 첫 번째 분야는 힙해지려면 꼭 알아야 하는 최신 유행을 소개하는 시간. 이름하여 Weekly Trend.
0: 와우. 번호가 좀 늦었네. 자, 오늘 알아볼 트렌드 어떤 거예요?
1: 자, 여름이니까 우리가 또 섹시미를 제대로 뽐내봐야겠죠.
0: 아, 또 뭐야?
1: ATG의 배드 챌린지.
0: 아, 이거 안 했으면 제발 하지 네. 마라 이랬는데 이게 왔네요. 왔어. 근데 너무 핫하긴 해요.
1: 맞아요.
0: 배드 챌린지 설명해 주시죠.
1: 먼저 배드는 아이돌 그룹 ATG의 신곡입니다. 파워풀하면서도 절제미 넘치는 안무가 특징인데 멤버 산 씨의 직캠이 화제가 되면서 이 산 씨의 표정과 몸짓을 따라하는 안무 챌린지가 유행을 하는 거예요. 섹시한 표정에다가 개슴츠리한 동작.
0: 아, 이거 제가 제일 못하는 건데 이거. 네,
1: 그리고 가슴을 바운스 바운스 이렇게 튕기는 동작이 포인트인데
0: 예.
1: 어떤 느낌인지 한번 좀 들어보시죠.
0: 예.

0: 야, 이거를 계속 보게 되긴 하네.
1: 이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대놓고 이제 우리를 지금 조롱하려는 것 같은
0: 요거는 칭찬받기는 네. 일단 근데, 칭찬 없어 내가 볼 때.
1: 근데 테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0: 아, 무슨 소리예요. 저처럼 개구리과는 이런 거 못해요. 여기는 약간 뱀과 뱀과나 알죠. 그 뭔가 휘감아버릴 것 같은 그 치명적임이 있어야 되는데
1: 넌 개슴치레는
0: 저처럼 뭐 송아지과 개구리과는 못해요 이런 거.
1: 일단 한번 해봐야지 뭐.
0: 우리 민기 총장님은 그래도 눈이 약간 뱀 눈 있어. 이 치명적인 그 날카로움이 있어요. 아 지금은 절린 거고요. 지금 사람 때문에 절린 거.
1: 나 연습하고 있었어.
0: 치명적으로 가야지. 치명적으로 개슴치레게 한다고.
1: 치명적이었던 적이 없는데 어떻게?
0: 아 형 있어요. 그래도 형은 있어. 일단 뭐
1: 지금 또 계속 눈 이렇게 뜨고 합니다.
0: 동작 그 챌린지하는 동작은 간단한 편이에요. 가슴 쪽에 이제 손을 이렇게 올린 다음에 가슴을 좀 바운스 하고 그죠? 이렇게 하는데 그 앞에 춤은 너무 어렵다.
1: 앞에는 하지 말고 요것만 하면 돼.
0: 요것만 하면 돼. 그러면 해보자. 네. 쉽지 않아 보이네요.
1: 좋습니다. 네. 자, 이 산 씨의 직캠이 화제가 된 이유도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것들 때문이에요. 특히 이제 머슬핏 민소매 의상까지 더해져가지고 더 핫한 느낌이 납니다. 이 평소 산 씨가 섹시함의 정석이라고 불리는 북부 대공상 이런 별명을 갖고 있어요.
0: 예.
1: 북부 대공이 뭐냐면 로맨스 판타지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인데 이 냉철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게만은 한없이 다정한 캐릭터.
0: 츤데레 츤데레.
1: 그래서 길게 뻗은 무쌍 눈매, 각진 턱선, 그렇지. 넓은 어깨처럼 강인하면서도 차가운 분위기를 가진 얼굴을 요즘에는 북부 대공상. 예, 이렇게 부릅니다.
0: 예.
1: 약간 멋진 신세계 그 남자 주인공 같은 느낌도 들고.
0: 아, 그거보다 네. 조금 더 강력해야 돼요.
1: 더 세야 돼.
0: 네, 조금 더 강력해야 돼.
1: 그래서 약간 위험한 남자 스타일인데 이런 매력 때문에 팬들 사이에서는 상견례 프리패스 상이 아니라 상견례 문전박대상이라는 말도 나온다고 합니다.
0: 상견례 가면 이제 좀 부담스러워하는 인물. 예, 외모인데 예. 나한테만 잘하고.
1: 참 희한하다 진짜.
0: 진짜 로맨스 예. 판타지에만 나오는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이상하게 계속 보고 싶네 이거 산 씨. 예.
0: 아 산 씨는 너무 멋있죠. 잘 어울리지.
1: 맞아요.
0: 섹시한 남자가 다시 또 대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허남준 씨 아까 얘기를 했지만 예. 비슷하잖아요.
1: 대표적으로 두부상, 아랍상 이런 분들이 좀 대세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야성미 넘치는 남자들이 인기인 시대가 이제 주기적으로 보니까 돌아오더라고요.
0: 맞아, 맞아.
1: 예전에 그 2PM이 짐승돌 할 때 그때 엄청난 열풍이었거든요.
0: 아, 처음으로 네. 옷을 찢었죠.
1: 그렇죠. 예. 그러다 이제 몬스타엑스도 강렬한 남성미로 또 사랑을 받았고 요즘엔 ATG의 산 씨가 그 계보를 좀 이어가는 분위기인데 이제 여성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산 씨를 좋아하는 아내를 위해서 이 배드 챌린지 따라하는 남편들의 고군분투가 담긴 영상도 종종 올라옵니다. 근데 뭐 안 봐도 아시겠지만 아내들의 반응은 더 차가워진다고 합니다. 싸늘해지는 예. 거죠.
0: 아 그래도 이렇게 해주면 너무 사랑스럽지. 사랑스러운데 ATG의 배드 챌린지 산씨 따라잡기 챌린지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저희는 뭐 도전을 해볼 건데
1: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제 예고하겠습니다. 제대로 할 거예요.
0: 진짜로?
1: 예.
0: 아까 눈빛 그렇게 지금 뭐 거의 만취거든요. 눈이 거의 만취거든요. 야 어떻게 나올지 저희 걱정되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방송이 끝났는데 굿모닝 FM 인별에 올릴 테니까 예 오늘은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아,
1: 임명선님이 또 우리를 자극하네. 두 분 걱정 마세요. 오늘 챌린지 우리가 눈 개슴치레 뜨고 볼게요.
0: 그래 여러분들의 챌린지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산시처럼 하고 손을 눈 약간 반쯤 가리고 이렇게
1: 우리 거 보는 거 예, 찍어서 올려주세요.
0: 예, 손등 너머로 저희 살짝만 봐주세요.
1: 알겠습니다.
0: 다음 파트 넘어가 볼까요?
1: 자 이번에는요 요즘 가장 핫한 인물을 소개해드릴 시간.
0: 위클리 피플 화제의 피플 인물 누구예요?
1: 네 나이 65세 샛별처럼 떠오르고 있는 분입니다. 연예인도 일반인도 아닌 연반인 화제의 프랑스어 교수 정일영 씨입니다.
0: 정일영 교수님 네. 방송을 뭐 MBC에서도 엄청
1: 너무 잘하시죠.
0: 이뤄주고 계시는데
1: 맞아, 맞아.
0: 어떤 분이에요 이분?
1: 요즘 가장 핫한 프랑스어 교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0: 예.
1: 라디오스타를 비롯해서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재치 있는 입담으로 지금 큰 화제를 모으고 있죠. 그리고 60대 나이에도 우주의 드라우닝을 열창을 하시고 유행하는 챌린지까지 섭렵하면서 트렌드의 진심인 교수님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분이 이제 30년 동안 시간 강사로 학생들 가르쳤는데 최근에 드디어 교수로 임용됐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많은 축하를 받고 있고 또 늦은 나이에 도전 앞둔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데 요즘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좋은 본보기가 아닌가.
0: 진짜 예, 맞아요.
1: 버티고 버티고 끝까지 열심히 하면 예. 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0: 맞아요. 예전에는 뭐 교수 될 수 있는 나이 해가지고 어느 정도가 있었는데 예. 그런 것도 뛰어넘으시고.
1: 그러니까.
0: 예, 그리고 지금 또 이렇게 완전히 예능계에서는 새싹이잖아요. 새싹.
1: 지금 이렇게 말려놓으니 팡 터지는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하거든요.
0: 아, 예.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용기도 되고 있습니다. 유명해진 이유는 뭐예요?
1: 2024년에 그 만화가이자 유튜버인 침착맨 채널에서 프랑스에서 살아남기 특강 컨텐츠에 출연하면서 이제 얼굴을 알리셨어요. 프랑스에서 유학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현지에서 살아남는 법. 그다음에 프랑스어를 알려줬는데 설명 중간중간에 어떤 과장과 허풍을 좀 자연스럽게 섞고 연기까지 곁들인 그 입담이 폭발하면서 큰 화제가 된 겁니다. 현재 그 영상은 조회수만 800만 회를 넘겼는데 당시 화제가 된 장면 잠깐 좀 볼게요.
2: 프랑스에서 절대 주눅 들면 안 돼요.
3: 아, 주눅 들지 마.

0: 살아라. 기어라.
1: 우리는 프랑스에 돈을 쓰러 가는 고객이에요.
0: 아, 고객이다. 아,
1: 고객이 기는 법이 어딨어요. 아, 말이 안 통하면 예. 우리말로 크게 소리를 지르세요. 프랑스 친구들이 제일 겁나하는 게 야, 난 너랑 얘기하네. 주인 나오라 그래. 그러면 깨갱해요.
0: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죠?
1: 소리를 지르는 게 최고예요. 무조건.
0: 그러면은 아니 잠깐만요 선생님. 정리를 해보자면 프랑스어를 안 배워도 되네요.
2: 야, 여기 이제 댓글들이 이제 나오는데 네.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다들 크크크를 무조건 막 10개 이상씩 붙입니다.
3: 아니 근데 나는 이게 좀 공감이 돼요.
2: 맞아 근데.
3: 제 아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네. 한국말하고 뒤에 플리즈 하잖아요. 희한하게 다 갖다줘.
2: 아 서브텍스트가 보이는구나.
3: 다 갖다줘.
2: 네. 한국말하고 플리즈.
3: 무조건 플리즈만 붙이면
2: 그래. 돼. 그래. 자신감 있게 맞습니다.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아.
3: 네, 이분의 입담 정말 남다르고 내공이 느껴지는데 이게 사실은 재밌는 입담도 인기인데 삶을 대하는 태도가 많은 그렇지, 사랑을 그렇지. 받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른바 남탓하기 마인드. 정일영 교수가 책을 냈을 때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이제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대요.
2: 아이고 아이고.
3: 덕분에 이제 전국 서점이 당연히 한강 작가의 책으로 가득 찼겠죠. 그리고 본인 책은 안 팔렸다고 합니다. 그때 정일영 교수가 한강 작가 탓을 했다. 이렇게 말은 재밌게 하는데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것 같아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만약에 결과가 기대와 다르다면 너무 오래 스스로를 탓하지 말자.
2: 그렇지.
3: 저도 경험상 뭔가 열심히 했지만 내가 기대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태도와 유쾌한 화법 덕분에 요즘 MZ세대 사이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2: 아, 멘토가 필요한 학생들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에게 사실 큰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거네요.
3: 저도 교수님 때문에 힘을 많이 얻는데 예. 인생이 묻어나는 어록이 정말 많아요. 이런 말도 하셨어요. 아, 과거를 왜 돌아봐? 앞으로 어떻게 살지도 막막한데. 시크하게 훅 던지는 말인데 가만히 곱씹어 보면은 아주 큰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단순하지만 묵직한 한마디들이 많은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면서 좀 불어뿐만 아니라 인생도 가르쳐달라는 학생들이 속출하고 있대요.
2: 예. 네. 아, 이렇게 시크하게 툭툭 뱉는 말 중에 솔직하게 이제 말하는 말 중에 와닿는 가슴을 때리는 그 핵심이 있어.
3: 왜냐면 오랜 경험 안에서 녹아난 그런 말들이요. 맞아요. 재밌지만. 예.
2: 자, 이쯤에서 저희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아, 우리 연습도 해야 되니까 요 핫 챌린지로 소개했던 에이티즈의 배드 듣고 올게요.

0: 노래가 하나도 안 들려요 지금.
1: But but
0: 챌린지 때문에 노래가 잘 안 들려. 정말 아유 아침 라디오 하면서 이런 걸 걱정해야 될 줄은 생각 못했는데.
1: 그러니까
0: 형님 죄송해요.
1: 아, 뭐 저는 시키면 하는데. 예.
0: 제가 초반에 잘랐어야 됐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
1: 맞아. 초반에 없었어야 돼.
0: 굿모닝 FM 태입니다. 전민기 총장님과 유행본부 하고 있습니다. ATG의 배드 듣고 오셨고요. 네. 9995번님이 이런 노래였네요. 최사님 얼굴만 본다고 노래는 처음 들어봐요.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1: 그렇구나. 예. 8782님. 늘 아침 출근길에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오늘 두 분의 배드 챌린지 보려고 굿모닝 FM 인별그램 팔로잉 했어요. 기대해봅니다.
0: 예. 이렇게 또 팔로워가 늘고 있습니다.
1: 부탁인데 전화기를 놓치거나 던지지 말아주세요.
0: 맞아. 여러분들이 흐린 눈만 하고 봐야 돼요.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0: 마지막 파트 가볼까요?
1: 네. 이번엔 요즘 화제 컨텐츠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위클리 컨텐츠.
0: 화제의 컨텐츠 어떤 거예요?
1: 자, 지난 시즌 화제를 일으키며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연애 프로그램이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시즌2입니다.
0: 예! 네. 연프 저는 이제 거의 다 챙겨보는데
1: 그래요?
0: 예, 제가 가장 힐링했던 연프입니다.
1: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했던 시즌1인데 예. 2 돌아와서 또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0: 시즌2가 이제 예. 시작이 됐습니다.
1: 연애 경험이 없는 모태솔로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오히려 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준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연애 능숙하고 플러팅 잘하는 게 매력적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좀 서툴지만 진심인 모습으로 사실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0: 예.
1: 특히 이제 숨기곤 했던 모태솔로라는 사실을 오히려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번 시즌 지원자만 무려 17,000명이 넘었대요.
0: 이게
1: 어마어마하다.
0: 자기 요건이 이제 모태솔로여야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얼마나 모태솔로들이 많은지.
1: 와.
0: 아, 진짜 느껴집니다. 이게 네. 원치 않은 모태솔로인 거잖아요. 왜냐면 지원한 거면은 열정도 있는 건데.
1: 본인이 한다고,
0: 한다고 하는
1: 거니까.
0: 건데. 네. 열기가 대단했고 시즌2 그래서 참가자들의 매력 남다르겠네요.
1: 지금 이번 참가자들 벌써부터 화제예요. 특히 이제 비주얼로 눈길을 끈 참가자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그 모쏠 참가자들의 스타일링을 변신시켜주는 것도 이제 중간에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변신 전에는 거의 뭐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와도 되겠다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였는데 근데 이분이 스타일링 변화로 180도 바뀌면서 아니 이 같은 사람 맞아요?
0: 아
1: 너무 멋있는데 이런 반응들.
0: 그첫 번째 있습니다. 소개됐던 그 네. FPS 컴퓨터 네. 게임 개발자
1: 맞습니다.
0: 그분 왜냐면 수염이 이분 30대 초거든요. 근데 수염이 너무 흰 수염이 나 나훈아 선배님 같아요. 그래서
1: 맞죠 맞죠.
0: 무슨 느낌인지 알죠? 이게 정말 북부 대공상이거든요. 사실.
1: 맞아 맞아. 이분 수염 밀고 딱 하니까
0: 뭐래 또 북부 아빠래. 무슨 북부 아빠야. 아 근데 이분이야말로 정말 전투력 높게 보이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딱 체인지 딱 하니까 와
1: 멋있어.
0: 너무 잘생겼어. 네. 인물 좋아요.
1: 그렇습니다.
0: 연예 프로그램 연프의 이제 진짜 찐 재미는 매기의 역할 이 올 때부터 진이거든요.
1: 그렇지 그렇지.
0: 이 지난 시즌에는 좀 짧게 연애해본 분들이 매기로 등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모태솔로였는데 어쨌든 한 번이라도 해본 분이 오면 이게 매기가 되는 거예요.
1: 그렇지. 예.
0: 이번에는 어떨까요?
1: 이번엔 무려 1년 동안 연애했다는 참가자가 등장해서 다들 매기입니다.
0: 그러면 선출이잖아요 사실.
1: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0: 반전이 있어?
1: 예. 사귀는 1년 동안 상대방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못 봤대요.
0: 예?
1: 랜선으로만 1년 만났고 끝내 얼굴도 공개하지 않은 채 관계가 끝났다는 겁니다.
0: 예?
1: 그래서 과연 이것도 연애 경험으로 봐야 되는 거냐. 지금 패널과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는데 테디는 어떻게 생각해? 이 연애 한 거야 안 한 거야?
0: 이거요?
1: 예.
0: 안 한 거지 않나? 아, 너무 조심스럽긴 한데 안 한 거지 않나?
1: 저도 이건 못 한 거라고 봅니다.
0: 이런 예. 팬팔이면 전 초등학교 때부터 했는데요.
1: 맞아 맞아.
0: 이러면 예. 얼굴도 안 모르는 거면은 근데 어쨌든 정서적으로는 사랑이라는 그 감정이 생긴 거면
1: 맞아요.
0: 또 연애라고 할 수 있겠죠. 관전 포인트 많을 것 같은데 또 있나요?
1: 혹시 모태솔로 특유의 솔직함인데 한 여성 참가자가 마음에 안 드는 남성 참가자가 있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고민 아예 안 해. 정색하면서 한둘이 아니야 지금.
0: 야 이거 쉽지 않은데.
1: 아 그리고 보통 연애 프로그램 초반에는 첫인상 선택을 누구 했는지도 숨기고 서로 밀당하잖아요.
0: 예.
1: 근데 이분들은 모태솔로답게 좋아하는 사람도 심지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0: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는데 이런 어떤 솔직함이 이 프로그램 매력 포인트. 아, 순수함도 매력이에요. 있고
1: 힐링돼.
0: 예, 꼭 예. 보시기 바랍니다.
1: 맞습니다. 예.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민기 총장님과 마무리할게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5: 워킷 워킷 안전화.
7: 글레오?
8: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7: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8: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 보시겠어요?
7: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9: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1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3: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4: 영월이래요.
1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4: 영월이래요.
1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1: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부침유리명가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를 드립니다.
15: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1: 모두가 지금 네. 저희 챌린지 기다리면서 다른 걸 못 듣고 있네요. 소보람님이 챌린지 뭔가 회오리 감자 같은 부분이 있던데 어떻게 해요 했는데, 그 회오리 감자 저희 건너뛸 거예요.
0: 네, 우리 쉬운데 우리 눈만
1: 감자 이런 거 막 건너뛸 거예요.
0: 눈만 보면 됩니다.
1: 예, 그리고 다 괜찮냐고 물어보네요. 네,
0: 그리고 신주희님도 인별그램에서 눈 흐리게 뜨고 기다린다고 하셨는데. 아무나저나 저는 지금 내부 고가 점수 떨어졌다 해서 평소보다 텐션을 올렸더니
1: 아니 고가 점수 떨어지지 않았어요.
0: 많이 어지럽네.
1: 우리 올리고 싶은데 해야 올리죠.
0: 어지러워. 평소대로 했어야 돼.
1: 떨어지진 않아요. 떨어지진 않습니다. 네. 믿고 저희는 총장님만 믿고 가는 겁니다. 이 코너.
0: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 자, 북부대공이 안 돼서 저희는
0: 아니 나는 북부대공 맞아요. 저는.
1: 저는 그냥 복부대공인데 복부만 저는 키우고 있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자, 저희 챌린지 너무 많이 기다리지 마시고요. 예, 렌즈 끼고 계신 분들 렌즈 빼시고 그냥 벗으시고.
0: 네, 좋아요 3000개 기대하겠습니다.
1: 예, 모바일 저렇게 팔 최대한 뻗어가지고 네. 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같이 인사드릴까요?
0: 좋아요.
1: 여러분 해버 굿데이.
16: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7: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8: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 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0: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그 TV 보다 보면은 공장에서 아이스크림이 막 줄지어서 촥 나오고 색연필이 한 자루씩 정확하게 깎이고 병에 음료가 착착 담기는 영상. 예, 이렇게 자동화된 공장의 영상을 보고 있으면 좀 묘하게 마음이 편해지지 않으세요? 나만 그런가? 뭔가 예측이 가능한 움직임, 질서 있게 흘러가는 모습에 우리의 뇌가 실제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답니다. 아, 어느 것 하나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없는 변수가 많은 일상. 자, 이번 한 주는 계획보다 좀 더 좋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길 바라면서 7월 13일 월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